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예, 우리 평상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우대 활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규식도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우리 뇌조직이 위축하는 많은 원인,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주로 콩팥이 허증이 심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조직 위축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오고 또 뇌조직이 위축이 오는 원인 심내혈관 질병이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병들이 원인 역시 콩팥이나 간이 나쁜 데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 콩팥이 나쁜 원인은 또 주로 우리 비위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 역시 콩팥이 손상 오고 콩팥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건뇌보신환은 이런 모든 질병이 우리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쓰게 되면은 그냥 임시구급으로 낫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기가 다 좋아지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음양평형. 음양평형이란 무슨 뭐 강경화 복수요, 뇌독증요, 신염요 뭐 이런 병처럼 심하게는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음양평형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신염이 허리가 아파, 소변이 잦어, 뇌조직이 위축어, 심장열이 세지고 다 이 음양평형이 깨지면서 특히 콩팥이 음기하고 양기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노는데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장기가 주로 콩팥입니다. 콩팥이 음기가 부족하면 간열이 세지면서 저의 심장열이 열을 받죠. 예. 간열이가 뻗칩니다. 주먹 같은 게 구불구불 올라오는 사람, 맹치금 태워서 답답하게 막히는 사람, 이게 다 간열이 올리솟는 겁니다. 갑상선 저담, 예. 목에 와서 인후염, 그 다음에 머리가 항상 오리버리한 거, 다 이 간열이 세지는데 간열이 세지는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기가 허한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음기만 허한 게 아닙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네.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네, 제가 건뇌보신환 먹고 있습니다.
1: 네.
2: 효과 좋습니다요. 네. 제가 저기 우지름증이 저기 혈압이 높고 예, 우지름증이 심하고 그리고 경력이 그냥 없고 잠이 미네 아이고 그리고 또 이 저기 콩팥이 나빠가지고 소변이 영 불편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이거 먹고 소리 지금 예 많이 났습니다.
1: 네.
2: 저기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도 많이 났고 경력이 좀 많이 돌아서 심장이 그리 떨리고 놀라고 이랬더니 이게 좀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다음은 이제 자지마 대만 연구상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자진하게 조금 자면 예, 그 다음에 다시 깨난 잠이 못 든다 말입니다. 그럼 그 네. 거기 밤 썼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그 증세가 지금 많이 나서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밤에 일어나면 예, 지금 몰라 일어나면은 다시 깨도 저기 잠이 든단 말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어찌도 언제 모르겠습니다. 막 진짜 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작은 자수가 줄어드니까 예. 이것도 좀 영향 좋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 막
1: 주변 비뇨기 계통 방면에서는 고가 비뇨기 계통 방면에서는 이 약이 효과를 빨리 본다 보셔나는 약이 됩니다.
2: 예, 약이 어쨌든 저기 먹어보니까 이게 그런지 약장에서 만든 약이고
1: 네
2: 이래나 그런지 다른 약과 확실히 좀 효과가 다릅니다.
1: 맞습니다. 산동 의지오 제약공장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알아봐주는 약이고 이 제약공장이고 그다음에 그 약종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비싼 약이 다 들어가서.
2: 예. 그러나 그런지 효과가 확실히 다릅니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약이 하도 효과가 좋고 내 몸이 맞으니까 계속 쓰려고서 좀 약은 마야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 좀 배달 발장 전화드리겠습니다.
1: 네. 예,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예.
0: 네. 맞습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렇게 우리 음기라는 거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기하고 양기는 꼭 평형을 이루어야 되지 어느 한 가지가 더 세거나 어느 한 가지가 모자라면 우리 오장육부가 다 고장이 납니다.
0: 네.
1: 양기도 그렇습니다.
0: 담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3: 이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이 저도 건네보신 하늘에서 한 잔다.
1: 네.
3: 저는 한 반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1: 네.
3: 이거 먹기 전에는 이 제 이 경력이 없고 이 그다음 이 좀 이 신경 쪽이 좀 물난 그 증상으로 이 자관 잠도 잘 안 오고 심장이 계속 후들후들거리고 이 잘 때문에 식은 땀 자꾸 흘리고 꿈이거든 밤 꿈기다 일어난다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머리가 그저 빠개질 정도로 그저 아프고 이 경력이 하나도 없고 이 소변도 자꾸 거품이 나가고 이 자관이
1: 네.
3: 여러 가지로 영심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네.
3: 예, 그래도 약을 많이 썼는데 청약도 먹어보고 광고약도 먹어보고 자관 내 생각에도 좀 이 신경 쪽이 같아서 이 뇌댄디에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 못 보다가 이 근래 보신 환호 이거 들어보고 별로 이게 좋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선택해 먹었는데 진짜 이 선에서 말하던 이 증상들이 이게 다 지금 해결 잠시 오고 있습니다.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그런 증상에 쓰게 되면은 바로 효과 보는 약입니다. 약이.
3: 이 수선이 이 잠을 못 자고 가슴이 후들후들거리고 식은 땀이 자꾸 나고 이래던 게 이 증상이 네. 해결되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잠을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예.
3: 이렇게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됐지 한기 혈압 조절도 잘 되지 밥도 맛있지 소변이 거품 나가는 게 그 증상도 없어지지 그리고 이 아래는 춥고 이 우인도 덥고 이랬다 말입니다. 추위도 계속 탔습니다. 그래서도 예. 지나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발이라면 땀이 날까 합니다. 발이 그냥 시려워서 예.
1: 그거 아주 야. 좋은 일입니다.
3: 예, 나가, 예, 나가, 이래 다니려도, 예, 나는 신이란, 그거 뭐, 일반 떡인 것 있는데, 난 두꺼운 양말에 두툼은 신, 신어도, 한 거가 30분 있으면 발이 막 시려지는 같은 게, 그러면 또 감기 오는 것 같고, 예, 아, 진짜 예. 욕심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발에 땀이 난다.
1: 늙음하게 그런 사람들 욕 많습니다. 특히 이 버스랑 기다릴 때 보면 알긴다. 밥이 싸. 말이 싹 얼어서 떨어지는 것 같죠. 예. 이게 쓴 양시란 말입니다. 양기가 허하고 위는 마르고 아래는 냉하고 샹러시아한이라고 하는데 그 약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그 증상들이 차츰차츰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3: 이 예, 진짜 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약방에 가서 또 약도 이거 그래도 건비환이 또 비자에 또 이 약 한 가지 가슴 계속 더부르고 한 게 그래서 이 심장 안에 심장약도 먹어봐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가슴이 더부르고 하던 이 증상도 지금 많이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자에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3: 예. 그래 이 몸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계속 계속 배달 받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언더는.
1: 네.
3: 예, 그래서
1: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예.
3: 예, 우대할 때 너무 좋습니다.
1: 네.
3: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제 분처럼 예, 심장병과 해서 심장약 그리 썼는데 아니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 아주 흔하게 듣습니다. 예. 심장병이 오는 원인 다 이 주로 콩팥이 음기가 허할 때 심장열을 끄지 못합니다. 예, 우리 중에서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 명입니다. 예.
0: 네.
1: 신선부조란 게
0: 예. 양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이 건의보 중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넉달 썼습니다. 동맥경화 침해에서 머리가 항상 허리 터분하고 맑은 날씨 보지부터 거기다 혈압조절이 매갑 차가에 50, 90이 막 차가 많아서 그런 말이 막 터진 것 같고 손발이 지리고 그리고 소배 잡담을 실수할 때도 먹고 돈만 쓰시면서 빙체에 갔다 와도 채소를 못 가져올 때도 욕만했습니다. 그러던 차례 선생님 강의 듣고 건의보수 앉히고 지금 하나하나 소식되고 있습니다. 건만증이 심하던 게 지금 그게 생각이 얘도 하나하나 돌아오고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조절이 지금 내가 차가급이 많던 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자고 그래 입안이 쓰겁던 게 많이 그래지고 예. 소화가 안 되던 게 예. 소화가 잘 되고 손발이 지금 따뜻해오고
1: 있습니다.
4: 예. 예. 그래 얼마 좋습니까? 이래 좋을 때 아예 도달 받아서 좀 단기적으로 쓸까 안 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우리 할 때 있습니다. 참가하십시오.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래서 심장약만 계속 써도 효과 못 봅니다. 심장열이 세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었단 말입니다. 쓴 인시. 콩팥이 극도로 음이허한 사람들 보면 심장열이 세지죠. 우리 중에는 오행학이란 게 있죠. 예, 음양 오행학. 이거는 우리 5천년 역사의 중국 중의학에서의 철학입니다.
0: 네.
1: 무슨 말인가?
0: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5: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건의보수만 먹고, 여러모로 효과를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1: 저는
5: 기억력이 어째 그런지, 이전에는 그리 말한데, 좀 더 나아지면 기억력이 그냥 나쁘지.

글쎄, 집에다 열쇠 놔두고 집 밖에 나가면 몇 번인가, 저는. 그래서 이게 이거 먹고서 지금 내 이거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그런 게 요즘에는 경제도 용서하고 골이 더 거뿐한가? 이거는 항상 그래서 골이 더 번하고 무슨 골이

0: 싶어 지나가는 게 지금은 오고도 한 번이나 나가나 마음 없던 안에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잠을 지금 잘 잠바지. 이건 잠 못 잤어요.
1: 또 잠을 잘 자면 혈압약 한 절반 끊어도 혈압이 온정됩니다.
0: 그래, 지금은 그 혈압이 매일 먹은데 요새는 그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요래 먹습니다. 그거. 끊으면 아이 되지. 야, 그래서 내 너무 효과 좋거든. 우리 오빠의 지금 있는데, 우리 오빠는 야, 저 요즘 비대가 있고, 소위 나쁘답니다. 오빠도 나빠서 예. 항상 그거 저는 준비되니까 저도 이게 소변이 그거 뭐 어느 때는 막 해봄 일곱 번 여섯 번 나왔으니까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많이 잘 떨어진다 무슨 무슨 비대고 들어간다 조금 떨어지면서 시원하게 나가죠 또 소변당이 되게 작은지 그리고 뭐 그냥 잡은 줄 때는 쌀쌀 소리들은 그감이 난답니다 별로 그래서 그러는 게 이 그래서 우리 아버 오빠는 이거 지금 잡수겠다고 내 효과 좋다고 내 삶이 다 소울이 맡은 게 이렇고 저는 이게 참 우리 아빠도 잠을 내 놓습니다 기억력이란 게 미네 없지 기억력은 뭐 영입니다 말을 하나를 그것도 뭐 겁나 말 한 말도 자꾸 몇 번 물어보는지 모른다 물어봐 몇 번 더 물어보 그래서 이거 잡수라고 내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받아라 나도 받아라 받고 우리 오빠도 받아라 받아 계속 쓰다 그랬다
1: 전열성 비대 있다 신염이 있다, 방광염이 있다, 녀도염이 있다, 소변 볼 때 저리다는 건 이미 염증 상태 있는 거 말합니다. 예, 이게 진화람 들어가 나서 예, 이런 비뇨기계통 질병에는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특별하게 그 소변이 저리고 예, 작고 소변 화암에서 염증 거성이 있던 분들 이 약 쓰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집니다.
0: 네, 이번에 활동이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둘이 같이
1: 네, 맞습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콩팥이 음기가 허하게 되면은 이 콩팥이란 건 우리 오행학에서 수입니다. 물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은 화입니다. 이 심장의 열은 반드시 콩팥이 음기가 세서 이 생리 평형을 잡으면서 음과 양이 평형 잡아야 되죠.
2: 네.
1: 근데 그게 아이 되는 사람들.
2: 담뿐육이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지금 근육 보상하는 이거 지금 좋았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이 장암이라 할 때 좀 안에 들기 바쁘다만.
1: 네.
3: 그리고 그 기억력이라는 게 자꾸 떨어지죠. 뒤에서 소리 나고요. 그 다음 다리도 자꾸 거의 각혀난 것처럼 그 막부터 뺀다, 뺀다, 막 시큼시큼한 게 이렇게 어때봤죠. 그런데 이거 쓰면서 야, 정말 걔라 벌써 머리 신경 이등 사이에 이게 제가 온정되더라만
1: 네.
3: 제가 온정되는데 머리 신경 단계 없어졌다만 그래서 이거 체력을 네. 아마 그냥 딱 그래 그리고 또 이, 뒤에서 손나던 게 또 이게 참 다 오고 뒤에 또 손나던 이것도 어쨌든 하나하나 없어지게 그리고 위가 또 소화가 이름 잘 되더라만
1: 네.
3: 어쨌든 이게 이 약이 한 가지 약까지 이 몇 가지 이게 지금 나사진다만 이거는 슬슬 언제 아직 남아보죠.
1: 네.
3: 그러니까 이제 얼마 했는데
2: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3: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아몽촌입니다. 첫 번째 곡은 박근만 작사 작곡의 고향 향연회입니다. 고향의 풍류가 그 속에서 느끼는 전감 담긴 이 곡은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인덕 작사, 장래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를 준비했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아름다운 가사가 특징인 이 곡은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주는 이 곡은 우리 삶에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무거운 문춘선 작사, 강현준 작곡의 그대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이 곡은 마음의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남성 임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송 작사 리영도 작곡의 어머니 그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당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존경이 담긴 이 곡은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순 작사 김태란 작곡의 만남이 좋아 인정이 좋아입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만남의 기쁨을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김광빈, 박예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제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당 5호.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혈배강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한 200일 동안 한 반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릴까나 2년 넘어 잡술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다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10세트부터 사는 분들부터 예, 우리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16세트에는 침구가 따라갑니다. 12번 따라가는 게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지에서 침 맞기 바쁘다. 예, 이런 분들 침 안 맞는 대신에 또 10곽을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이런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를 못 보고 또 반복적으로 이 전염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특히 뭐 제풍이랑 맞댔거나 또 우리 그 뇨실금이랑 점점 더 심해지거나 또 요추간판 탈출 그리고 이런 걸 인해서 아랫다리가 매이 귀엽다. 예, 이런 분들 점점 탕환 상태에 간다. 예,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이 영 아파난다. 예, 이런 분들이 제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예방상 우리 장례통하고 청임미로방은 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알츠하이머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우리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진단받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이름 많습니다. 뭐 뇌경색, 창시식 노화증, 도파식 노화증, 뭐 뇌출혈,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쨘둥런, 특히 우리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 또 파킨슨 증상에 로네성 치매, 뭐 중풍,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름 많이 달았죠. 기실은 우리 중에서는 복잡한 것 간단하게 놓고 말합니다. 게다가 종적으로 머리에 장기적으로 비공급이 아이돼가지고서 예, 거기 비공급이 아이되는 그 위치가 대량적으로 막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막힌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0: 어느 곳에서 막힌 데 따라서 이름을 다 달아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학도에서는 꼭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왜서 피공급이 안 되는가, 우리 평상시에 혈압이란 건 도대체 무슨 작용하는가. 중의에서 항상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혈압이 맨안에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내가 평상시에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됐고, 특히 막 이렇게 집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특별히 긴장해야 하거나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면 사람 대뇌에서는 더 많은 피가 수여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많은 피 수여되는데 심장에서는 또 그만한 피를 공급 못하고 이럴 때면 사람이 인차 무슨 신호를 주는가 하면 위급한 신호를 준다 그 뜻입니다. 어제 그런가? 머리에 피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절로 따초라는 거 다 합니다.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을 때는 꼭 따초 이런 새로운 혈관 만들어내서 그것이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꼭 병행합니다. 음양을 병행해 준다 그 뜻입니다. 오장육부도 그렇습니다. 어느 장기가 문제 생겼다 할 때 그 장기 그 공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장기들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서 그 장기가 약한 건 메꿔준다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인데 제가 자꾸 그 가서 학습하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인데 온 환자가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뇌독증 진단 받았습니다. 곰팡이가 어디서 쇠지어 왔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투석해야 된다 했는데 이분은 딱 투석 안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투석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아남습니다. 어제 그런가? 이 투석이란 건 기시로는 곰팡이 방면에 뭐 피를 씻어낸다 이랬는데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중의학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곰팡이하고 심장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부소시해랍니다. 부소시해란 게 뭡니까? 심장은 우리 중의에서는 황제에 속하는 겁니다. 황제는 자기절로 문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꼭 주위에 이런 부하들이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황제가 영향받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는 항상 부소시해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에서 피를 깨끗하게 씻어 못 냈지만 심장을 너무 세게 영향 안 준다 그 뜻입니다. 저래 뭐 심장 턱 멎어버릴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그 뇌독증이 와도 곰팡이는 자기 공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만한 그 곰팡이 가지고서도 계속 피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휴식해야 된다. 무슨 것 같은가 하면 우리 자꾸 보약제를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뭣도 모르고 무슨 뭐 곰팡이 허하다면 무슨 막 대량적을 하고 뭐 음이 허하다면 음을 보충해주냐고 대량적을 먹고 양이 허하다면 양을 보충해주냐고 대량적을 먹고 그리고 뭐 비타민 모자라다면 비타민 보충하고 단백질 모자라다면 단백질 보충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기실은 어제 그런가 사람이 허해진다면 오장육부 다 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공능도 좀 더 못해집니다. 못해진다고서 자꾸 보충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 많이 끼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점점 사람이 더 허해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알츠하이머증도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알츠하이머증이란 거는 머리에 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적감 시작은 불쇠로 혈압이 계속 낮다가 원래부터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낮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연세 들면서 언젠가는 불쇠 혈압이 올라간다 할 때면 이미 우선 대뇌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안 됐는데 우선 마지막에 위급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럴 때면 사람 권활합니다. 모든 혈관을 촥 쫄가 놓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곰팡이 위에 선상시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서 선상시엔에다 신호를 딱 준다 할 때는 선상시엔 그 격소를 분비합니다. 격소 무슨 작용인가? 혈관 긴장 소지요. 혈관 쫄아지게 하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예.
2: 저는 혈배강 좀 써본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0: 때문에 조열이 난다 하무에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 하무에 머리가 아픕니다.
1: 네.
0: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예.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예.
0: 예. 그래 숨이 차고 밤낮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어놓고 예. 통풍시켜야 됩니다.
1: 네.
0: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낮이면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나두니까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10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발이 붓긴다 하면 힘이 맞지 않아서 그 스케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기억력도 너무 낮아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 됐습니다.
1: 네. 심하네.
0: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저 풍수빵 같이 먹고 예.
1: 네.
0: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돌아오고 예. 맥이 납니다.
1: 네.
0: 예,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마 많이 무졌습니다.
1: 네.
0: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잠도 잘 자고 다리 붓긴 것도 내려서 이젠 신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네.
0: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1: 네.
0: 그래 듣자니까 또 요새 혈배강도 뭐 값이 오른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좀 10시트쯤 살려고 하는지 되겠습니까?
1: 우리 활동도 또 크게 하기 때문에 예, 예.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은 또 10곽을 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0: 예. 예. 예.
1: 그러니까는 뭐 아예 오른 거 한 가지 돌이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예. 예. 거기다 또 장례통 청임일화방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거는 288-0018번 지금 빨리 전화 예약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도 이 약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3: 근데 선생님 시가 제가 다 씁니다.
1: 어, 예.
3: 아바이는 부수빵이 저희 그런 뭡니까 저희 파신성 이상 그랬는데 지금 그 약을 먹었는데 지금 많이 낫고요.
1: 네.
3: 침대에 숨을 몇 번 맞았습니다.
1: 오.
3: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합해야 하니까 어찌나 빨리 낫은지
1: 네.
3: 나중에 그렇게 저기 심혈도 높고 심혈도 높고 무슨 저기 혈지도 높고 90만원 항상 그런 말이 해봤는데 이것도 알아도 됩니다.
1: 예, 공농 수치에다 명백하게 심들이 고르지 못한 거 치료해준다고 딱 썼고, 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준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3: 그래, 눈도 잘 보고, 밥도 잘 먹고, 아, 여러 가지를 어찌 좋은지.
1: 예.
3: 눈도 좋으니까, 예. 우리 둘 다 이번에 또 훈련할 때 더 참가해서 더 싸서, 예. 좀 그런, 뭐니까, 둘 같이 먹겠습니다.
1: 어.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6세트입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또 침도 12번 놔주고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도 더 드립니다. 예.
3: 아, 영 좋구나.
1: 예, 예.
3: 그러니까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저기 선생님
1: 예.
3: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3: 네, 앞으로도
1: 예.
3: 선생님과 무슨 모를 거 있으면 다 거기서 선생님께 문의하고
1: 예, 예.
3: 선생님과 알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구분기를 예, 걸지 예. 않고 예. 지금 우리 데 찾아와 치료하는 분들은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그다음에 막 어떤 질병 점점 더 심해서 가지고 서리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래고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화번호 288-0018번 요 전화 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3: 예, 예, 예 압니다.
1: 예, 예.
3: 그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0: 중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많이 원래 급성적인 이런 질병에서 많이 해탈되고 원래 네. 이렇게 눕어서 막 숨이 차고 기침 세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예.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24번 더 만나라면 대단히 좋아질 겁니다. 예, 예, 네.
1: 예. 그리고 방약도 계속 그래 두시고
0: 그렇죠. 예, 예, 예.
1: 그래고 다른 거는 지금 회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얼굴이 지금 막아지고
0: 아 예.
1: 예. 그래고 지금 무슨 기침도 높고 가래도 지금 없어요.
0: 맞습니다. 예.
1: 네. 그래 이제 조금 더 맞으려고.
0: 네 예. 예 예. 예.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1: 예 예.
0: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1: 예.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머리에 극도로 피공급이 안 될 때, 그래서 지금 예, 그 관념상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혈압이 많은 분들이 관념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혈압이 낮으면 좋은가 합니다. 사실은 저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저혈압이란 거는 예,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줄 이런 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장기적으로 피공급이 안 되게 되면 꼭 거기 공급이 안 되는 그 위치에 뇌세포가 대량적으로 죽어나갑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혈관광신 환자입니다.
0: 네.
3: 저는 뇌 경색도 있고 심하고 뇌 위축도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0: 네.
3: 시장에 가서는 물건을 사서는 두고도 오고 어떨 때는 물건을 잊어버려서 또 두고는 물건 파는 부위에 갔다가 달려와서 차점까지 와서 두고 가고 했습니다.
0: 네.
3: 그리고 공공버스에 앉으면 집 근처에서 내린다는 게 다른 곳에 가서 내려서는 기부도 찾기 영 힘들었습니다.
0: 네.
3: 몇 년 동안 머리에 대한 소탄약을 내고서는 다 써봐도 낫지 않고 머리는 점점 더하고 맥도 없고 어린증이 심하고 예. 심장이 아예 좋고 밤에 잠이 아예 왔습니다.
0: 네.
3: 머리에 대한 약을 아무리 써도 잘 낫지 않던 게 혹시 멘풍이 와서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해서 예. 온 데 다니면서 치료해도 낫지 않고 좋은 치료까지 내 보름 동안 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입과 눈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 혈배강 쓰고 선생님 처음 찾아가서 진맥도 하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 혈마다 딱딱하게 찾아 친구를 하고 진맥도 하고 했는데 입과 눈이 인천 돌아왔습니다.
0: 아 좋아졌지.
3: 예. 예, 예. 네 처음에 찾아갔을 때 선생님이 그 내 눈이란 입이란 보고서는 조금 놀라하지 부모님과.
0: 예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 선생님 처음 찾아갔을 때 환자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환자마다 이 효과를 선생님 친구랑 게 효과 좋다고 선생님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노력을 다 하고 선생님처럼 친구를 잘하시는 분은 전 연변에서 없다면서 모두 칭찬합니다.
0: 우리인데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점점 좋아질까나 예. 서로 환자분끼리 웃고 떠들고 예, 예. 서로 친구가 되고 가까워지고 예? 엄청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잘라 다 모셔다 드리고 할까나 예? 환자분들이 너무 호강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예.
3: 환자마다 예요. 예. 모두 어째고 그렇게 모두 심지어 모두 좋아하고
0: 네. 예, 낯설깐 좋아하는
3: 예.
0: 거죠.
3: 예, 예. 우선 처음 만나도 우선 해외에서 반갑하고 이랬기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럼 이 약 쓰니까 내 정신도 나고 활동도 다 다닙니다.
0: 네.
3: 그리고 이 약 쓴다음부터 얼굴 색이 많이 희어지고, 예, 손등이 많이 맑아지고, 반들반들하고 검은 밤에 손등이도 많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은 좋은 약을 강의해줘서 건강 찾아 정말 고맙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혈액 지금에 고소히 먹고 있습니다.
0: 네.
4: 어젯밤에는 그전에는 이 사람이 어제 소화 어제 가족아 소화 어제 그렇게 아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유인 아파서 그런가 하고 유인 아파서 그럴 땐 또 사실 먹고 이러면 괜찮고 그리고 또 이선이 좀 그러니까 강공의 제가 조금 아이소 때도 있어가지고 수경고 걸려서 그런가 하고 그래서 이 학생 뭐 또 얘기한다면 들도 내기 없고 그렇다.

0: 말입니다. 근데 이거 먹은 다음부터 제가 확실히 맥이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네. 정신이 나더라 말입니다. 또 특히 또 이 좀 뭐니까 좀 수면증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예예예 그러니까 예 밤에 자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튿날이 뭐 그다음에 사람 기운 차리지 못하고 이 마지막에 심하거나 우울증처럼 이렇게 찾아오더라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거기다 또 이 기억력도 점점 이상해지라고 이좀 어쩔 방법이 없던 게 이안 먹은 다음부터 이런 게 개선돼가지고 예 질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생님 그 이제 그 뭔가 저 선생님 그 저 친구로 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대로 친구로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국회라배 하니까 예 더 좋아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0: 예예예 대사도 잘 되고 예 옛날 지금에 밥도 이렇게 잘 먹고 이래요. 근데 옛날 이제 저 뭐니까 어느 게인가 관심 갖고 같이 묵고 하니까
1: 관심 갖고 같이
0: 예예 그러니까 예 이 도서 하시는 가수들
1: 예예
0: 이제 뭐 이렇게 좋냐고 지금 이렇게 좋아하실 때 그래서 좀 안개를 꾸준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좋지 숨 쓸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우리 혈배강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잠 잘 못 자거나 또 우울증 증세가 오거나 원래 또 간의 문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이각도에서 몽땅이 간격락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혈배강 좋은 점은 뭔가 간 도와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그 병지 육색병지가 특별하게 간을 보호해주고 간 도와서 배독 독소를 배출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데 우리 서약을 장기적으로 달고 있는 분들이 이 간 안에 서약 독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약이라는 게 한 번씩 먹게 되면 이 간 안에서 그 독소가 25년 동안 잠복해 있습니다. 잘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혈배강이가 딱 심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을 도와주면서 심장을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다음 전주 청포는 간 도와주면서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게고 그다음 또 비타민 A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지 청피간 이거는 우리 후메 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낸다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농번 조징에 쓴 건 뭔가 간병을 치료하자면 예, 간경화람 치료하자면 무조건 약 처방에 바이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이설과 예, 이 혈액 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이 정맥의 혈제랑 녹이는 작용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그 외에도 울금, 오미자, 단삼 이 몽땅 간 도와주는 겁니다. 예.
0: 그치, 다 좋은 약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1: 하여튼,
0: 네. 부모님과 이렇게
1: 해서
0: 하실 때 이렇게
1: 해서
0: 부모님과 쓰려고 합니다.
1: 그렇죠. 좋죠. 네. 네. 네.
2: 건강하세요.
0: 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항상 우리 사람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자면 머리를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그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암벽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게가 혈압입니다. 예. 그래서 혈압을 무작정 자꾸 낮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혈압을 또 자꾸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혈관의 탄력이 아주 좋게 되면 예. 혈압이 높을 때 혈관이 쉽게 터지죠. 그러면 혈관이 어떨 때 탄력이 안 되는가? 특히 우리 평상시에 소약을 쓰기 쓴 사람들 아스피린도 그렇고 아스피린은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혈관벽을 얇아지게 합니다. 쉽게 터지게 한다고 뜻입니다. 곤풍선처럼. 그리고 우리 혈압약 본신은 혈관을 자꾸 확장합니다. 매일마다 서약에 대한 혈압약을 쓰게 되면 매일마다 혈관을 확장한다고 생각해라. 게다가 고무줄 자꾸 늘어난다 이래 생각해라 말입니다. 그러면 고무줄도 탄력이 있는데 자꾸 늘어놓게 되면 고무줄이 쉽게 끊어진다고 뜻이죠. 이래서 자꾸 뇌출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는 분들을 보게 되면 쓰는 과정에서 혈압이 양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자연적으로 쑥 내려옵니다. 어제 그런가? 혈관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머리까지 피를 공급해주느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쑥 내려오는 거는 혈관에 탄력이 좋아서 또 원래 혈압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심장이 양기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혈압이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혈배강은 몽땅 천인약자를 가지고 했고 700여 명 박사들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그 이런 기술이고 그리고 전문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0: 똘똘이라는 이런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 우리 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환자분들마다 혈압약을 10년, 20년 달고 있는 분들 우리 이 혈배관 가족을 혈압 조절하면서 그다음부터 혈압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증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것이가 머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에 피 공급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심장이 좋아야 되죠. 심장이 한번 탁 뛸 때면 내가 심장의 맥이 좋아가지고서 머리에 각 곳에까지 피를 다 공급해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혈관에 통하지 않게 되면 사람 자연적으로 새로운 혈관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예, 류풍습소 환자분들한테서 우리가 그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류풍습소 환자들이 그 관절이 혈액 공급해야 될까나 다른 관절 다른 이런 혈관을 만들어내서 혈액 공급을 해줄까나 점차적으로 자꾸 이 관절이 붓기는 증세 나타나죠. 그 붓긴 게 몽땅 새로운 혈관입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 림상에서 뭐라는가 이거 血管이랍니다. 예? 血管이란 게 불정상적인 혈관이라 이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머리에만하시 100%를 피 공급해주는가 50%를 피 공급해주는가 30%를 피 공급해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피 공급의 아이디어는 몽땅 그 막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세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자면 일단 우리 혈배관 써서 심장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 보게 되면 우리 그 스통쇄관이 그 울금이라든가 그다음 삼칠 또 단삼 치설 이런 약제들은 혈관 탄력 도와주고 미세순환 잘 되게 해주는 자지청피관 비타민 E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신경 회복 다섯 가지 뿌리를 된 중약제 치설 황계 또 당삼 단삼 또 하소 예, 이런 약제들은 몽땅 신경 수복에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질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 기능을 회복해주는 기초를 잘 닦아주는 육질 등지 오미자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혈배강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레스토랑 앞에 마침 빈 택시가 도착했다. 도도는 문을 열고 기사에게 연경로로 가달라고 말한 뒤 문을 세게 닫고 눈을 꽉 감았다. 택시가 약 10분 정도 달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마자 반정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반정은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냐고 화를 내며 도도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정은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냐며 내일 만나자고 제안했고 장소는 도도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도는 내일은 정말 시간이 없다며 모레로 약속을 미루자고 했다. 반정은 모레도 괜찮다며 저녁 시간에 자신의 집으로 와도 좋다고 말했다. 도도는 반정이 술을 마셔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반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도가 시간이 나면 전화하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반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거절당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도도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도도는 이미 충분히 분명하게 말한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반정은 도도가 정말 밉다고 하며 울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도는 택시 좌석에 뒤로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을 꼭 껴안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소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도의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짧았던 만남을 끝내고 도도를 골목길까지 데려다준 소금은 요즘 술을 조금씩 줄이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고 걱정어린 말을 했다. 도도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도가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박매가 문 앞에 앉아 눈빛을 똑바로 고정한 채 도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매는 돌아왔냐고 짧고 무거운 말을 건넸다. 도도는 박매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박매가 눈물을 쏟으며 울기 시작했다. 도도는 놀라며 울지 말라고 했지만 말릴수록 박매는 더욱 심하게 울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크게 울리면서 두 사람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 도도가 전화를 받아보니 예상했던 대로 반정의 목소리였다. 반정은 부드럽고 흐릿한 톤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사과했다. 방금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아 함부로 굴었으니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말했다. 반정이 부른 노래는 바로 너의 평만을 기원해 라는 유명한 곡이었다. 반정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노래를 듣는 순간 도도의 마음은 갑자기 차분해졌다. 반정에게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이 남아있었다. 잠시 동안 도도는 온몸이 짜릿해지면서 기쁨, 슬픔, 아픔,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도도의 모습을 지켜보던 박매는 갑자기 전화기를 낚아채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박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옷장을 열고 몇 벌의 옷을 가방에 급하게 챙겨 넣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고 가방을 복도에 세게 내던졌다. 박매는 도도에게 이제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했다. 화가 난 도도는 일어나

방 안을 몇 바퀴 돌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다. 두더는 가방을 끌고 골목길을 나와 길가에 서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도도 앞에 천천히 멈추었다. 택시 문이 열리자 도도는 가방을 안에 넣고 탔다. 그리고 기사에게 영경로로 가달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복잡한 인연과 갈등,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별 끝에 도도는 홀로 길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다.

인연이란 것이 정말 묘하게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데 바로 그날 한밤중 도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소금이 있는 영경로로 향하게 되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도도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난로가 뜨겁게 켜져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전기 냄비가 놓여 있었다. 양고기 한 그릇과 돼지 등뼈살 한 그릇, 만두까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당면과 부숙이 각 한 그릇씩 놓여 있었다. 잔 두 개와 젓가락 두 쌍, 양념을 담을 작은 접시 두 개까지 두 사람 분량이 정성껏 마련되어 있었다. 소금이 도도를 맞이했다. 도도는 몽한 표정으로 소금에게 무엇을 하는지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물어봤다. 소금은 미소만 지울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도도는 시골에서 언니가 찾아오는 것인지 다시 물었고 소금은 그 언니는 다음 달에 온다고 답했다. 도도는 친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추측하며 친구의 행방과 성별까지 연이어 물었고 소금은 기다리는 사람이 남자라고 짧게 답했다. 도도가 침묵하는 사이 소금은 도도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도도라고 알려주었다. 도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앉았고 소금 때문에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자신이 올 줄을 알았는지 물었다. 소금은 도도가 올 것을 직감했을 뿐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소금은 도도가 밤에 떠날 때의 모습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고 얼굴색까지 좋지 않아 무척 걱정되었다고 얘기했다. 도도가 집에 돌아가면 박매와 반드시 싸울 것이라고 예감했고 그래서 미리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옷까지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도도가 돌아온다면 아이스크림을 사줄 생각까지 했으며 지금은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위로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운 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박매에게 사과하러 가기를 권했다. 소금은 만약 박매가 정말 깊이 화가 났다면 중매인은 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도도는 자신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소금이 편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박매한테로 떠미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눈앞에는 간단한 음식과 희미한 촛불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소금은 술잔을 들며 곤란한 일을 겪은 토도에게 한 잔 마시고 기운을 차리자고 했고 음식도 함께 먹기를 권했다. 소금은 토도에게 령자가 예전부터 도도는 절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도도는 듣고 비웃으며 상해라는 큰 도시에서 자신은 그저 작은 벌레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소금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나비나 독수리가 크다 해도 비행기보다는 작고 아주 작은 모기라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답했다. 소금은 영자가 자신에게 계속 경고했다고 말했다. 도도에게는 마음을 주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으며 얼마나 많은 여자가 도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일러주었다고 전했다. 도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반응했다. 소금은 자신이 다른 남자들과 교제할 때는 용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또 도도에 대해서는 편들지도 붙잡아 주지도 않고 그저 옆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에게 만약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만나자마자 아내를 원망하고 헐뜯는다면 꼭 조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정성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일인데 아내를 전혀 값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냉혹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소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중요한 조언을 기억하겠다고 답했고 미소를 지며 도도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소금은 방금 령자가 전화를 해 도도가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고 박매가 하소연하며 사람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이야기했다. 예전에 영자가 도도와 박매의 중매인이었으니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박매는 도도가 외지 여자와 비밀스러운 사이를 맺고 있으며 아이까지 가질 것이라고 의심했다. 영자는 급해져 소금에게 몰래 전화했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라고 당부했다. 도도를 하룻밤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기차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바닥에서 자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으며 곧 다시 령자의 전화가 와서 불을 켜도 좋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도도와 관련 있는 외지 여자의 이름이 반정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도도는 비로소 모든 상황에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깊은 침묵을 지켰다. 소금은 반정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솔직하게 듣고 싶다고 물었다. 도도는 길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고 룡자가 호생에게 최근 도도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도도와 그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룡자는 소금이 도도와 함께 자취를 감추고 달아나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호생은 깜짝 놀라 그 말이 사실인지 되물었다. 룡자는 수요일 밤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제 함께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호생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식당 안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반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반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존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수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3: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 화상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경기장 밖에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0: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주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교육계통의 법정 직책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법치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심화하면서 교내와 교외, 온 오프라인, 학교 교수와 사회 실천이 서로 결합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몰입식, 체험식, 참여식 교육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행동으로 외면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종합처처장 리국화입니다. 근일내 주교육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관리와 인재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정신고취 인재 육성, 문화침윤, 상호 융합 세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했으며 대학교 중소학교 개학 첫 수업, 6가지 1년 평리 등 30여 가지 확고 수립 교육 교수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격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사업의 근본 준칙을 제공했고 민족지역 언어문자사업을 잘하는 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법률 중에 국가 통용언어 문자 보급에 관한 요구를 우리 주가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행동에 락착시켜 언어의 상호소통으로 변강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침윤으로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며 규범적인 응용으로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민족어문사업처처장 최영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의 기준을 맞추고 법치 힘으로 연변 언어문자 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며 언어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진정으로 실현해 변강지역 번영 안정과 민족단결진보를 위해 튼튼한 사상 문화 토대를 다지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반포 실시는 신시대 민족사업 법치 건설의 중요한 리정표로서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법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변경 통상구 도시로서 훈촌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에 초점을 맞춰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질 제고 승격 행동과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세계 계획을 깊이 실시했으며 훈촌 특색을 지닌 다섯 갈래 민족사업 모범대를 형성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내왕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되는 탄탄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훈촌시 민족종교사무국국장 왕년입니다. 우리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근본 준칙으로 민족단결진보 선전월 등 중요한 시간대를 충분히 이용하며 7+N 진입 건설 활동을 들어주고 분류 시책하고 알심드려 이래 법률 조문이 문건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다가가게 하렵니다. 학습 선전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용을 풍부히 해 신시대 민족 사업의 질과 실효를 높이렵니다. 도문시에서는 변경 통상구 특색에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강 성류홍 사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기층 융합 진지를 튼튼히 구축했으며 법률 보급 선전과 융합식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착실히 추진해 법치 정신과 민족 단결 이념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정했습니다. 도문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도문시 민족 종교 사무국 국장인 성선룡입니다. 향후 우리는 엄격히 법률 요구의 기준을 맞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법률 보급 선전을 심화해 법치 정신이 기층에 들어가고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주동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렵니다. 시범 건설을 다잡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에 주력해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렵니다. 민생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며 해민실사를 잘 처리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과 민족 단결을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향후 전주 상하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학습 선전 관찰하면서 사업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해하며 융합 단체를 풍부히하고 정감적 연결과 문화적 동질감을 증진시켜 법치의 힘으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게 됩니다.
1: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 화상회의가 1일에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홍수방지 가뭄대처 중점 임무를 전면 포치해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도록 튼튼한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당면 홍수방지 가뭄대처 형세를 깊이 연구 판단하고 각 현시와 부문에서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시시각각 홍수방지 가뭄대처 단계를 단단히 조이며 어려움을 보다 충분하게 예상하고 조치를 보다 조밀하게 준비해 만전의 방책으로 만일의 가능성에 대처해 사업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관건은 사람에 있고 실시에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큰 물 정황 발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응급 예비안을 1층 세분화하며 허점과 부족점을 보완하고 물자 비축과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되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시정 인민대중 생명 안전을 젖자리에 놓고 각 향진, 촌락, 위험구역 인원 밑수를 전면 파악하며 대피 로선, 안치 장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응당 이전해야 하면 전부 이전하고 일찍 이전하고 신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주 응급관리 수리 부문에서는 사불 이직 방식으로 각 현시에가 재반 사업을 검사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은 인민대중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고 경제사회 안정발전과 관계됩니다. 전조 상하는 하나의 국면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통일 지휘 배치를 1층 강화하며 부문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당직 보고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엄하게 감독 지도 문책을 틀어줘야 합니다. 한편 라디오, 텔레비전, 위챗, 짧은 영상, 향촌 확성기 등 다원 전파 경로에 이탁해 상시적으로 홍수방지 가뭄대처 위험 대피 지식 선전을 펼치고 전방위적으로 대중의 자아경계의식과 응급대피 능력을 높여 전민 홍수방지 가뭄대처에 강대한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관련 부문은 전조 증수기 날씨 추세 예측 정황을 회부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홍수가뭄 재해방어, 지질재해 경계, 도시 침수 경계 등 중점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훈춘시, 도문시는 장마철 대비 관련 사업 준비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0: 도나시 첫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일전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에서 착공돼 주민들이 층집을 오르내리기 어려웠던 난제가 실질적인 해결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의 한 층집은 7층짜리 로후주택으로 3개 단원의 42가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건설한 지 오래됐고 기초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로후주거단지에 속합니다. 이 건물에는 노인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해 승강기 추가 설치는 주민들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고자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갱신과 로후주거단지 개조 사업과 결부해 승강기 추가 설치 관련 정책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가도 사회구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 부문 사업열군들은 주민들을 방문해 정책보조, 비용분담, 시공 절차, 후기 유지 보수 등 대중이 관심하는 문제에 자세히 대답하면서 대상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도나시 첫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착공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 주민 주룡인입니다. 집이 7층이어서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승강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오래된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층집을 오르내리기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 주민 로진산입니다. 이 건물에서 20여년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이번에 좋은 정책이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를 줘 아주 기쁩니다.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도나시 2026년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정책이 이미 정식 실시되는데 4층 내지 6층짜리 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한 대당 25만 원 정책 보조를 받을 수 있고 7층짜리 이상은 한 대당 30만 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특별유지보수자금, 주택공제금으로 개인 분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창구기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치 수요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6월 20일 전까지 전부 수속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이 보조금 정책을 향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질서 있게 대상 건설을 추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속 있는 혜택을 향수하게 함으로써 민생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할 방침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5월 30일 홈에서 장춘 아태팀과 정체로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상무국,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구축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켜 열띤 경기 흐름을 산업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연변맛 홈구장 특색상품 장터 활동은 홈경기 인기자원을 이탁해 연변 본토시장 자원을 통합했습니다. 활동에는 35개 시장 주체가 참가했는데 특색 음식, 식품 가공, 문화 창의, 완제품 기름, 자동차 판매 등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활동은 제품 전시, 소통 체험, 특색 쇼핑, 미식 맛보기를 일체화한 몰입식 소비 전경을 구축해 축구팬과 주민들에게 일괄식 다원화된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어 짙은 연변 풍정과 왕성한 도시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길시 삼꽃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이번 연변맛 홍구장이란 좋은 플랫폼을 빌어 연길의 전통 조선족 미식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삼꽃냉면은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재 미식입니다. 경기장 격정이 냉면의 시원함과 어우러져 일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정체로운 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조선족 특색 미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큰 주목점인 소규모 자동차 전시 활동에는 30가지 인기 차종들이 집중 전시돼 축구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난 뒤에 새 차를 구경하고 자동차 구매 혜택을 요해하겠습니다. 열띤 경기 분위기, 풍부한 장터 경영 모식은 축구 팬들이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에 새 활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양극입니다. 저는 연변 현지 축구팬입니다. 연변팀 홈경기가 있을 때면 와서 응원합니다. 자동차 전시, 장터 활동이 펼쳐져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전시됐네요. 특히 이 장터에는 현지 미식과 연변 특색 제품이 많이 전시됐습니다. 위지 관광객들도 경기를 보고 나서 현지 미식을 사가길 바랍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연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농악무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져 조선족 전통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남김없이 전시하고 경기에 짙은 문화 대포를 주입해 축구팬들이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겠습니다.
0: 초여름 들어 연길시는 1년 중 가장 낭만적인 꽃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내의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이 만개하고 거리 곳곳이 꽃으로 가득 차 이 변경 도시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연길 거리에서는 어디서나 해당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꽃송이가 가지에 빽빽하게 피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꽃잎이 가볍게 춤을 추며 아름다운 경치를 이룹니다. 이와 함께 진달래 북거리 인도변에는 수십 그루 귀룩나무꽃도 만개했습니다. 하얗고 소박한 귀룩나무꽃은 연한 녹색 나뭇잎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미풍이 불면 꽃들이 흔들리고 은은한 향기가 퍼져 전체 인도를 청신하고 우아하게 장식합니다. 이 도로를 걷다 보면 마치 천연 꽃향기 터널에 들어선 듯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개화기를 맞아 연길 공원에도 각종 꽃들이 햇살 아래 활짝 피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3355 꽃길을 거닐거나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꽃밭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길 주민 장연매입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놀러 왔는데 정말 기쁩니다. 연길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일내 연길시에서는 도시 로코아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지 기후에 적합한 관상나무와 화초를 엄선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거리마다 경치가

0: 다른 도시 생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해당 화와 귀농나무 꽃을 대규모로 재식해 도시 미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그늘 2025년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 명단에 관한 통보를 인쇄 발부했는데 그중 연변노동자문화공 종업원 책방이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으로 됐습니다.
1: 올 5월 조적십자회 조위생건강

0: 마무리된 가운데 사생도 앞 511명이 응급구조 양성에 참가해 전주 10개 대학교 중소학교의 교정 긴급구조원을 보충했습니다.
1: 훈천시 삼국 해해리 조제상업거리 개조대상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6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국 해해리 조제상업거리 개조대상은 훈춘 해산물거리 북쪽에 위치했는데 총 투자가 8,5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0.96헥타르입니다.
0: 올 3월 1일에 왕청년 장영가도에서는 로호 주거단지 주민들의 계단 오르내리기 난제를 해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를 받고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공사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5월 30일 장영가도 관할구역 농전주거단지 2단원의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1: 올드라 안도현 성문진에서는 중증 곤란 장애인 가정 자택 무장애 개조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40가구 특수 인원 가정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개조에는 출입문 교체, 벽면 개조, 온수기 설치, 무장애 변기 설치 등이 포함됐으며 태양 에너지 가뭄전 등 지능 감지 카메라 등 편민 안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천령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큰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일층 우기대학방 2호 매장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제품 가운데서 천이박사, 세신이로 그리고 명사망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한 가게 498원인데요. 이번 우대 할당의 특점은 이 세 가지 모두 첫째,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천이박사는 15가게 15

0: 600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대 활동 현금권 1,500원을 감해주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또 한 건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해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치료해주는 제일이란 이런 뜻이겠는데요. 한 가게 가격이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12각, 두 번째 1,500원 행군권, 세 번째 레이저 치료이기, 그리고 명서방 이 눈병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모두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눈병치료 제품에 속하는데요. 15가게 15각, 그리고 1,500원 행군권,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명서방의 한가게 가격은 240원 좌우, 천희박사 한가게 가격은 현금권으로만 딱 해도 190원 좌우밖에 되지 않고 최신이로는 280원, 한 달 반 쓰는데 28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건강요법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약물요법은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바깥으로부터 보충해주는 이런 방법에 속하는데요. 약물요법을 쓰지 않고 우리 지금 두루 뭐 인터넷 같은 데, 외신 같은 데 뜨던데 하게 되면 자아치료 효과를 보는 이게 모두 젊었을 때 50대 전이거나 40대 중 그 전에는 굴쩍거리다도 자기 절로 약 하나를 먹지 않고도 나아지는 법 있지만 해도 나이가 60, 70대 와서는 약물요법은 절대 3대 치료법 가운데서 홀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이 제품들은 믿고 쓸 수 있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이 꼭 있고 제일 작아서 OTC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우리 설명드리는 이런 제품들은 이 광고 비준 허마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런 제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어떤 상황 가면 내겐 세계지 한번 왔다 갔는데 병원에서는 무슨 그리 심하지 않다는 듯이 나는 그냥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0: 아, 내겐 세계 후유증은 예. 그렇죠.
2: 예, 그러면 머리가 하나로 얼빠 안 하고 정신이 남이 비한다.
0: 예.
2: 그런 게 혈압이 문제나 엉덩이가 안 됐다.
0: 예.
2: 너무 혈압이 엉덩이 안 돼서 예. 약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른다. 단약 다 싸먹고, 예. 하루에 어떤 세 가지 약을 이래 대안해서 먹었다. 아이 났을 때, 그래, 어떤 때 뭐,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병원에 점적주사를 그냥 맞았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났을 때다.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겠어?
0: 점적주사를 매일 예. 맞는다는 그건 말도 안 되죠. 예.
2: 예, 그래, 안 되더라. 말. 그래서, 뭘도 뻥하지, 안 돼서, 그래서 방송에 오시면 듣고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노벨상을 두 번 탔다 하지, 한, 이런
0: 천희 박사. 예.
2: 먹었는데, 다른 약에 효과 못 봤는데 너무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0: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에 네.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중커웬이 네. 원사의 처방이자 노벨상까지 두 번까지 받았다 네. 하게 되어 있으니까.
2: 머리 막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예. 혈압이 엉덩이 잘 되고 혈압 없으니 하고 고마워. 미리자리 하나 딱 먹어서 보망서 알라틴 하나 먹어서 엉덩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러다가 손 그냥 졸여서 예, 저녁에는 자지 못했습니다. 손 졸이고 바깥으로 끝이 졸여서 그냥 이런 앉아 주먹에 다 뗐습니다. 다 뗐습니다. 이렇게.
0: 예.
2: 근데 그게 많이 좋았었습니다. 요즘에는
0: 신경말초까지 예. 순환장애가 생겨서 그런 예. 겁니다.
2: 그리고 심장이 떨리고 또 다 침침하고 예, 황황하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소설이 잘 안 돼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요즘은 잠을 너무 잘 잔다.
0: 그럼요. 예,
2: 예. 예 그 효과 좀 잘 보고 날마다 효과 잘 보는데 거기다가 중등품 주는 거 그 따라하는 거 레이저 치료기를 같이 쓰니까 효과 얼마나 좋은지
0: 레이저 치료기 그게 너무 예. 좋습니다. 그거 계속 차고 예. 있으면 중폐 안 걸립니다. 믿어도
2: 예,
0: 됩니다.
2: 좋습니다. 예. 예. 아이 정서 조절이 잘 되지 잠을 잘 자지 마음이 편안하지 불안하던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머리도 맑아진다 지금.
0: 그럼요.
2: 너무 좋습니다. 그 예. 박사는 다른 약보다 진짜 지내줬으면 안되는
0: 예.
2: 최고 약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너무 좋으니까 더 뭐 계속 먹자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자 넘으로 501-7766번에 잘 이용하세요.
2: 네. 501-7766번에.
0: 예.
2: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주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고 계시지만 해도 천이박사 CAMP라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중약으로서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우라 하게 되면 이 처방 자체가 중국 가원의 중약식물연구 중심에서 나온 원사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약에 뭘 치료하게 되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 산업의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파가워이라 하게 되면 아주 큰 국가기관에 속하는데 모든 이 경제 그 능맥을 조절하는 이런 여기에서 예, 과학기술 산업의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제 지금 예, 선생님의 강의 듣고 천희 박사로 석 달 썼습니다.
1: 천희 박사 너무 선택이 잘 됐을 겁니다.
2: 아, 그거 예, 여기서만 노벨상 두 번 받은 약이 딱인 딱.
1: 그렇죠.
2: 나는 예, 이게 경추용 나쁜다. 그래 놓고 예, 혈압 조절 다 해야 되고, 걸로 올라가는 피 잘 올라 먹고 그랬는지, 뒷골이 자꾸 뻣뻣하고, 예, 아파나고, 정신도 아이 나고, 또 그리고 혈압 조절도 아이 됐는데, 이 천희 박사로 쓴다면, 예, 아, 이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신기하게, 이, 정말, 이, 그거, 어디면 아프면 아픈 대로 따라가며 치료해주는 게 천희 박사입니다.
1: 세포의 신호,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희 박사를 하지 않습니까?
2: 예,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기억이 영 좋아집니다. 나는 어쨌든 뭐 어디다 치워놓으면 그 찾지 잘 못하겠단 말입니다.
1: 그렇죠.
2: 결국 그 친구 이름도 어떤 때는 기억이 아예 나고 걔든 게 우선에 이 천희 박사 먹은 다음에 아무리 오란 때 일도 기억도 잘 되고 아용 총명해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총명해진단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또 예, 아, 이게 그거 어디나 나는 또 예, 이 콤팥공릉도 그 달째입니다. 어쨌든
1: 너네네 콤팥공릉이 예. 완미할 수 없습니다. 예.
2: 예. 소변이 또 급하지 잦지 하던 이 증상들 급하던 증상도 다 없어지고 예. 그리고 이게 또 밥도 맛있고 이 다리 맥이랑 오는 게 알기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원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1: 그럼요. 그러니까 잘 되라고
2: 그랬어요. 어디 메모베이 나무 몸에 있는 곳을 짚어가니
1: 조절해주는데
2: 예. 1등약입니다. 이
1: 그렇죠.
2: 박사가.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도이람 좋을 때에 이 천희 박사를 대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심박수가 40몇 차던 게 이 제품을 쓰시고 치워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제품 쓰시고 65차 그 좌우로 올라왔으니까 병원에 다시 가니까 치워치를 여치 않아도 된다고. 치워치는 또 10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심장 안에 다른 기계를 엮고 심장 박동을 유지시킨다는 게. 그런데 이 제품 쓰시고 치워치를 아니었다는 이런 분도 계시고 있으니까 열심히 쓰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건강 장수하세요.
2: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천희 박사를 먹고 만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자자고 생겼는데 자수가 줄어드니 밤 변화에 잠깐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심하고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다 먹지 못해 항상 맥이 없어 그랬는데 좀 소화 잘 될까 나 밥잘 먹으면 맥이 난다.
1: 아, 그럼요.
3: 그리고 혈압이 항상 파도 심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내 지금 항상 마음이 좀 불안하더란 말입니다.
1: 예.
3: 그래도 지금은 이약 몸에부터는 좀 혈압이 운동되니까 예. 저기 마음이 좀 안정되고 예, 어지럼증이 안 나고 머리 아프던 게 좀 많이 났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이죠. 심장과 뇌혈관이 해결되었다는 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기관 비어물로 소리에 항상 기침가리가 심한데 이것도 지금 다 나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혈압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계약이 이렇게 여러 면을 엮어 서니까 계속 수려하고 세심히라 노리는 병이 전신 비대로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예, 잘 자지 못해 영 고생했는데 이 약 쓰면부터 지금 많이 나서서 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 나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요. 가히 나빠 그런 주인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던 것도 좀 많이 맑아 진단이 났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예, 그래 약이 여러 면을 효과가 오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이번에 좀 부디 활동도 좋고 하니까 약을 조금 깨달았다고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천희 박사 세신이로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 이런 제품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필요는 1분의 2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청춘은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콤파츠는 오장을 관리하는 우수한 이런 그 치료 제품이 바로 세신 1호에 속하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총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노년기에 들어서서 특히 60대 그 이상에 계시는 분들 또 범위를 좀 늦게 이야기한다면 40대 중후반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거나 뇌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개 부분에서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 천명희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놓은 CAMP라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마치 우리가 지금 백혈병에 있던 분들 가운데서 척추액을 그 사람한테 딱 이식했는데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살아나는 것과 조혈 공급을 도와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희 박사가 거의 아주 우수한 여기에 접근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한 대지만 딱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경 포함해서 뇌혈관 포함해서 모든 공능이 불평을 가져오는 게 노화 아니겠습니까? 노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게 되는데 이거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제품이 바로 CAMP 천희 박사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소화계통의 문제가 있거나 호흡계통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콤파츠 문제가 있거나 종합적으로 호흡계통, 심장, 뇌혈관 여러모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청춘 미마의 발견이고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고 뿐만 아니라 장숙이라고 완전히 꿈꾸서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주요한 항목에 속한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노년기에 젊음을 찾고 건강을 찾고 장수를 찾는 큰 힘을 실어주는 천희 박사는 제가 성심선의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혼자.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면서방 문의하자 그랬는데.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친척 아줌마가 예, 당고약을 약에 대해서 당고약을 많이 쓰다가 예, 너무 아이 되니까 예, 아이 몇 달 아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명서방 강의를 듣고 소리에 지금 호기심이 들어서 예, 그랬는데 경례장에 있어서 예, 열매다 사람은 잘 아이 배운다고.
0: 오가는 확인하기 어렵지요. 예예. 예. 누군지 모르죠.
4: 양계 딸 아이를 그 댄스도 예 부양계 딸 아이 배운답니다. 그래서 이 면접할 되겠는가 문의합니다.
0: 어, 저...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사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진하게 진행돼서 혹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도 말리지 않는데 좋기는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먼저 시도해보는 게 명서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네. 성분들 자체가 눈병치료에서는 특수한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운 이런 성분이 잔투이라는 매미껍질이 들어갔는가 하면 찔레를 비롯한 21가지 아주 중요한 진기약재가 들어갔고 단기 성분이 들어가서 눈에 저혈 공급 등 뭐 많은 좋은 그 혈액을 눈에 공급해줘서 눈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명서방은 간을 도와주고 그리고 심장 폐혈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없고 심장 폐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일단 선택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눈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서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예, 그래서 수술은 아예 한다. 연세 있어서 나서 40대 초반이다.
0: 아, 그래요? 예, 예. 예,
1: 수술은 아예 하는데 이 면서방에 쓰려고 하는데 제일 그런 낮은 그 저기 할때 어느 개입니까?
0: 제일 낮은 할때의 면서방이 7각삼 5각조입니다.
1: 예, 그거
0: 그거라도 먼저 하라 하세요. 좋게는 15각에 15각 주고 1500원 주고 레이저 그 치료 이걸 타면 좋은데 아. 먼저 이 작은 것부터 하라 하세요. 예, 예.
1: 예 먼저 써보고 소리.
0: 좋은 이때 한각에 한 30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한각은 예. 30일 복용하는 한 달 복용하는데 예.
1: 예.
0: 시작하라 하세요. 아, 예. 5017766 예. 여기다 연락하세요.
1: 예, 5017766 예, 예, 예.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세신이라고 쓰는 사람들입니다.
0: 예.
3: 저 친구가 같이 쓰는데 아주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좋은 제품입니다. 예.
3: 그렇죠. 나는 관심병으로서 예, 전문의가 항상 이거 이 심장이 아팠습니다. 이 실어통에.
0: 예.
3: 실어통이 아파 조금 위로 바삐하거나, 그림도 춥거나, 이러면 예, 차이게 발작한다.
0: 그렇죠. 실어통에. 벌써 심장 침침하고, 동통이 예. 생기거나, 심혈을 고르지 않거나, 후두두하거나 그런 감이 금방 전달되게 돼 있죠. 예.
3: 예. 그리고 파리가 한짝, 이 왼쪽 파리가 막 내리저리면 아프더라. 막. 뒤 예. 어깨도 아프고.
0: 예.
3: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 증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0: 모르겠어요. 시신으로 썼는데 오히려 심장의 네.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왔다. 바로 그렇습니다.
3: 혈압도 그렇게 온정받았습니다.
0: 그렇죠.
3: 혈압도.
0: 예.
3: 예, 예. 그다음에 또 나도 이렇게 효과를 잘 보고 있지만 아, 나도 정말 이 뭡니까? 이 허리가 아프고 관절 아픈 것도 많이 났지만 내 친구는 또 풍습성 심장병으로서 몸에 것도 또 아니 것도 조금 그래도 숨이 차고 올라가기도 바빠고 내려올 땐 또 더 바빠고 무릎이 딱딱 맞춤이 아프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 게 이 증상이 지금 없어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 사람들이 항상 이거 허리 아파서 그래도 엄청 못한다. 허리가 요 무릎이 그것도 딱 아파서
0: 예.
3: 아 그다음에 저 뭡니까 이거 아, 이 오이월에도 추워서 짧은 소매를 뭐 입었습니다.
0: 아하, 예, 예.
3: 예, 짧은 거 뭐 자꾸만 이 발이나 발목이 막 시려지지
0: 순환장애 음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게 예. 해결해주는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3: 그렇죠. 그래 그다음에 이거 그러고 그다음에 아 이거 해결 받고요. 그다음에 저 뭡니까 저기 항상 그 몸이 이전에 똥똥해 지금이 많이 좀 몸이 좀 이전보다 좀 가벼워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0: 예, 그렇죠.
3: 쉬라고 이랬습니다.
0: 예, 예.
3: 그래 영어 기뻐하고 이러는데 선생님 여보니 이 활동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뭔가 활동에 참여하라고 근데 선생님께 지금 전화드립니다.
0: 그렇죠. 이제 뚱뚱하던 게 몸도 어느 정도 가늘어지고 몸도 가벼워졌다는 게 이게 간과 콤파츠를 좋아주는 이런 성분이 저실자란 성분이 저양간선해줍니다. 간에서 지방대사, 당대사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간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지방대사가 원만하게 돼 간염이 있는 분들 오히려 배가 불러간 분들 더 많습니다. 이 지방 분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

0: 이 바랍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아, 예. 건강하게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예, 나도 탐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니, 예, 어쨌든가 내 혈압도 소리 안 파는데 그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내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잠도 아예고 예, 그러니 정신이 안 나지 뭔가. 그래서 어떻게 얼굴도 푸득푸득푸득 이렇게 떨기 있는 것도 여기 그다음 다리도 마복이 오고 예. 그 눈도 보고 잘 안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떨 때 말 듣고 그 말도 어떨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알아듣기지도 않고
0: 그렇죠
3: 이렇다
0: 예. 그럴 때 막 가슴속으로 부담이 가죠 내가 이게 어째 뭐 어쩌자고 이러는가 그렇게 예
3: 예 그래 나니 중풍 어때 중살이 이래서 이래서 이래 쟨가 이러면 겁이 나죠
0: 그렇죠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적 여러 가지로서 예. 마음에 공포가 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증상들이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3: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고서 예. 뭔가 그러면 심장이 나빠. 심장이 만나고서 가슴이 두근거리지 놀라지. 침침하다 해서 더 말을 내고 가슴도 앞도 가슴이 어떻게든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라 손바닥을 자꾸 가슴 잡아주고
0: 아, 그렇죠.
3: 예. 예. 예. 그러던 게 있어. 전이 박살 예방 듣고 뭐 이 약은 내가 왜 상 두거나 단 약이라도 꼭 이 약이 좋겠다고 쓰기 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나와지지 않습니까?
0: 예, 예.
3: 어 그래고 안에 시름이 나는데 이 좋은 약도 무슨 언정 썼게 하는 것 같지 이랬답니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예 나는 이렇게 좋은 약을 좋은 거 선택해 내 나온 거 보고도 우리 오빠가 예 무슨 그 중풍에 걸려서 치료를 많이 받고 이랬니 지금 후유증이 심하단 말입니다.
0: 예.
3: 우리 아가부터 개통이 올까봐 예, 겁나갖고 이야기 좋다 하니까 예, 우리 오빠도 제가 써보겠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은 한 사람이 15가게 싸자고 전화오니까
0: 그렇게 하세요. 특수한 기회입니다. 15가게 1,500원에 현금권에 그리고 레이저 치료 이게 주게 되었으니까 오빠분하고 두 분이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걸 쓰게 되면 시름 나도 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연변인민 출판사에서 편집 사업을 하면서 소설도 쓰고 시조도 잘 다루는 리태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태학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태학 시인은 예, 1947년 화룡시 룡지촌에서 출생했습니다. 연변대학 통신학부 조문과를 졸업하고 선후로 교원, 기자, 연변인민 출판사 편집 등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아동소설집 북극 갈매기, 동물소설집 악어섬에서의 격전, 과학환상소설집 고고학의 새 기원, 그리고 시조집 잔설서곡 등을 출판했습니다. 아동소설 직승비행기에 걸린 파란 적삼이 중국 조선족 소년반에서 펼친 백령급 문학상을 수상하고, 아동소설집 북극 갈매기는 연변인민 출판사의 리행식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조 장백산이 연변시조사 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연변인민출판사 소속편집 겸 부편심, 그리고 연변시조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는 연변대학 중문학부 단기 훈련반에서도 반년간 공부하고 교원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 대학 선생이 배워준 반급에는 신현철 시인, 장하도, 김혜롱 시인 등이 학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아동소설이나 동물소설, 과학환상소설 등 소설작품을 많이 쓰는데, 60세부터는 시조창작에 매진해서 많은 시조작품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자 워낙 시조를 30년 전부터 쓰기는 썼고 연구해왔던 차라고 본인은 말합니다. 시조를 처음 접한 것은 1960년대에 기왕에서 산판에서 목재를 할 때 하루는 친구가 시조창을 부르는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게 아마도 그가 시조를 접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말합니다. 그 후 교원사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시조를 가르쳤고, 또 30여 년 전에 이미 연변일보에 발표한 적선당 허울을 벗기노라라는 시조 한 수를 쓰고는 그 후에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고 연구하고 또 책에다 많이 적어놓기도 했답니다. 발표하지 않았을 뿐, 퇴직한 후에 현재는 아들이 사업하고 있는 중경시에서 살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그럼 리태학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조는 제목이 잔설서곡입니다.
2: 잔설서곡 리태학. 차디찬 시간들이 노골라진 음지에 혀를 빼문 맞바람이 상여 타고 내리면 새하얀 련민 하나가 눈물 짓는 윤삼월, 맵잔 서슬 잠재운 시허연 봉분 위에 솔바람 타고 온 메스의 고운 깃털이 귀고래사를 쓰느라 여념이 없고, 겨울이 머물다 간 마지막 자리 잔설은 촌풍 앞에 투명한 비에 흘리며 봄풀이 일어선 소리를 신경 살려 듣는다.

0: 예, 이 시조는 이 리시인의 그 시조집 제목인데 이 시를 두고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5년 2월의 어느 날 편집실 창문에서 밖을 내다 보는데 앞 건물 뒤쪽 흐미진 곳에 허연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곧 사라질 잔서리 신세가 애처롭기만 하였다. 그러나 잔서리 녹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할 것은 분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잔서리 더운 피 흘릴 때 봄풀이 일어서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식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이 이 시의 그 처음 시작이죠. 그 후 이 식구를 염두에 두고 앞에다 두어른을 보태고 즉 1년의 그 시간의 흐름과 이연의 메시지 노래 등을 보태서 넣고 다음 또 소개해서 오늘이 지금 잔설 소곡이 된 거랍니다. 잔설 뒤에 소곡이란 단어를 달고 소리를 듣는다는 소리를 신경 살려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친구들이 저 밑에 갈고 다듬은 결과랍니다. 그 무심하게 흘러버린 잔설을 가지고 발견, 사색, 가공하는 시인의 창작 태도가 참 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풀벌레 소리입니다.
2: 풀벌레 소리 리태학. 한여름 켜내던 풀벌레 톱질 소리. 다친 데 하나 없는 푸름만 남겨놓고 여울목 흰 톱밥으로 소리 없이 쓰러졌다.
0: 예, 이 시는 전형적인 시조로서 한여름 그 울어대는 풀벌레의 그 울음소리를 여름을 켜내는 톱질 소리로 비유하고 다친 데 하나 없는 푸른 풀벌레 소리를 또 여울목으로 흘러내는 흰 톱밥으로 화해서 시가 푸들지고 립체감이 나고 형상이 철저히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0: 열목이 그 흰 톱밥으로 서리 없이 쓰러진 것을 본 이것은 아마도 이태학신 한 사람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이 흐느러진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늪과 점경입니다.
2: 늪과 점경 리태학 됐다 됐다 호들갑 떠는 잠자리 꽁지 내부에 호동그란 파문 일고 가면 저만큼 살던 산과 숲 하나 되어 일렁인다. 팔랑팔랑 꽃나비 여유로운 날개짓에 멋대로 떠다니는 흰 구름 기웃거려도 명상에 잠긴 수면은 고요하기만 하다.
0: 예, 이 시종이 마치도 한편이 그 수채 하나 한편이 그 동영상처럼 움직임이 있어서 좋습니다. 우선 예, 잠자리를 쓰는데 잠자리 꽁지를 쓰고 있습니다. 잠자리 꽁지가 호수에 예, 됐다 됐다 하면서 다치우자 호수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파문 때문에 또 산과 숲이 하나에 대해서 일렁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과 숲은 지금 호수 물에 비낀 게인데 그것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참 예, 그럴듯합니다.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예, 나비를 썼는데 나비 날개짓을 썼습니다. 꽃나비는 날개짓만 할 뿐 호수를 다치지 않으니까 아무리 흰 구름이 호수를 기웃거려도 수면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기만 하다고 썼습니다. 동적인 것이 예, 정적인 것에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들녘창가입니다.
1: 들녘창가. 아들 리동인의 요화 광야의 부적 리태학. 봄간에 지친 들녘이 흰 적삼 여민 채 낯다란 언덕 베고 말없이 누웠는데 까마귀 가옥 소리가 뜻깊게 들려온다. 황토색 열비치는 도롱길 논코마다에 활락에 조절거리던 흐름이 굳어지고 동설은 막힌 그 흐름 푸느라 맥이 지냈나. 드문이 보이는 정자색 등황색 반점은 저 한 몸 사르르 열반에 고이던 들녘이 남기고 가신 사리 고슬인가. 오다가 돌아섰고 돌아섰다 또 오는 눈송이는 무엇을 그리 좋아하는가. 수억의 부도탑 내려 들녘을 감싸 죽어라.

0: 예, 이 대학교 시인이 아드님은 지금 해외에서 미술전업 박사까지 졸업하고 개인전을 몇 차례 열고 후임 또 서남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전에 이 리태학 시인의 아드님을 그 뭐 어릴 때부터 보았고 또 후에 또 이 중국에 와서 사업할 때 또 역시 또 그 화가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또 그분을 또 앞뒤로 몇 번 취재했던 그런 정황도 있다면서요.
0: 예. 어려서는 이 소년보사 그 소학교 때부터 소년보사 그 렘승왕 화백한테 찾아다니며 미술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한번 저희들 신문에 그에 대한 관한 보도를 쓴 일이 있습니다. 후에 훌쩍 커서 연변대학 미술전업을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 연구생 박사생까지 마친 다음에 해를 통해 민족이 어렵던 역사를 눈빛 속에 되새기고 허허벌판에 들여놓은 영혼이 피 튀는 몸부림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지친 들력, 황토색 농코, 굳어진 흐름, 청자색 등황색 반점, 오다가 돌아서는 돌아서고 또 오는, 예? 그 다음에 들리크의 감싸주는 눈송이 등등 시어들은 그림 속에도 있지만 다시 19에 나타나 그 시절 역사의 숨길을 더욱 돋보여줍니다. 허나 시연의 탄직과 신음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시 열반을 꿈꾸는 그 어떤 신념 같은 것도 끈끈히 밑에 깔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옹기입니다.
2: 옹기, 리태학. 흙냄새, 진땀냄새, 내배인 그대로다. 속비오고 맞아들인 이슬과 햇빛이 된장 속 덩어리들을 새맛으로 줄세운다. 안팎은 있으나 속구멍은 튀어있다. 정풍을 모셔들어 바람난 장갓지는 한물간 맛이라지만 찾는 사람 꽤나 있다.
0: 예, 이 시조는 조선족의 일상생활 용기인 옹기를 쓰고 있는데 옹기에 담아두는 음식의 그 진맛을 노래하고 이슬과 햇빛을 받아들여 옹기에 담은 장밋 반찬을 예, 샘맛으로 우려내는 옹기만의 유별난 작용을 은근슬쩍 지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록 나이 지긋하지만 그래도 진짜 인간 맛을 내는 여성들을 이들로 지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에서의 한물간 맛이라지만 찾는 사람 꽤나 있다. 예, 등이 어쩐지 장밋 반찬이라든가 된장찌개라든가 청국장

0: 뭐 이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죠. 그래서 지금 시에다도 찾는 사람이 꽤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보물 파는 할머니입니다.
2: 보물 파는 할머니 리태학. 불편한 도구를 끌고 어느 산판을 헤매시며 막물고 온 진달래나무 꺾어 오셨소. 은은한 향이 감도는 시골 장터 좌판 앞 자름자름 묶고 온 촌삼을 봄꽃은 잘랑이는 돈 속에 저무는 세상이지만 모르는 채 거스름돈도 안 받는 이 있어 화나다.

우리들도 그 시장 귀퉁이 같은 데서 늘 보는 풍경인데 봄을 파는 할머니라 제목부터 뭔가 인기를 끕니다. 새파란 봄을 파는 사람은 늙은 할머니이고 산판을 헤매시며 이쁘디 이쁘고 망울고 온 진달래를 꺾고 온 사람은 불편한 록을 끌고 다니는 안로인입니다. 참 얘기에 안 맞게 모순되는 화면이지만 그런 모순되는 화면이 부딪힘 속에 튕기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 은은한 향기감 도는 시골 장터에서 또 꽃을 사가는 손님들도 아주 개명합니다. 모른 채에 거스름 돈 안 받고 쓱 갑니다. 그러니까 거스름 돈까지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시골 장터가 환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잘랑이는 돈 속에 저무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인정미 넘치는 고객들은 안놈의 수고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넘보고 넌지시 거스름 돈을 안 받고 가버립니다. 참 예, 그 작은 시 한 수에 많은 희노애락의 정감을 다져 넣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아내입니다.
1: 아내 리태학. 다른 고고는 낙이 나무 밑에 뉘어놓고 모난 자갈들 펴서 채바로에 굴리니 가난도 귀가 다스러 동글동글해졌다. 남편의 쌈짓돈을 점채로 밀어넣고 50이면 지부에 집 짓고 산다는 말에 콧구멍 반쩍도 안 된 새집에 끓던 환희.

0: 월의 한가리에 노룩으로 달게 누워 속으로만 괴다 괴다 사글대로 사가서 정향만 고이 풍기는 육신보살로 거듭났고
1: 예, 이 시조의 천년에서는 갓 세간살이 즉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한편으로 밭을 붙이는 그 힘겨움을 읊조렸습니다. 여기서 모난 자갈돌 퍼서 채발 위에 굴리니 가난도 기가 다스러 동글동글해졌다. 아주 그 형상이 잘 살았습니다. 가난을 이 자갈돌로 보고 그것을 채에 치니까 또 가난도 기가 다스러 동글해졌다는 표현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에서 쌈짓돈이란 말이 나오는데 쌈짓돈은 남몰래 남편이 가만히 모아도 그런 작은 돈이 예, 하늘로 스황채인데 혹시 뜻밖의 친구들이랑 만나면 예, 치맥 한 잔 할 그런 그 남편이 감춰둔 돈이죠. 그런 귀한 돈을 어이없게도 예, 점쟁이 한테 다 밀어놓고 점을 쳐본 게 50살 되면 집 위에 집 짓고 산다 하는 그 그렇게 예, 점쟁이가 말했죠. 그래서 코코모모하는 새집이 아주 끌토로이 환희를 안았던 그런 아내라. 하지만 생활로는 계속돼서 마치도 장을 담글 때 넣는 누룩처럼 세월이 항아리에 달게 누워 속으로만 괴다괴다 사글대로 사가서 청향만 고이 풍기는 그런 욕심보살로 거듭나고 맙니다. 지금 아내를 보살로 지금. 물론 이런 고상 속에서 이런 또 괴이고 괴이는 속에서 삭고 사는 곳에 속에서 아들딸을 어엿한 대학생과 유명 화가로 성장시킵니다. 지금은 아들집이 있는 중경시 서남대학을 안에서 행복한 그 만년을 보내고 있지만 고생도 적지 않게 한 줄로 압니다. 시가에 생활맛이 짙게 풍기고 점점 사가가는 그 아내에 대한 마음 미창의 늦은 사랑도 향기를 풍겨서 아주 좋습니다.
2: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두메농가입니다.
0: 두메농가 리태학. 벌은 이끼로 는 노와 지붕 사이사이 움토자란 씨앗들의 해묵은 이야기에 밭꽃이 귀를 감고다 굳잠이 들었다. 세월을 새김질하던 황소잎 다물을 때 송년기 모깃불에 여름밤이 서리 글까 반딧불 켜들고 내리는 개똥벌리 고맙다. 아랫목 차지한 느린 시간들은 맵산 산천어국 동동주에 취해 갈 길이 바쁜 달 보고 혀 꼽은 소리만 한다.
1: 예, 두메 농가를 지금 그 쓰고 있는데 주로 농가의 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며 있어서 고향 농가의 특점들이 잘 집약된 억구들을 골라서 다듬어서 쓴 것이 돋보입니다. 리 하면 펄은 이끼, 너와 지붕, 해묵은 이야기, 밭꽃, 황소잎, 수경기, 모깃불, 그리고 반딧불, 개똥불리, 그 다음에 아래목, 맵사한 산천어국, 동동주, 달 등등의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또한 진한 향수 냄새가 풍기는 절절한 단어들을 모집해서 고향정을 잘 표현해내고 있어서 더욱 구수하고 향토적이고 그리움에 휩싸게 만드는 좋은 시조입니다.

0: 예,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장식 요령입니다.
1: 장식 요령 미태학. 모두가 직선일 때 힘차게 뻗은 선이 마음속 어딘가를 찌르는 듯한 거북함에 휘어내린 곡선을 그린 적이 더러 있다. 모두 다 매끈할 때 드넓은 평면이 마음속 어딘가에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어덜덜 거칠은 구석 있기를 바란다. 직선이 닿을 때는 곡선을 주어 살리고 매끈함에 질릴 때는 거친 면을 남겨라. 신비한 음양리치는 알고 보면 간단하다지.
2: 예, 이 시조는 그 작가로서 문화에 독특하게 보고 천편 인류를 파괴하고 한간이 많은 법칙을 파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나 다 정해놓은 리치대로 할 때 모난 창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학 창작 자체가 독특한 그리고 강한 개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이 시에서 장식을 할 때 요령을 빌어서 지금 개성적 탐구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직선일 때 휘어져 내린 곡선을 그리라고 지금 말합니다. 또 모두 다 매끈할 때 오달톨 거칠은 구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이런 철학적 관점을 총화해서 직선이 닿을 때는 곡선을 주어 살리고 매끈함이 질릴 때는 거치면을 남겨라고 호소합니다. 리태학 작가 본인도 창작에서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많이 창조했습니다. 소설 쓰다가 불시에 동물 소설 썼고 동화를 쓰다가 또 불시에 과학환상 소설 썼고 또 이번에는 시조집을 덜컥 출판하고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슴슴하고 무미건조하게 살기보다는 뭔가 독특하고 기발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자신만의 어떤 매력적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겠죠. 천리가 다분한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장백산입니다.
1: 장백산 리태학. 전에 바람과 구름들이 서로 만나 보동키고 속살 섞고 빗어내리는 조화는 섬섬한 기온이 서려보는 눈이 황송다. 갈라지고 부딪힘을 거듭하던 짐의

0: 자기 기암으로 높이 솟아 하늘과 정나눌 때 앵돌아 논 북도성 오로라가 오르슬고 명산정기 받으려고 구름같이 모인 인파에 부대끼다 하얗게 머리 센 성산은 절경을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내비친다.
1: 예, 이 시조에서는 예, 장백산의 기상을 만큼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19 천혜의 바람과 구름들이 서로 만나 부둥키고 속살스급 빚어내는 조화는 섬섬한 기운이 서려 보는 눈이 황송타 라고 개탄하면서 썼는데 시각적으로 장백산을 표현했고 그 다음 연에서 어르슬고는 또 촉각으로 예, 촉감적으로 표현했고 3연에서는 다시 또 절경을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내비친다고 씀으로써 시각적인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웅위한 그 장백산의 절경을 그 형성 원인으로부터 인간 마음이 닿기까지 자상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웅위한 장백산 절경을 인간상의 복잡 다단한 심리적 작용으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장백산에다 인간 심리를 곁들인 점이 돋보이는 좋은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은 이태학 시인의 천리적 의미가 깊이 내포된 좋은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임주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편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0: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활동 새롭게 합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지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7곽을 사시는 분들하고 36곽 사시는 분들한테밖에 우리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이 있는데 9곽을 사시는 분들 석 달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9곽 사면 100일 드실 수 있죠. 예. 예, 이 원래 9곽에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우리 활동에서 2,470원에 드리는데 또 그 이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그 200원을 또 더 감면해 준다. 예, 이번에 예, 원래는 2,970원에 살 수 있던 거 원래 2,470원에 드리는 거 또 이번에 더 200원 감면해 줘 가지고 2,270원에 백날 잡술 거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예, 문의하셔도 좋고 문의하셔도 저희가 받고 또 이 방송이 끝이 난 다음에도 2,479번을 저희가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불편하는 이런 분들은 여기 참가하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2,417,979번으로 문의하시고 사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9곽을 사시는 분들 2,270원에 드리면서 또 그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이 백초금골첩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원래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립니다. 예. 원래 4,000원에 살 수 있던 거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17곽을. 예. 그래서 또 이 당시 17곽을 사시는 여기에 참가하려고 우리 활동에 참가하려고 생방송에 그 전화하셔도 좋고 생방송에 참가하지 못하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저희가 직접 받기 때문에 다 그 해답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 17곽을 사시는 분들 3,700원에 살 수 있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장수는 예, 이 장약 심리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2: 우리 둘 다 예, 고혈압 환자인데 예, 장약 심리방을 쓰니까나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대구도 예.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에 지도를 받으면서 이 혈압 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예, 지금은 예, 장약 먹었는데 예, 그 혈압 조절이 예, 용살되더라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지금은 이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한 가지 요거에 주의해야 될 거는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은 예, 드시자마자 당날부터 서약인 고혈압 약을 못 끊습니다. 예. 혹은 네. 한 달이나 이렇게 드신 후에도 못 끊습니다. 예. 이 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보면은 이미 어떤 분들은 몇 년 또 어떤 분은 몇십 년 동안 드셨기 때문에 약에 대한 일화의 신이 있어가지고 예. 예, 짧은 시간 내에 근본상 혈압 약을 못 끊습니다. 예. 특히 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예, 이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 조절이 잘 된다는 이런 중약을 드시면서 당날 혹은 한 달 만에 혈압약을 끊는다 할 때 아주 위험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지금 드시면서 이 꼭 지금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 이 약은 아주 강력한 서장약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이 약을 잡수고도 그렇게 빠른 시간에 우리 약을 넣어갖고 그 혈압약을 못 근본상 뛰지 못합니다. 예. 이게 이 약을 드시면서 약이 병조에 작용하면서 약이 환자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아 완전히 적응되면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이 환자분들이 약을 흡수하는 정황에 따라서 예, 병이 회복 정황에 따라서 예, 사람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네. 분은 여덟 달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아홉 달 또 어떤 분은 열 달 드시고 나서 혈압파도 없고 또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나 아, 또로 약을 감량하던 대로부터 지금 아, 장약 심내방만 또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예, 이 약은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서약처럼 효과를 보는 약이고 예. 또 네.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원인들 가운데 가운데서의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해결해주고 있고 또 이 약에는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혈압 조절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이.
2: 네. 예. 혈압하고 아이 먹습니다. 지금
0: 예.
2: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0: 예, 그거 예, 자기 설로 예, 그거 어, 그 이래 보면서 아 예. 며칠씩 이렇게 하, 그런 하루에 한 번씩 잡수던 거 이틀이 사흘이 닷새 일주일 아. 열흘 이렇게 예. 잡수면서리 아 이 약을 우리 약을 세 번씩 잡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잡수면서리 본인이 지금 혈압 발동도 아이 생긴다. 그러니까 혈압이 예. 그렇게 조절이 잘 된다. 이럴 때는 서서히 감량하던 대로부터 아이 잡수도 되긴 됩니다.
2: 예, 근데 예. 난 아이 먹고 있습니다.
0: 예, 잘 되면서 예, 괜찮습니다. 예.
2: 예,
0: 그래서 오래 드시지 않겠는데 우리 이 약은 이 저희가 지금 5년 2개월 강의 드리면서 보면은 예. 절대로 빠른 시간 내에 못 됩니다. 어떤 분은 8달 좌우, 9달 좌우, 어떤 분은 10달 이렇게 잡수구슬이 서서히 그 이 정황에 따라서 예, 약을 감면하던 데로부터 어, 서서히 조금 조금씩 약을 더 감량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 예,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또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또 자꾸 나고 거기다 면포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이렇게 해도 당기우고 그리고 눈꽃이 예, 부들부들 이렇게 예, 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예, 이 저 무슨 훌륭한 약대로 들어간 이 소장약을 먹어 그랬는지 예, 이전에 많은 약을 써보던 약과는 예, 약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0: 그렇죠. 예.
2: 예, 우리 량주는 예, 다른 약을 먹는 게 없습니다.
0: 예.
2: 그래서 저도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예,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어, 예.
2: 예.
0: 참가해서 배달을 받았습니다. 예.
2: 예, 그래 이 이런 약을 소개해준 선생님들 예, 감사를 드립니다.
0: 아유, 예, 선택을 잘하신 거죠. 예.
2: 예.
0: 건강하십시오.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남편이 중풍 환자, 어떤 어릴 때 중풍 환자 무슨 약을 계속 병원 들어갔다 나오고 아이들 끝내니 이 소방약을 이 심내방 쓰기 시작했는데 어제 오랫동안 써나가 야, 어느 밤에는 다 좋았습니다. 그 주치공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병에 딱 그래서 있는 병에 거기 적혀있을까 그런 걸 믿고 쓰니까나 병이 기다리 낫기 시작했다.
0: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인가? 내 약을 네. 싸가지고서 이 약과에 쓰여있는 주치공능을 잘 보시고 이 내 병이 어떤 진단을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이렇겠습니까? 예? 지금 네. 현대적인 설비로 그러니까 진단하니 이런 그 어, 그걸 가지고서 지금 진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진단은 어떤 진단이 내 나왔다 심장이 어떻게 나쁘다 이러면은 그 진단에 따라서 내 뭐 심장병 있다 그다음에 뇌경색이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 자기에 맞는 이런 그런 그 병들이 심장병이면 심장병 치료되는가 그다음에 그 뇌경색이나 무슨 출혈 후유증이나 이런 게 왔으면은 그 중풍이 치료되는가 이런 게 딱 씌어 있는가 보고서 선택해야 됩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0: 그렇게 그래야 그게 딱 소리 나는 게입니다.
3: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는 약을까 예, 하나도 효과 없을 때다.
0: 원래 그런
3: 약은 예, 바로 그래서 중풍을 치료한다고 약하게 딱 써 있을까 쓴 게 야, 약은 예, 우리 정말 선택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 거기 딱 써 있는 데다가 또 이거는 아이 고산지구 4,500m 이상 약재 연 한금으로 이게 네 가지 들어갔다 했제 그만
4: 맞습니다.
3: 말씀하는 게.
4: 예. 예.
3: 그러니까 이 힘이 세다 말인다. 예. 예. 그리고 또 홍경천은
4: 5,400m 이상에서
3: 약이 들어갔다. 예. 홍경천은 어떤 약입니까? 그게 인간한
4: 기를 보충해 주는데 제일 좋은 약입니다. 그게
3: 맞습니다. 예. 예. 인간한 약이 다른 약이 무슨 홍경천 들어갔다 소리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내 난금은 한두 가지, 세 가지다, 이거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이런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는 연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을 치료한다. 중풍 걸렸으면 중풍 치료를 해야 되지. 왕스 같은 무슨, 뭐, 무슨 혈과 있어서, 무슨 심장 있어서, 그런 것을.

0: 좋겠습니다. 중풍 이것은 중풍 치료나 약하게 쓰이는 거 딱 써야 그것도 효과 나는 게 아닙니까?
1: 그렇죠. 당연하죠. 네. 거기. 네. 거기 중풍 치료를 하겠으면은 중풍 치료 되는 거 꼭 그거 보고 쓰시오. 그게
0: 예,
1: 제일 최소입니다.
0: 예.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예, 그러니까 혈압도 높지 약간 아이 혈압 높으니까 혈압약 두고 세 번씩 잡사도 아이니까 꾸니 이약 써서 예 아이 한 달 두 달 이래 쓰고 그다음에 아홉 달 열다섯 그 조소 잘 돼서 그다음에 예, 아 세 번 돼서 이것도 다시
1: 뛰게
0: 되고 뭡니까?
1: 예.
0: 예 그리고 요 세 번 뛰는 거 서약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선생님이 그리 강의하시니 예. 딱 맞습니다. 정말 딱 뛰게가나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간다 난다.
1: 종약을 예. 일반적으로 세 번씩 딱딱 들이대는 이런 약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벌써 한 번 혹은 예. 하루에 두 번 이 중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약이고 서상약이면서 이게 하루에 세 번씩 딱 들이 바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 밥 먹는 거 이사해버리지 않을까. 그런데 요것도 그래서 세 번씩 딱딱 이렇게 그래서 잡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그러니까 이 약은 예. 어쨌든 둘도 없는 연변의 약입니다. 그러니까나 그래서 병이 어쨌든 심한 사람은 어쨌든 이 약 쓰면 좋겠다 이거거든 생각하면 그죠. 그게 우리 주머니 우리 합동에 쌓는데 약은 어쨌든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부터 예, 노골로 살짝 왔단 말입니다. 그래 노골 이게 약이 어쨌든 좋은 약이 이게 어쨌든 이만한 약이 없다고 내 말할까나 들어볼까 자기도 방송 다 들어봤단다.
1: 예.
0: 다 들어본 게 서방이 이게 고산중 약제 이게 아무래도 내 낭물을 네 가지 들 이야기 안 해 최고겠다 생각하고 싸겠다 때다 이번에.
1: 예, 이번에 이거 싸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활동 또 이 현유의 현금을 감해주는 개초상에서 또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또 현금 더 감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현금 감해준다. 예. 그러니까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 경제를 얼마 전략할 수 있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당연히 신내방을 먼저 한답니다.
1: 예.
3: 저는 심장병이 좀 심하고, 뇌경색도 두 번 나와봤어요. 아, 이 병이 발작한다 보에, 그래서 여할린 게 불려서 실내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자주 했습니다.
1: 아.
3: 지금은 이 장약을 먹은 다음에, 장약 신내방을 먹은 다음에, 병원에 입원 안 했거나, 오, 열매 편안하지 말았으면 그 돈도 많이 전략했지.
1: 그렇죠. 병원에 입원 안
3: 했어요. 저는 고혈압 한 대 됐나서요. 고혈압약을 한 30년은 가는 거죠. 서약을 먹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지시대로에 또 하루 이틀에 한 번, 그다음에 사흘에 한 번씩 혈압약고 오히려 한 번씩 혈압약 먹는 거예요. 어, 얼마나 받는 그 이래 먹으니까네. 이 지금은 혈압약을 아예 먹어도요. 아홉 달 동안 이거 뭐 이렇게 먹었는데 혈압약을 아예 먹어도요. 지금은 장약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그래서 잘 된다.
1: 예, 원래 잘 됩니다.
3: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정말 요즘에
1: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3: 위에 밑간이 있었는데 위도 조절로 어느새 나빠져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잠도 저녁에 잠을 잘 잡니다. 아픈데 없을까 그렇지. 난 정말 이 약이 아주 훌륭한 약이고 정말 믿을만 하고 실감 있는 약입니다.
1: 네.
3: 선생님, 그리고 이번 활동이 그랬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그 원유에게가 현금을 감해주는 기초상에서 한 번 또 더 감해주는 이런 우리 활동입니다. 예.
3: 단어 명절하고 어버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그런 활동이 있니? 현금을 감해주지. 이런 우리 활동이 얼마나 좋지? 이런 우리가 상, 경제상에서 많이 전략가 됐고, 뭐. 그래서 나는 우리는 이 배달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 우리 도탄에 생긴 우리 친구가 한다고 있는데, 이러면 어쩌 그런지, 아, 경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경력이. 나빠서 너무 나빠요. 맨 물어본 말, 또 물어본 몇 번씩 물어보는지 모른다. 그리고 맨 지나간 이름이 내 기억이 미냐 못했어요. 내는 보기 너무 구차해서 내 우리 집에 있는 약을 좀 갖다 먹으라. 내가 소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약이 어떻게 좋다고. 근데 묵구설이 영어 효과 좋다면서, 자기도 이번 활동에, 이, 현금을 감해주는 활동이 너무너무 좋다면서, 자기를 참가해서 배달을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면 이번에 거는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이 원래 드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가 그러면 현금 4,752원 전략할 수 있죠. 예. 근데 여기 예. 오버이저를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현금 500원을 더 빼드립니다. 깨까나 총금액에서 현금 깨까나 5,252원이나 빼드리니까 깨까나 예, 6,628원이 36곽 살 수 있다 말입니다.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0: 그 손님처럼 우리 방송에 참가해가지고서리 문의하시고 산다거나 혹은 그 2417979번에 전화하셔도 저희가 직접 예. 받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아서 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다 전화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생방송에 참가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그 이 999원에 달하는 그런 야생 해삼이 한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1: 예, 너무 효과 좋다. 자꾸 칭찬합니다.
0: 하하, 저 효과 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1: 예. 예. 예.
0: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한 10여 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3: 이야기 고혈압이 좋다 해서 접수하고 강의를 듣고 이래면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선생님 지도하에서 전기량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0: 시간은 우리 거는 이 당날이나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절대로 그래서 이야기는 이 여덟 달 좌우, 아홉 달 좌우, 열 달 이렇게 잡수고서를 서서히 감면하면서리 그 우리 아그 잡수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점차적으로 혈압약 줄이면서 약살 반만에 완세요. 저는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효과 좋습니다.
0: 예.
3: 네, 그리고 다발성대인 세로 인해서 자꾸 머리 어지럽고 손발이 얼음땅처럼 차고 아랫배부터 내리 다 지리고 했는데 그 증상도 요즘 나이 개선기에 요즘 손발에 땀이 나고 따뜻하고 옹기 드는 감이 난단 말입니다.
0: 예.
3: 옛날에 일산 바람도 못 맞았습니다.
0: 아.
3: 변비도, 예, 변비도 심해서 예, 고생 많이 했는데 변비도 많이 좋아지고 변 색깔이 벌써 변하고 예.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물 수 있고 됐단 말입니다. 이번에 활도 용도수입니다. 예,
0: 예, 현금으로 이중으로 감해주는 예. 우리 활도입니다.
3: 예, 그래 용도와서 나는 남편분도 동원해서 같이 묻기로 해서 이번에 싸자고 했는데 내 딱 친구가 전부 묻은 말할까 싸까싸까 하던 게 이번에 기회에 이렇게 좋다 신분 이렇게 많이 몇 천 원씩 감해주고 아이 또 그런 해상도 주지 얼마 줬는가 할까. 자기도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0: 현금 5,500, 얼마, 5,552원이나 감해주는데, 서른여섯 박 사는 사람. 예, 걔가 6,628원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럴까.
3: 네, 이 교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컸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 경제로 많이 전략할 수 있습니다.
3: 네, 너무 좋죠.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2417979번이에요.
0: 맞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작년 김밥 먹고 예, 우리 부부가는 예, 두 달씩 먹고 많이 먹거든요. 예, 많이 본 사람입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이하고 예, 여섯 달 먹고 예, 머리에서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예, 그렇게 오래 소리 나던 것도 예, 이루어지고 예, 약국도 그렇게 잘 되고 있고 예, 완전히 아픈 것도 해결되고 머리 어지럼증이 나던 것도 해결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4: 이번 우대 활동이 너무 좋아서 예, 36건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4: 예, 그전에 기존에 감해주던 이북 약의 구독도 감해주지 않습니까?
0: 예, 이번에 현금 얼마 많이 감해준가?
4: 예, 어머니들하고 그 예. 저는 이번에 단기적으로 먹으려고 배달 받아봤습니다.
0: 예.
4: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0: 예.
4: 제 화장실에 다니는 친구 있는데 원래 부자 세 개도 나왔는데
0: 예.
4: 지금 하장실이 되니까 예. 그렇게 숨이 꽉꽉 맺히고 예. 바꿀지 땀등이 아프고 예. 통쇠 나고 가슴이 다리 떨어 눌러놓은 것처럼 예. 그렇게
0: 이 지자를 이게 세 개나 넣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어느 국부를 해결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게 그 심장병이 다 나사진 게 아니죠. 이 이미 지자를 세 개를 넣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또 두 개, 세 개, 뭐 다섯 개 이렇게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예, 그런데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언을 보면은 그 이 관상동맥이 일반적으로 예, 70% 이상, 75%나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현대 이야기에서는 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근데, 그, 중요한 게 이게 뭐인가. 우리 이 약은,

0: 약과기 치료범이 관상동맥경화를 딱 치료를 해주는 약이라고 딱 그 적혀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두관 없죠. 관상동맥이 70%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 저자를 넣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혈전을 그 녹여주고 열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약을 써야 되죠.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당귀 우슬 이렇게 그 혈전을 녹이고 열도 풀어주고 그다음 혈지도 내려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소홍화람 혈지를 내려주는데 제일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가 들어간 이런 약을 쓴다 할 때 그 또 관상동맥이 치료를 해준다고 딱 약과기 치료범에 써있는 이런 약을 부단히 쓴다 할 때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또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한다.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이런 이런 약이기 때문에 저자를 한 분이라면 꼭 이런 약을 선택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쓰는 게 맞습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빠의 저기나 혈압약을 그래서 계속 먹었는데는 중풍이 걸려댔습니다. 녹음이 걸려가지고 소리.
0: 딱 그래서 혈압 때문에 그게 딱 중풍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3: 그래서 이 병원에 갔다도 이래고 저도 약 먹고 많이 치료했는데 그나 그저 예, 끊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 예. 심해 소변 잘못 넣고 한 대만 사지깐 다 맞아서 심장이 나쁘고 위나빠 밥 못 먹고 밤잠 못 자고 그런 거에 화채라고 소리 반신을 잘 못 써서 자리를 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 약 서당약이 딱 이게 중풍 치료한다니까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혈압이 한 두 달,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씩, 다섯, 여섯 달씩, 혈압이 조금이 온정되기 시작하던 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예. 혈압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압이하고, 그런 저기나, 선생님이 말씀대로, 저기나, 그 먹으란 데를 딱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지, 지금 많이 온정되고 좋아.
0: 저희는 지도를 하지 않을까, 계속. 지금 어서는 여섯 달, 일곱 달 잡쌌을까나,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잡쌌던 거, 이틀에 한 번씩 잡쌔보시오. 이틀에 한 번 잡쌔봐서 또 괜찮으면 재해봐서, 괜찮은 거 한 일주일 동안 또 계속 잡쌔봐. 괜찮으면 또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계속 이렇게 잡수면서 혈압파도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그거 잘 체크하시오. 계속 이래 잼까, 저희가.
3: 예, 관찰을 합니다.
0: 예, 관찰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3: 예, 그런데 혈압이, 지금 혈압이 아주 많이 먹습니다, 예.
0: 예.
3: 지금은, 예, 지금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서, 예, 바깥 수리하고, 예, 밥도 잘 드시고 잘 삽니다, 지금.
0: 예.
3: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속으로 말해서, 예. 그래서 나도 또 심장이 나쁘고 나이 먹으니까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거리 얼빠안하고 경력이 없고 미나빠 밥 못 먹고 햇바닥 타여가지고 소화를 잘 못 쓰게 이러던 게 그냥 같이 쓴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동안 열 아침에 나가면 정말 부지런히 달아댕긴다 나도.
0: 예. 예. 좋은 일이죠.
3: 예, 정말, 예, 이야기 정말 우리 내 몸에 맞고 우리 이연에 딱 맞습니다. 이야기.
0: 예. 아, 예.
3: 예, 근데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저기나, 한국에 있는데, 녹공이 두 번 오고, 그 다음에, 얼빠나단다. 예, 자꾸 얼음지 나고, 그 다음에, 머리, 그런 저기나, 병력이 하나도 없고, 맥이 없고, 그렇단다. 니신이, 그래가지고, 소리, 자꾸, 누웠다, 앉았다 해도, 어떻게 서기도 힘들고, 후들후들하단다. 그래서, 전번에 그 약을 선생님과 물어보고 약을 이거 한번 붙여보냈는데 예, 써봐라 해서 된다니까 썼는데 지금 효과용 좋답니다.
0: 아, 예, 효과 날 때 조금 더 잡으면 좋습니다.
3: 예, 오늘도 예, 이거는 약을 한번 더 붙여달라게 더 써보겠다. 예, 예, 내 전화드립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우리 약

0: 군은 군천좌실이 군천조시입니다. 이런 군천조시 조제 원칙에 따라 제조한 이런 중약입니다. 여러 가지 중약재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한개 대오가 같아서 한개 대오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정기를 키워주면서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몸이 너무 중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또 치료를 해줍니다. 중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이런 군천좌실은 중의학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이런 약을 말하는데 적어도 약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군천좌시 조제 원칙에 따라서 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중의학에서의 약을 조제하는 이런 기본 원칙이지요. 한 가지 약재로 만든 이런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 직접적이면서 중리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군천좌실이라는 것은 군은 주력으로서 주요 질병을 치료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천은 군약을 도와서 효과를 더 강하게 해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좌는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경감시켜주고 조절을 시켜주면서 우리 몸이 부차적인 증상들을 치료해줍니다 이런 뜻이죠. 결국 군천좌실의 실은 경락에 따라서 약효를 해당 부위로 이끌어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딱 말씀드립시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수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3: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 화상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올 시즌 중국 축구 갑금리그 경기장 밖에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주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교육계통의 법정 직책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법치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심화하면서 교내와 교외, 온 오프라인, 학교 교수와 사회 실천이 서로 결합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몰입식, 체험식, 참여식 교육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행동으로 외면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종합처처장 리국화입니다. 근일에 주교육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관리와 인재 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정신고취 인재 육성, 문화침윤, 상호 융합 세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했으며 대학교, 중소학교 개학 첫 수업, 6가지 1년 평리 등 30여 가지 확고 수립 교육 교수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0: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격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민족 사업의 근본 존칙을 제공했고 민족 지역 언어 문자 사업을 잘하는 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법률 중에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에 관한 요구를 우리 주가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행동에 락착시켜 언어의 상호소통으로 변강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친민으로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며 규범적인 응용으로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민족어문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의 기준을 맞추고 법치 힘으로 연변 언어문자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며 언어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진정으로 실현해 변강지역 번영 안정과 민족단결진보를 위해 튼튼한 사상 문화 토대를 다지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반포 실시는 신시대 민족사업 법치 건설의 중요한 리정표로서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법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변경 통상구 도시로서 훈촌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에 초점을 맞춰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질 제고 승격 행동과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세계 계획을 깊이 실시했으며 훈촌 특색을 지닌 다섯 갈래 민족 사업 모범대를 형성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내왕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되는 탄탄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훈촌시 민족종교사무국국장 왕년입니다. 우리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근본 준칙으로 민족단결진보 선전월 등 중요한 시간대를 충분히 이용하며 7+N 진입 건설 활동을 들어주고 분류 시책하고 알심드려 이래 법률 조문이 문건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다가가게 하렵니다. 학습 선전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용을 풍부히 해 신시대 민족 사업의 질과 실효를 높이렵니다. 도문시에서는 변경 통상구 특색에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강 성류홍 사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기층 융합 진지를 튼튼히 구축했으며 법률 보급 선전과 융합식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착실히 추진해 법치 정신과 민족 단결 이념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성했습니다. 도문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도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성선룡입니다. 향후 우리는 엄격히 법률 요구의 기준을 맞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법률 보급 선전을 심화해 법치 정신이 기층에 들어가고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주동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렵니다. 시범 건설을 다잡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에 주력해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렵니다. 민생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며 해민 실사를 잘 처리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과 민족 단결을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향후 전주 상하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학습 선전 관찰하면서 사업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해하며 융합 단체를 풍부히 하고 정감적 연결과 문화적 동질감을 증진시켜 법치의 힘으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게 됩니다.
1: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 화상회의가 1일에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홍수방지 가뭄대처 중점 임무를 전면 포치해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도록 튼튼한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당면 홍수방지 가뭄대처 형세를 깊이 연구 판단하고 각 현시와 부문에서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시시각각 홍수방지 가뭄대처 단계를 단단히 조이며 어려움을 보다 충분하게 예상하고 조치를 보다 조밀하게 준비해 만전의 방책으로 만일의 가능성에 대처해 사업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관건은 사람에 있고 실시에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큰 물 정황 발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응급 예비안을 1층 세분화하며 허점과 부족점을 보완하고 물자 비축과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되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시종 인민대중 생명 안전을 젖자리에 놓고 각 향진, 촌락, 위험구역 인원 밀수를 전면 파악하며 대피로선, 안치장

0: 장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응강 이전해야 하면 전부 이전하고 일찍 이전하고 신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조응급관리 수리 부문에서는 사불 이직 방식으로 각 현시에가 재반 사업을 검사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가뭄대처 사업은 인민대중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고 경제사회 안정발전과 관계됩니다. 전조상안은 하나의 국면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통일 지휘 배치를 1층 강화하며 부문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당직 보고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엄하게 감독 지도 문책을 들어줘야 합니다. 한편 라디오, 텔레비전, 위챗, 짧은 영상, 향촌 확성기 등 다원 전파 경로에 이탁해 상시적으로 홍수방지 가뭄 대처 위험 대피 지식 전전을 펼치고 전방위적으로 대중의 자아경계의식과 응급대피 능력을 높여 전민 홍수방지 가뭄대처에 강대한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관련 부문은 전조 증수기 날씨 추세 예측 정황을 회부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홍수가뭄 재해방어, 지질재해 경계, 도시 침수 경계 등 중점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훈춘시, 도문시는 장마철 대비 관련 사업 준비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1: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 주민 주룡인입니다. 집이 7층이어서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승강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오래된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층집을 오르내리기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 주민 로진산입니다. 이 건물에서 20여년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이번에 좋은 정책이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를 줘 아주 기쁩니다.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도나시 2026년 노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정책이 이미 정식 실시되는데 4층 내지 6층짜리 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한 대당 25만 원 정책 보조를 받을 수 있고 7층짜리 이상은 한 대당 30만 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특별유지보수자금, 주택공제금으로 개인 분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창구기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치 수요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6월 20일 전까지 전부 수속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이 보조금 정책을 향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질서 있게 대상 건설을 추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속 있는 혜택을 향수하게 함으로써 민생 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할 방침입니다.
0: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5월 30일 홈에서 장춘 아태팀과 정체로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상무국,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구축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켜 열띤 경기 흐름을 산업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연변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 활동은 홈경기 인기 자원을 이탁해 연변 본토시장 자원을 통합했습니다. 활동에는 35개 시장 주체가 참가했는데 특색 음식, 식품 가공, 문화 창의, 완제품 기름, 자동차 판매 등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활동은 제품 전시, 소통 체험, 특색 쇼핑, 미식 맛보기를 일체화한 몰입식 소비 전경을 구축해 축구팬과 주민들에게 일괄식 다원화된 소비 체험을 가져다 줘 짙은 연변 풍정과 왕성한 도시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길시 삼꽃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이번 연변맛 홍구장이란 좋은 플랫폼을 빌어 연길의 전통 조선족 미식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삼꽃냉면은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재 미식입니다. 경기장 격정이 냉면의 시원함과 어우러져 일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정체로운 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조선족 특색 미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큰 주목점인 소규모 자동차 전시 활동에는 30가지 인기 차종들이 집중 전시돼 축구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난 뒤에 새 차를 구경하고 자동차 구매 혜택을 요약했습니다. 열띤 경기 분위기, 풍부한 장터 경력 모식은

0: 축구 팬들이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에 새 활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양극입니다. 저는 연변 현지 축구팬입니다. 연변팀 홈경기가 있을 때면 와서 응원합니다. 자동차 전시, 장터 활동이 펼쳐져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전시됐네요. 특히 이 장터에는 현지 미식과 연변 특색 제품이 많이 전시됐습니다. 위지 관광객들도 경기를 보고 나서 현지 미식을 사가길 바랍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연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농악무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져 조선족 전통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남김없이 전시하고 경기에 짙은 문화 대포를 주입해 축구팬들이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겠습니다.
1: 저 여름 들어 연길시는 1년 중 가장 낭만적인 꽃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내의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이 만개하고 거리 곳곳이 꽃으로 가득 차 이 변경 도시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연길 거리에서는 어디서나 해당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꽃송이가 가지에 빽빽하게 피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꽃잎이 가볍게 춤을 추며 아름다운 경치를 이룹니다. 이와 함께 진달래 북거리 인도변에는 수십 그루 귀룩나무꽃도 만개했습니다. 하얗고 소박한 귀룩나무꽃은 연한 녹색 나뭇잎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미풍이 불면 꽃들이 흔들리고 은은한 향기가 퍼져 전체 인도를 청신하고 우아하게 장식합니다. 이 도로를 걷다 보면 마치 천연 꽃향기 터널에 들어선 듯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개화기를 맞아 연길 공원에도 각종 꽃들이 햇살 아래 활짝 피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3355 꽃길을 거닐거나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꽃밭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길 주민 장연매입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놀러 왔는데 정말 기쁩니다. 연길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일에 연길시에서는 도시 로코아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지 기후에 적합한 관상나무와 화초를 엄선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거리마다 경치가 다른 도시 생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연길시에서는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을 대규모로 재식해 도시 미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근일 2025년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 명단에 관한 통보를 인쇄 발부했는데 그중 연변노동자문화공 종업원 책방이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으로 됐습니다.
0: 올 5월 주적십자회, 주위생건강위원회, 주교육국에서 공동으로 펼친 연변주 교정 긴급구조 양성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사생도 앞 511명이 응급구조 양성에 참가해 전주 10개 대학교, 중소학교에 교정 긴급구조원을 보충했습니다.
1: 훈천시 삼국 해해리 주제상업거리 개조대상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6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국 해해리 주제 상업거리 개조 대상은 훈춘 해산물 거리 북쪽에 위치했는데 총 투자가 8,5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0.96헥타르입니다.
0: 올 3월 1일에 왕청년 장영가도에서는 로호 주거단지 주민들의 계단 오르내리기 난제를 해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를 받고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공사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5월 30일 장영가도 관할구역 농전주거단지 2단원의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가 정식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주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부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 노래,
3: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아농촌입니다. 첫 번째 곡은 박기만 작사 작곡의 고향 향연회입니다. 고향의 풍류가 그 속에서 느끼는 정감이 담긴 이 곡은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인덕 작사, 장기남 작곡의 노래가 좋아를 준비했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아름다운 가사가 특징인 이 곡은 위로가 되는 노래입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주는 이 곡은 우리 삶에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곡은 문춘선 작사 강현준 작곡의 그대 따라가는 길입니다. 진실한 믿음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이 곡은 마음의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남성 임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송 작사, 리영도 작곡의 어머니 그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당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존경이 담긴 이 곡은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사 김태란 작곡의 만남이 좋아 인생이 좋아입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만남의 기쁨을 노래한 이 곡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김광빈, 박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단오 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3곽 사시면 1곽을 드리고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리고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립니다.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고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받아오리알 선물 세트 1세트 혹은 웅담 지황 눈약 2곽 드린다고 합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 6월달 새로운 우대 활동은 예, 발효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할인하고 단오 명절 선물도 또 드립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면은 예, 건강을 찾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도 동청하다 쓰고 있습니다.
2: 네.
1: 제가 파동이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디를 언제 익었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2: 네. 네,
1: 그리고 잠이도 잘 옵니다. 항상 잠이 잘 오자는 것은 한 시, 두 시, 그때서 결국 사는데 익은 순간부터 잠이 잘 와 좋습니다. 또.
2: 네.
1: 네, 그리고 또 소화가 잘 되면 소화가 안 돼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익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래도 밤사기도 잘 왔습니다. 하루 저녁에 대해서 그 봤는데, 지금 그래서 한번 어쨌든 안 보고, 이렇게 심장에도 좋았었대요. 숨이 차고 쉽게 놀라고 가슴이 침침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1: 그래도 면회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감기 와서 가 땜비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부터, 어제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2: 예.
1: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2: 예.
1: 이렇게 김주현이서 팔을 올리지 뭐, 팔을 올리면 아파서, 그런데 이거 쓴 다음부터 지금 팔이 아프지 않아 좋고,
2: 예.
1: 이렇게 변비도 심했습니다. 뭐,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봤는데, 지금 변비도 없어지고, 손발 차가워서 이전에 저녁에 또 양말 신고 잤습니다. 지금 어제 양말 안 신어도 되고, 이 약 정말 좋은 약인데,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 풀러, 얼마나 신기한 약입니까? 제 저번에 약을 쌓았습니다.
2: 예.
1: 아과 쌓았으니까, 500원, 500원 감내줘도 그만.
2: 예, 맞습니다.
1: 근데 예. 이번에도 옆집 할머니도 싸게 돼서.
2: 예. 지금 이 9가게는 네. 11곽 들이면서 현금 500원 할인하고 18곽에는 23곽 들이면서

0: 그래서 현금 1,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매일 먼저 예약하시는 신명에게는 이 하야단하고 웅담지황 논약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1: 예. 예. 하여튼 좋습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네. 예.
2: 안녕히
0: 예.
2: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기존합니까?
0: 맞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저는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에, 좋기 때문에 3년을 계속 지금 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참 약은 좋은 약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 건강해지고 예,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예, 전번, 우대할 때 예, 예, 두 번이나 약을 9가지 샀는데, 예, 그 약을 보면 예, 마음이 흐뭇한 게 아주 좋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예, 이 약을 보면 예, 발효해서 한 약이라 예, 그 효과가 30% 높다 하니까 예.
0: 30배 높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오늘 얘기할 거는 우리 옆집 아줌마가 예, 한국 가서 15년 일하다가 예, 병만 가득 가지고 왔더라고요.
0: 예.
3: 그런데 첫째는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숨을 쉬기 바빠 하더라고.
0: 예.
3: 그리고 예, 요즘 반인 이 요주위가 예, 궁이 났답니다.
0: 예.
3: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예, 잘 걸지도 못하고 다리도 예, 삐뚤어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가만히 있어 보니까 예, 계속 약국에 내려가서 예, 소염제를 싸다 먹고 그 다음에 예, 또돌이 이사한테 예, 전화를 해서는 예, 님결이를 맞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0: 예.
3: 그래서 내가 아, 님결도 자꾸 맞으면 혈이 터지고 안 좋은데 그거 그렇게 때 맞으면 안 된다고
0: 예.
3: 그다음에 소염제도 예 그렇게 자꾸 맞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동충하초 발효분을 쓰라고 우리 부부간을 보라고 얼마나 건강한가고 그래 말하니까 처음에는 예 고지 안 들던 게 예 그다음에 보니까 예 정말 둘이 예 아주 매일 그저 운동 다니고 예 씩씩하고 이러니까 예 아 그거 예 확실히 좋은 것 같다고 예 자기도 쓰겠다고 그래서 예 9가구 싸서 먹더니만 예 한 달 되니까 예 심장부터 좋아지더라고요.
0: 네.
3: 예, 숨이 왜 그렇게 가빠하고 그랬던 게 숨이 안 차하니까 예, 그 다음에 예, 손도 좋아지지, 그 다음에 예, 간도 좋아지지, 예, 밥맛이 있어서 예, 밥을 먹으니까 예,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3: 예, 그래서 야, 그거 보라고 얼마나 좋은가고. 그래, 예, 자기는 예, 어제는 계속 이 약을 쓰겠다 하면서 예, 그 후에 또 9가구 싸서 예, 지금 계속 먹는데 예, 아, 이, 저, 요즘 판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지고 예, 지금은 예, 시장이랑 다니면서 예, 채소도 쌀라 다닙니다.
0: 예.
3: 예, 그런데 일본에 있는 예, 예, 저, 딸이가 예, 에, 왔더라고, 엄마가 죽는다고 예, 이라고 와서 보니까 예, 엄마가 아주 건강하거든. 아유, 엄마 어떻게 돼 죽는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건강한가고 그래 옆집에 아줌마가 이만저만하게 약을 소별해서 예, 저 약을 저 먹었더니만 이렇게 건강하다고
0: 네.
3: 아 그게 참 좋은 약이구만 나도 일하는 게 여름에는 맥이었고 이랬는데 이번에 갈 때 유래서 가서 사가지고 가겠답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금이 동충하초 한문은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의 동충하초 바로 서장의 동충하초 다 인정합니다. 예, 그리 예, 그러기 때문에 이 활동이 좋을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3: 예, 또 우대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0: 예, 예.
3: 이라는 거 보이.
0: 예, 그 예. 전화번호 연계하십시오.
3: 예, 그래서 예. 예, 사가지고 가겠답니다.
0: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예,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이 특별한 점이라 할 때는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이런 신비한 약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많은 환자분들이 극찬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 아주 신비로운 생명 활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풀이 된다는 뜻이 이름은 동충하초가 곤충이 몸에 기생해서 자라는 아주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종

0: 곰팡이 일종인 동충하초기운이가 나비라든가 매미, 벌레 등 이런 특정 곤충이 유충이라든가 성충의 침입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발육 증식하다가 여름에는 그 사체에서 식물 형태의 자실체를 형성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류의 역사상에서도 불로장생이라는 인류의 근원적인 욕망과 이런 깊은 연관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진시황이 불로초 혹은 양귀비 젊음이 묘야 현대 명인들이 장수 비결로 전해지면서 그 가치가 점점 날이 갈수록 현대인들이 인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가 단순한 약재를 넘어서 삶의 질하고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까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전통의 신비로움을 벗어나서 현대 사회에서 폭발적인 이런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과 운동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중로년분들이 표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해서 전반적인 활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불로장생의 이상형으로서 압도적인 이런 인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충하초 발화증을 끼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무식이니까 의학적인 점에 놓으면 여기 약한 지 그것도 감기 자꾸 걸려.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서 기침이 떨어도 안 지지. 어디 감기 올증이 나서 아무리 깨기라도 올증이 나지도 않을 때다.
0: 네.
2: 그렇지. 심장이 나빠서 맨날 손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자꾸 나는 무슨 겁이 났습니다. 자꾸 뭐 그래 자꾸 무섭습니까? 자꾸 공포심이 오면
0: 내가
2: 나쁜 게 그래서 그렇게 다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얘 네가 나빠 수학도 되돼서 밥도 잘못 먹 밥을 잘못 먹고 이 맥이 없지. 그래서 뼈가 아프지. 지네 무슨 건 눈이 부으면 잘 알지 오지. 무슨 여러 방 무슨 병이 많았습니다. 간도 나쁘지. 이랬습니다. 그래 이약을 썼는데 정말 효과를 많이 잘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약을 4,500m 되는 낭이랑 건지에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이렇게 바람이 약되게 그런지 정말 효과도 빠르고 효과도 잘 나고 먹기도 좋고 정말 약은 신비한 약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무시겠니까 이번 활동 예정을 단속하서 우리 활동할 때 경고는 대중적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이번 활동에는 정말 약의 약도 도주지만 또 경고도 대해서 약간 얼마나 이게 기회가 뒀습니까?
0: 네.
2: 그래 난 약은 지금 있긴 있습니다.
0: 네.
2: 그러나 이번 기회 이럴 때에 좀 싸두고 단기적으로 뭐 깨는 게 싸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전략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2: 그래서 난 오늘 좀 약 아웃각도 배달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예, 28300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1: 그러십시오.
0: 예, 그리고 지금 동충하초에 대한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효 제조 기술하고 유효 성분의 규명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대중들이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인과적 흐름을 통해서 현대과학이 결정적인 계기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동충하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역력 증강의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이 코디세피는 다양한 효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3: 나도 동충하초도 오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 좋아졌습니다. 심장이 항상 항하고 답보하고 순차도 좀 많이 좋아지고 기관지에서 기침 기술이 땡겨 있지 않고요. 혈압도 영 잘됩니다. 이거 먹을까? 혈압도 영 잘돼서 혈압이 좀 잘돼 애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미 더부룩한 소화지에서 밥 못 먹었습니다. 지금도 자꾸 올라오고 끌끌리면서 밤이 자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 위 좋아져서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다리 아파 잘

0: 그렇지 못한 게 허리 아픈 것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먹고서. 그래서 이번 할때 좋을 때 이번에 돈도 갈아주지 조금 더 싸다고 기냅니다.
1: 예, 지금 현금 또 할인해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283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저도 동춘아 저 발효견 분먹나 한답니다.
1: 네.
0: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저기 나 있어 그런지 자관력이 저기 그 저기 몸이 크게 병원에 가 검사하면 뭐 크게 나타나야 나는데 여기 저기 몸이 좀 불편했단 말입니다.
1: 네.
0: 수선 이제 추위 세게 탔습니다.
1: 네.
0: 추위 세게 타고 아래는 발이는 시리고 위는 덥고 발이 시려가지고 이불 밑에서도 계속 두꺼운 양말을 신고 소리 그래 잤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젠 신을 나는 건 이제 잠을 못 잤습니다.
1: 네.
0: 계속 가슴이 후두후두거리며 예, 몇 년 동안 예, 자지 못하고 잤다면 식은 땀을 흘리고 예, 그다음에 꿈이 많고 예, 그래 몇 년 이렇게 고생하니까 예, 지내 정신 상태란 말이 아니겠다 말입니다. 경력이 하나도 없고 자지 여러 자지 못하니까 예.
1: 예.
0: 그래서 차이, 예, 그래, 약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광고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중이들을 배워서 참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낫을 것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던 차이, 이 방송 들어보고 소리나, 어쨌든 이 방송 들어본 게, 여러분들이 효과 반응한 것도 그렇고, 자관 선생님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영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1: 네.
0: 이게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거기다가 또 무슨 이렇게 발효까지 했다지 이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는 약들이 방송 들어본 많기는 많은데 이 약은 또 특히 발효했다니까 이
1: 네.
0: 네, 알기로는 어쨌든 이 식품도 이렇게 발효한 물건이 사람 몸에 더 좋다는 걸로 이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해 먹었는데, 진짜 이 약이 이 손에서 말한 증상들이 많이 해결되고, 이 집에서도 저는 양말은 크게 아이씨 있습니다.
1: 네.
0: 저도 그분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그래, 얘네 하도 이래, 우리 집에 남편도 이거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 좀 이 기관지 약해가지고, 목에 계속 가려들었네. 붙어서 마른 기침 잡고 짖지. 여름에도 마른 기침 잡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1: 예.
0: 그래던 차에, 네, 이 정수나 저 발효견 보면 얘 먹는 거 보고서 얘네 자꾸 먹으라 권연했다 말입니다. 방송 들어보면 그 모든 환자들이 말할 생각하고 이 기관지에도 좋고 어쨌든 이게 관계도 좋고 좋다는데 답답하다고 내 먹는 거 이렇게 대접시켰단 말입니다. 한 두석 달을 대접시키니까 이 목이 이래 피곤 나면 이래더라 말입니다.
1: 네.
0: 땜에 기침술을 하고 이 목까지 간질간질 하던 것도 많이 낫고 좀 정력이 없는 비대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던 게 이 증상도 해결되고 어쨌든 여러모로 영 좋으니까 예,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예, 열리아도 꽉하면 숨을 쉬어 든다고 내들은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열리아도 꽉이 근데, 숨을 쉬어 드리면서 현금은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0: 예, 예. 이때까지 그 현금 할인한 조금 크게 들어본 것 같은데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예.
1: 예.
0: 예, 열려도 까고 대다가 드셔.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 단어 선물도 있고, 이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아, 이렇게 우리 지금 동충 하초로 보면은, 예, 그 속에 있는 이 핵심 성분인 이 코디세핀이라 할 때에는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를 11%나 증가합니다. 예, 그리고 림프구의 증식은 28%로 높이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입니다. 예,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그 활성도 증가도 예, 강화시키기 때문에 면역력 전반을 높여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세피는 천연 항생 물질이자 항바이러스 물질로서 감기 등 이런 상기도 감염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예, 그리고 면역 조절 면에서 예, 숨어 있는 공로자라고 하는 예, 가장 큰 효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0: 것입니다. 이런 다당류라 할 때에는 코디세핀과 함께 동충하초의 양대 활성 성분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면역 조절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효능을 봅니다. 즉 면역 결핍 상태에 있거나 혹은 과도한 면역 반응, 양쪽 모두에 작용해서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 세포 세포 중에 하나만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때문에 지금 오래 쓰시는 환자분들일수록 바로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더 인증하고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씁니다. 지금 3년, 4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다 보면은 심장 질환 혹은 호흡기 질환, 콩팥이라든가 전립선, 그리고 소화계통 질환 이런 여러 면에서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산소 이용률을 높여서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도 방지하고 또 이런 염증성 질병을 완화시키는 데서 또 효과가 뚜렷합니다. 특히 이런 발효 과정을 걸쳐서 동충하초 추출물이라 할 때에는 항산화 효능까지 더 증대되는 이런 현저한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에서는 폐와 신장에 유익한 동충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 감소하고 심장 기능 개선에서도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뇨병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신장에도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도 심혈관에도 영향을 주면서 많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혈당을 조절하면서 또 당뇨로 인한 이런 합병증 치료에서도 효과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에 대한 우리 암세포에 대한 동충하초에 있는 성분이라 할 때는 이 만니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런 저항력을 높여서 종양 억제률이가 지금 100분의 85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추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또 중성지방 이런 거 감소시켜서 인슐린이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에서 아주 리상적인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에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0: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학성 작사 장천일 작곡의 장백송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인생의 사시절 보내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설렘도 모두 간직한 인생의 사시절. 그 중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 많죠?

이어서 전광하 작사 허하국 작곡의 오늘 내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고 내일은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김경래 작곡의 웃으면 예뻐집니다. 보내드립니다. 이가요와 함께 오늘도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2026년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잠시 쉬어가면서 2026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남자 가수가 부르는 내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보내드립니다. 세월은 아무리 흘러가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추억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 그 시절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가요. 류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문춘선 작사 문영돌 작곡의 정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로 삶 속에서 만나는 정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80청춘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항상 젊음으로 사는 노년 시대들이 삶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강옥설 작사, 영래한 작곡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친구에 대한 진심 어린 가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조령 작사 박영일 작곡의 우리가 함께 라면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연변 축구와 함께하는 기쁨과 열정을 담은 노래에 담아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노래입니다. 남성중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을 들려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의 기운, 듣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에롱 작사 허춘임 작곡의 사랑과 나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이야기를 적어 담은 이 노래는 섬세한 감정이 사과사를 통해 전달되어 듣는 사람의

박현만 작사 작곡의 그곳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풍경,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어디에 있든 고향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시환은 우리 중의학이 의학적 도리에 근거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또 우리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또 진귀한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약이 처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이 이런 처방라는 데서의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역사적으로 젤롱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 약은 확실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병 저병 생기기 쉬울 때 쓸 수 있는 약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은 방법, 일을 해결하는 데서 방법과 처리 방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타래를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뜨개질이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실이라며 감자고 보면은 실이 막 움켜져서 아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첫 끝을 찾아내서 실을 살랑살랑 매듭이 맺힌 거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렇대서 그거 가시로 뚝뚝뚝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도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가 건강해지자면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부순하지 않고는, 콩팥이 기능을 처세우지 않고는 뇌세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비장이 좋아져야만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오래 두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먼저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0: 환자 신선부조라는 게 오죠. 예. 이래서 많은 질병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법, 순서,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이가 건내보신환입니다. 약 처방이 조합도 잘 됐고 방법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건내보신환을 쓰면서 첫째 우리 그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그 방법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 저희들 건내보신환 보면은 한계료정신 쓰고 보면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딱 이 뇌조직에서 뭐 치매가 걸리고 건만증이 걸리고 기억력 상실증이 걸리고 기억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콩팥, 간, 비장, 심장 이게 다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이제 뇌경색 후주라 혈압 도움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면 자주 어질쭈해 나옵니다. 예.
0: 네.
2: 네, 그리고 가슴도 구두두라매 머리에서 허리 안 돼 귀에 솔라도 내 소리에 위위 소리 나지. 그래 내 저장은 관일 듣고 주로 건의보시아 먹고 있는데 에 조금 어지럽지 나고 가슴 뜨는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예, 전일전에 밤소변에 다이어스번 화수질을 타겠는데, 아, 화변 한번 봤는데, 영 조금씩 나가잖아, 아까 예. 소변내기 작다라가 자주 보니, 예, 이야, 뭐, 후부터 예, 소변내기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소변 차수 줄어들고, 밤 소변이 적어지고, 예. 소변 봐도 시원하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다 고가병인데 고파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잠자는 아침이면 머리 말아가지고 예, 특히 나는 약이 효과 좋으니까 이 약을 좀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다 담아줘야 된다 또.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0: 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니 뭐니 해도 부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 선시가 옵니다. 콩팥이 허하고 이 허한 증상을 오래 두면서 신염이요, 간염이요, 심장병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예. 우리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아, 우리 언니 지금 노신산에 걸려서 이 건의보신 한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정황은 둥피 좀 세게 걸렸습니다. 네, 출혈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냥 밥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무릎은 마르 또 무릎하고 이 발음이 좀 예, 말은 하는데 좀 예,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그리고 네. 이 다리도 좀 절고 예, 화장실을 재고 다니고 이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신 하는 썼는데 아 우선은 예, 이 골이 항상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네. 밥을 흘리던 게 어우 신기한다. 우선은 그래서 예, 약간씩 그렇지 아 자꾸 그래도 힘없이 흘리던 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0: 그게 밥을 씹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이게 다 우리 머리 중추신경에서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뇌세포가 다 이 언어 중추신경이라든가 밥을 씹는 주저지 신경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이 말라붙고 뇌세포가 손상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 좀 이전보다 빨리 효과 봅니다.
3: 빨리 효과 봅니다. 근데 식사할 때 내가 가만히 볼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0: 벌리지 못하고 꽁꽁 다물지 못하고 숨이
3: 예, 옳습니다. 그랬대다. 난 별났을 때다. 그랬는데 이거 잡수고 그 다음에 소변이 굴이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이게 맥이 나서 네. 화장실이 막 그래서 재고 개 댕겼는데 아 어디는 후들후들 떨면서 그래. 개도 간다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네. 병원에 가야 중요하고 쓰기노다 이게 얼마나 왔습니다.
0: 이 약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약이고 황제가 쓰던 약인데 이게 다 지금 세월에 와서 백성이 쓸 수 있게끔 되지 이전 같으라 뭐 복용도 못하죠. 이 약은 검증된 약입니다. 오랫동안.
3: 예,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효과 정말 다른 약을 쓰기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 어떤 이걸로 죽었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약 먹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해서 영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오늘이 더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우대 활동대로 달라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3: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콩팥이나 비장이나 예, 심장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예보신환을 오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 방면에서 효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콩팥. 콩팥 하면은 우리 오장은 오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 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수하는 로인들을 텔레비를 통해서거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장수하는 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 돼갖고 진짜 90세 이상 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귀를 살펴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특히 귓방울이 쭉 쳐져 내려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오관이든 오장이든 다 작아지고 심지어 키도 줄어듭니다. 네. 눈도 그 크던 눈도 줄어들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저도 이 지금 이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싱하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말했던 것도 어떤 때문에 그렇게 생각 나면 한참 말하다가 생각 나 아버지 말 나 이제 신체가 자꾸 못해지니까 정말 이게 굉장히 보상한 그래서 이거 쓰는 이 약이 정말 약이가 정말 묘한 약이
0: 묘합니다. 이 약은 이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내려면 1771년도에 건종 황제가 썼던 약인데 무슨 이게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다. 그만큼 효과 있다는 거 말하지.
4: 이 약은 좋다. 약을 계속 쓰면 내려오는데 이 약이 특별히 속도가 저기 뭔가에 빨리 맞아 그런지 빨리 낫다만 합니다.
0: 네.
4: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에 이게 그 잠도 다 오고 신경 증상이 이런 기능이 없는 다 그런 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배가 좋다만 씁니다. 그리고
0: 네.
4: 항상 심장도 불안하면서 인정하지 못하고
0: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4: 예. 이러면서 어쨌든 이 약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만 이래 쓰면 안
0: 쓰면 항상 심장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가슴이 퉁닥퉁닥 뛰고
4: 네.
0: 이런 거 아무리 심장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산인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런 약이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 쓰게 되면 그거는 싹 사라집니다.
4: 나는 그래 앞에서 말씀 다 했지만 나는 오래 쓸수록 몸에게 하나하나 이게 벌써 알려면
0: 좋아지죠.
4: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 놓치면 이게 활동일 때마다 자꾸 싸서 이제 저장한다면
0: 예.
4: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 이렇게 말씀해 감사하겠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4: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오장과 오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관은 거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관은 보면 알깁니다. 특히 우리 간한 통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간이 연계돼 있으면서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백내장이 쉽게 생기고 이게 다 이 사람이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9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늙은 인간들이 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오관, 오장육부 다 이게 줄어듭니다.

0: 늙어가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귀만은 커진답니다. 네. 장수하는 분들이 귀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좋단 말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치매 와서 원래 치마 병원에 가가 검사하니까 치매 시초라대다. 근데 이 건의보시 하는 지금에 한 20을 썼는데 효과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얼빠나등에 좀 정신하고 그 바깥을 자꾸 나가던 게 어서 술 나간다. 그 얼마나 좋았습니까?
0: 그러고 맥도 나고 예. 네. 맥이 나는 약입니다. 맥이 나면 또 그런 게 또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2: 그런데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썼다.
0: 맞습니다.
2: 그런데 네. 여기서 많이 애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내 한 가지 자문하시나. 이 간에 선생님의 물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라 한답니다. 병원에서.
0: 수술 소리 나오는 정도면 조금 크다는 거 말하는데 그게 커서 터질 정도로 좀 심하다 혹은 다른 그 세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면 방법 없이 수술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치료 그러나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예? 이런 그 물혹 혹은 쇄관료 이런 거는 간에는 혈관이 뭐 실타래처럼 덩어리니까 또 딴 것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술하든 아야든 먼저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거는 다 흡수되고 없습니다. 이 약 쓰면은. 예?
2: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0: 하겠습니다. 보수치료를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거꾸로 말하면 콩팥이 좋아지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노인들 보면은 귀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테레비 보거나 무슨 우리 다른 주위의 실제적인 인물들이 장수하는 노인분들 봐보십시오. 다 귀가 커지죠. 예? 우리 몸에서 다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콩팥이 좋아지면은 귀가 좋아지고 술 들리는 사람들 이 약 쓰게 되면 귀에서 소리 난다. 가는 기가 먹어서 나는 텔레비도 높이 놔야 된다. 말도 잘 듣기지 않는다. 이러던 분들 귀가 좋아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죠. 예? 때문에 우리 이 건의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보는데 우선 먼저 어제는 늙어서 귀도 간다 이랬던 분들 우리 그 이 소리를 좀 예,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건의보신안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약 쓰기 전에 어떻게 혈액 배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아파다 맞다 참이고 되니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그래서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지 그래서 이 기억력도 없어가고 이날 뭐이나 이거 먹어서 그래서 대리가 들고 나야 알지 몰랐습니다. 이네 바깥에서 나가면 우리 역대서 집사처럼 나한테 감독원도 알고 그리고 이 방이 잠도 잘 자요 이런 증상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거 조금 많이 써봤는데 그래서 안 됐습니다. 좋아하는 게 써보다 쓰게 썼는데 그래서 뭔지 혈압도 떨떠고 잘 됩니다. 이거 없어요.
0: 네.
3: 그리고 막 기억력도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많이 잠 못 자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0: 예. 네. 그럴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니네 아빠가 밥도 잘 못 먹던데 제가 약 쓴다 그러면 소화되는 게 알려가지고
1: 네.
3: 네.
1: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0: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시야에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칭热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시마리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마는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초암이요, 자궁암이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수왕쉬 네. 네. 와지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깡고 배하고 먹습니다.
2: 예.
3: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부러던 약이 어찌시 약이 돼서 별로 안 드는 약이었거나 부작용도 적지해서 그래서 지금 덥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2: 예.
3: 벌써 예, 먹은 봐서 한 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2: 예,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시든 사람이란 예. 말입니다.
3: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빤하게
2: 예.
3: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2: 예.
3: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러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예.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2: 빨리 이랬는데.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3: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서 웃으면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2: 예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담 두부로 가면 혓바닥이 세탁기 설탁 돼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2: 네.
3: 근데 그게 설탁도 싹 벗어져서 소화 인간 잘 된다.
2: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3: 네.
2: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3: 그래, 예.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 소리

0: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자다가 윙 소리 나는 소리 자지 못하겠을 때라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헤라리면 엉덩 올라가면 이러던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허리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0: 그중에서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몇 달 걸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2: 네.
1: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네.
3: 영지 이간 고복이고 어쩌면 1년은 3달은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제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1: 네.
3: 그래, 어디미도 손이 이렇게 춥고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제대로 말라들 이게 렌즈고 막에 무슨 이 기울 부서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무슨 늙고 막에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쿵만 먹고 내고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간고배 어서는 이제 10달은 좀 넘었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든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이 좋았을 때라 결국 힘들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약이
3: 알았습니다. 예. 그 방면에는 정말 진짜 말라든 데니 이런 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1: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우리 몸의 피부색을 넣거든요.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 속에까 기분도 좋고 눈은 어서 오랫동안 뭐가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들에 다는 없어나 이제도 좀이 여전히 연해지고에 어제 눈이 좀 좋습니다. 부연결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젊은이나 사귀었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해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1: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1: 네.
3: 중독이랍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1: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피입니다. 그것도 네, 이렇게 오색영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해야 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수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주동하고 있습니다.
3: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 화상회의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올 시즌 중국축구 갑금리그 경기장 밖에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주 각급 여러 부문에서는 실무적인 조치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일상에 융합되고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교육계통의 법정 직책을 명확히 하고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법치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교육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심화하면서 교내와 교외, 온, 오프라인, 학교 교수와 사회 실천이 서로 결합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몰입식, 체험식, 참여식 교육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행동으로 외면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종합처처장 리국화입니다. 근일내 주교육국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학교 운영관리와 인재양성 전 과정에 융합시키고 정신고취 인재육성, 문화침윤, 상호융합 체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했으며 대학교, 중소학교 개학 첫 수업, 6가지 1년 평리 등 30여 가지 확고 수립 교육 교수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어떻게 양성하며 누구를 위해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격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민족사업의 근본 준칙을 제공했고 민족지역 언어문자사업을 잘하는 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법률 중에 국가 통용언어 문자 보급에 관한 요구를 우리 주가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동어 흥변 표준어 보급 행동에 락착시켜 언어의 상호소통으로 변강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화침윤으로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며 규범적인 응용으로 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민족어문사업처처장 최영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의 기준을 맞추고 법치 힘으로 연변 언어문자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며 언어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진정으로 실현해 변강지역 번영안정과 민족단결진보를 위해 튼튼한 사상문화토대를 다지릅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반포 실시는 신시대 민족사업 법치 건설의 중요한 리정표로서 변강 민족 지역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법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변경 통상구 도시로서 훈촌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 건설에 초점을 맞춰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질 제고 승격 행동과 여러 민족 왕대 교류 융합 세계 계획을 깊이 실시했으며 훈촌 특색을 지닌 다섯 갈래 민족사업 모범대를 형성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내왕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되는 탄탄한 길을 개척했습니다. 훈촌시 민족종교사무국국장 왕년입니다. 우리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근본 준칙으로 민족단결진보 선전월 등 중요한 시간대를 충분히 이용하며 7플러스N 진입 건설 활동을 들어주고

0: 분류 시책하고 알심드려 이래 법률 조문이 문건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다가가게 하렵니다. 학습 선전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용을 풍부히해 신시대 민족 사업의 질과 실효를 높이렵니다. 도문시에서는 변경 통상구 특색을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강 성류홍 사업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기층 융합 진지를 튼튼히 구축했으며 법률 보급 선전과 융합식 교류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착실히 추진해 법치 정신과 민족 단결 이념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명했습니다. 도문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도문시 민족 종교 사무국 국장인 성선룡입니다. 향후 우리는 엄격히 법률 요구의 기준을 맞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법률 보급 선전을 심화해 법치 정신이 기층에 들어가고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주동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렵니다. 시범 건설을 다잡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에 조력해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이렵니다. 민생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을 심화하며 해민실사를 잘 처리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과 민족 단결을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함께 건설하고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렵니다. 향후 전주 상하는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학습 선전 관찰하면서 사업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해하며 융합 단체를 풍부히 하고 정감적 연결과 문화적 동질감을 증진시켜 법치의 힘으로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수호하게 됩니다.
1: 전주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 화상회의가 1일에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홍수방지 가뭄대처 중점 임무를 전면 포치해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도록 튼튼한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부조장 두경국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당면 홍수방지 가뭄대처 형세를 깊이 연구 판단하고 각 현시와 부문에서 정치 위치를 확실하게 높이고 시시각각 홍수방지 가뭄대처 단계를 단단히 조이며 어려움을 보다 충분하게 예상하고 조치를 보다 준밀하게 준비해 만전의 방책으로 만일의 가능성에 대처해 사업 주동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 방지 관건은 사람에 있고 실시에 있습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큰 물 정황 발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응급 예비안을 1층 세분화하며 허점과 부족점을 보완하고 물자 비축과 인원 배치가 제대로 되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시종 인민대중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각 향진, 촌락, 위험구역 인원 밑수를 전면 파악하며 대피로선, 안치장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응당 이전해야 하면 전부 이전하고 일찍 이전하고 신속히 이전해야 합니다. 주 응급관리 수리 부문에서는 사불 이직 방식으로 각 현시에가 재반 사업을 검사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가뭄대처사업은 인민대중 생명재산 안전과 관계되고 경제사회 안정발전과 관계됩니다. 전조상하는 하나의 국면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통일 지휘 배치를 1층 강화하며 부문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당직 보고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엄하게 감독 지도 문책을 틀어줘야 합니다. 한편 라디오, 텔레비전, 위챗, 짧은 영상, 향촌 확성기 등 다원 전파 경로에 입탁해 상시적으로 홍수방지 가뭄대처 위험 대피 지식 선전을 펼치고 전방위적으로 대중의 자아경계의식과 응급대피 능력을 높여 전민 홍수방지 가뭄대처에 강대한 합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관련 부문은 전주 증수기 날씨 추세 예측 정황을 회부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홍수가뭄 재해방어, 지질재해 경계, 도시침수 경계 등 중점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훈춘시, 도문시는 장마철 대비 관련 사업 준비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소집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0: 도나시 첫 로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일전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에서 착공돼 주민들이 층집을 오르내리기 어려웠던 난제가 실질적인 해결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 사회구역의 한 층집은 7층짜리 로후주택으로 3개 단원의 42가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건설한 지 오래됐고 기초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로후주거단지에 속합니다. 이 건물에는 노인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고

0: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해 승강기 추가 설치는 주민들의 가장 절박한 염원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요구사항에 대답하고자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갱신과 노후주거단지 개조사업과 결부해 승강기 추가 설치 관련 정책을 적극 실시했습니다. 가두 사회구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문 사업열군들은 주민들을 방문해 정책보조, 비용분담, 시공절차, 후기 유지보수 등 대중이 관심하는 문제에 자세히 대답하면서 대상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도나시 첫 노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대상이 순조롭게 착공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 주민 주룡인입니다. 집이 7층이어서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승강기를 추가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오래된 소망이 실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층집을 오르내리기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도나시 민주가도 중심사회구역 주민 로진산입니다. 이 건물에서 20여 년간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듭니다. 이번에 좋은 정책이 우리들에게 많은 편리를 줘 아주 기쁩니다. 도나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도나시 2026년 노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정책이 이미 정식 실시되는데 4층 내지 6층짜리 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한 대당 25만 원 정책 보조를 받을 수 있고 7층짜리 이상은 한 대당 30만 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특별유지보수자금, 주택공적금으로 개인 분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창구기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설치 수요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6월 20일 전까지 전부 수속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이 보조금 정책을 향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후주거단지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질서 있게 대상 건설을 추진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속 있는 혜택을 향수하게 함으로써 민생 실사를 대중의 마음에 들게 할 방침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5월 30일 홈에서 장춘 아태팀과 정체로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주 상무국,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연결시 상무국,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구축한 연변의 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가 동시에 펼쳐져 체육 플러스 상업 플러스 문화관광 심층 융합 모식으로 도시 소비 새 활력을 불러일으켜 열띤 경기 흐름을 산업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연변맛 홈구장 특색 상품 장터 활동은 홈경기 인기자원을 입탁해 연변 본토시장 자원을 통합했습니다. 활동에는 35개 시장 주체가 참가했는데 특색 음식, 식품 가공, 문화 창의, 완제품 기름, 자동차 판매 등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활동은 제품 전시, 소통 체험, 특색 쇼핑, 미식 맛보기를 일체화한 몰입식 소비 전경을 구축해 축구팬과 주민들에게 일괄식 다원화된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어 짙은 연변 풍정과 왕성한 도시 소비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연길시 삼꽃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이번 연변맛 홍구장이란 좋은 플랫폼을 빌어 연길의 전통 조선족 미식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삼꽃냉면은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재 미식입니다. 경기장 격정이 냉면의 시원함과 어우러져 외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정체로운 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조선족 특색 미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의 큰 주목점인 소규모 자동차 전시 활동에는 30가지 인기 차종들이 집중 전시돼 축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난 뒤에 새 차를 구경하고 자동차 구매 혜택을 유예하게 했습니다. 열띤 경기 분위기, 풍부한 장터 경영 모식은 축구팬들이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에 새 활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양극입니다. 저는 연변 현지 축구팬입니다. 연변팀 홈경기가 있을 때면 와서 응원합니다. 자동차 전시, 장터 활동이 펼쳐져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전시됐네요. 특히 이 장터에는 현지 미식과 연변 특색 제품이 많이 전시됐습니다. 외지 관광객들도 경기를 보고 나서 현지 미식을 사가길 바랍니다.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는 연길시 문화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농악무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져 조선족 전통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남김없이 전시하고 경기의 짙은 문화

0: F를 주입해 축구팬들이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한편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겠습니다.
1: 초여름 들어 연계시는 1년 중 가장 낭만적인 꽃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내의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이 만개하고 거리 곳곳이 꽃으로 가득 차 이 변경 도시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연길 거리에서는 어디서나 해당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꽃송이가 가지에 빽빽하게 피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면 꽃잎이 가볍게 춤을 추며 아름다운 경치를 이룹니다. 이와 함께 진달래 북거리 인도변에는 수십 그루 귀룩나무꽃도 만개했습니다. 하얗고 소박한 귀룩나무꽃은 연한 녹색 나뭇잎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미풍이 불면 꽃들이 흔들리고 은은한 향기가 퍼져 전체 인도를 청신하고 우아하게 장식합니다. 이 도로를 걷다 보면 마치 천연 꽃향기 터널에 들어선 듯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개화기를 맞아 연결 공원에도 각종 꽃들이 햇살 아래 활짝 피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3355 꽃길을 거닐거나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꽃밭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길 주민 장연매입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놀러 왔는데 정말 기쁩니다. 연길 공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일래 연길시에서는 도시 로코아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지 기후에 적합한 관상나무와 화초를 엄선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거리마다 경치가 다른 도시 생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연길시에서는 해당화와 귀룩나무 꽃을 대규모로 재식해 도시 미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화전국총공회는 근일 2025년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 명단에 관한 통보를 인쇄 발표했는데 그중 연변노동자문화공 종업원 책방이 전국총공회 종업원 책방으로 됐습니다.
0: 올 5월 주적십자회, 주위생건강위원회, 주교육국에서 공동으로 펼친 연변주 교정 긴급구조 양성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사생도 앞 511명이 응급구조 양성에 참가해 전주 10개 대학교, 중소학교에 교정 긴급구조원을 보충했습니다.
1: 훈천시 삼국 해해리 주제상업거리 개조대상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6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삼국 해해리 주제상업거리 개조 대상은 훈춘 해산물거리 북쪽에 위치했는데 총 투자가 8,5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0.96헥타르입니다.
0: 올 3월 1일에 왕청년 장영가도에서는 로호 주거단지 주민들의 계단 오르내리기 난제를 해결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를 받고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해민 공사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5월 30일 장영가도 관할구역 농전주거단지 2단원의 승강기 추가 설치 공사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1: 올 들어 안도현 성문진에서는 중증 곤란 장애인 가정 자택 무장애 개조 공사를 착실히 추진해 40가구 특수 인원 가정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개조에는 출입문 교체, 벽면 개조, 온수기 설치, 무장애 변기 설치 등이 포함됐으며 태양에너지 가뭄전 등 지능 감지 카메라 등 편민 안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천령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4: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예, 10층 부근 대외 저치 4층 58평입니다. 학교 네. 부근의 집입니다.
0: 네.
1: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생계전화 136-3433-2636.
0: 2636번요. 네, 네, 잘 적었고요. 안녕히 네. 계십시오.
2: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3: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2: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2: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3: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2: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3: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연결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지부실 주장입니다.
0: 네.
4: 위치는 주목대 시장 남쪽에.
0: 네.
4: 단순 집의 평방이가 한 100평방 되고.
0: 네.
4: 2층 집에 한 400평방 되고.
0: 네.
4: 마당 한 3,000평방 되고.
0: 네.
4: 이에 들어 장바하고 장과하기 빌려갑니다. 큰 집에
0: 네.
4: 대해서.
0: 네.
4: 겨우 가순 시장인데 5층 집에 실을 줄게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천천히 말씀 주세요. 가순 시장에.
4: 네.
0: 네. 5층 집에. 네. 면적은요. 네.
4: 면적이 한 60평방.
0: 네.
4: 예, 그 다음에 저, 서현시장 동쪽에.
0: 네.
4: 댄티로 또 밝게 있습니다.
0: 네.
4: 예, 연계전화는 1로.
0: 네.
4: 2678.
0: 네.
4: 31770.
0: 네, 서현시장 부근의 집은 몇 층입니까?
4: 10층.
0: 10층이고. 면적은요?
4: 네. 한 90 몇 평방입니다.
0: 네?
4: 98평방인지 그러시겠나?
0: 아, 그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0: 02-5562-156-1112번입니다.
1: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촌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요. 선달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네, 주변에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고요.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살갓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해관 남쪽현에 있는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남북이 통한 집이라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북적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1: 네.
3: 집점은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이고 주지도 중간집입니다.
1: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3: 양철기와 세기 말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3: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1: 네.
3: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0: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돗물이 산지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0: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0: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능이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연락번호 138
1: 네.
0: 9433
1: 네.
0: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오늘도 참여 고맙고요.
0: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1: 네, 연결시 신흥광장 동쪽현에 있는 3층 집을 저렴하게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 좌우 됩니다. 그리고 단칸방을 세줍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고 가전 제품과 가구들을 팝니다. 이외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주방, 위생실, 네, 전기 상하 수도 등을 수리해줍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감사. 네.
2: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하고요.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2: 영기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면적은 92평입니다.
1: 네.
2: 주변에 소학교, 중학교, 영기시 3고급 중학교도 있고요. 버스 선호도 신경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2: 그리고 병원도 여러 개 있습니다.
1: 네.
2: 서시당 백화청사도 가까워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2: 연기 전화 138 네. 4431-2681번입니다.
1: 138-4431-2681번요.
2: 예,
1: 네, 파는 겁니까?
2: 예, 예, 파는 겁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2: 예,
1: 고맙습니다.
2: 수고하셨어요.
1: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4: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4: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3: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4: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1: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도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 그 지금 팔고서 합니다.
1: 네.
5: 밑에는 그 하남의 네. 비발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1: 네.
5: 7층 집에 5층이고
1: 네.
5: 면적은 70평입니다.
1: 네.
5: 그리고 다음 한테는 네. 그때 고성화원의 집인데
1: 네.
5: 청소는 1층입니다.
1: 네.
5: 면적은 50평입니다.
1: 네.
5: 받을 가격은 15만 받아.
1: 네.
5: 연락처는 188
1: 네.
5: 4473
1: 네.
5: 3898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5: 예, 수고하세요.
1: 네, 전 소식 기다려 보십시오.
4: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4: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4: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1: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선풍금,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 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3: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6: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가사도우미를 한번 구합시다.
0: 가사도우미요? 네.
1: 네, 65세부터 70세 사이에.
0: 네.
1: 에, 연계 전화 138.
0: 네.
1: 4434.
0: 네.
1: 9551입니다.
0: 9551번입니까?
1: 네.
0: 네, 지역은 어디죠?
1: 명정입니다.
0: 명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1: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국가교육 정책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민족지역 교육 사업의 거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탄탄한 조선어 기초와 혁신 잠재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연변대학은 2026년 대학 입시 조선어문 추가 시험 전공 학생 모집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험생은 2026년 길림성 대학 입시에 지원하여 응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건강상태가 일반 대학 학생 모집 신체 검사 사업 지도 의견에 요구에 부합돼야 합니다. 탄탄한 조선어 기초를 갖추고 있으며 조선어 수업 전공의 일상 학습 능력과 조선어 수업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학생 모집 전공은 중국 소수민족 언어문학, 일본어, 영어, 경제학류, 전자정보공정, 통신공정, 계산기과학 및 기술, 인공지능, 기계설계 제조 및 자동화, 고분자 재료 및 공정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6월 5일 5시까지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시험 시간은 2026년 6월 14일로 배치됐습니다.

시험 성적은 15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에 도달하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변대학 조선어문 추가시험 전공계획에 지원하려면 연변대학의 조선어문 추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대학 입시 성적은 길림성 본과 최저합격 통제선에 도달해야 합니다. 구체 문의는 연변대학 학생 모집과 0433-273-2477번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0: 5월 25일에 소비진작특별행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비품 2구환신, 경품성 영수증, 출국시 세금 환급 등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새롭고 량완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품 2구환신 정책은 친환경 지능형 제품의 판매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상무부 빅데이터에 따르면 4월 주요 플랫폼의 스마트 안경 매출이 5.9배 증가했고 휴대용 촬영 장비, 스마트 혈당기, 1등급 에너지 등률 세탁기 매출이 각기 26.9%, 12.3%, 10.4% 증가했습니다. 신에너지 승용차의 시장 침투률은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소비가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서비스 소매액의 증가률이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중 음식, 음료 매출이 3.8% 증가했습니다. 농촌의 소비 증가률이 도시를 앞질렀으며 기층시장의 잠재력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 4개월 농촌 지역의 소비품 소매액은 2.8% 증가해 도시보다 1%포인트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향진 지역과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현과 향급의 소비품 소매액이 전체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7%에 달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 국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이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 4개월간 북경, 상해, 광주, 심수의 출국 시 세금 환급 매출액은 각기 45%, 65%, 186%, 14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집을 팔거나 새를 들여야 합니다.
0: 네.
3: 위치는 대화원이고 네. 4층이며 43평 넘습니다.
0: 네.
3: 네, 집은 햇광이 좋고 깨끗합니다.
0: 네.
3: 경계 전화는 139-4339. 네. 745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귓가에서 자꾸 윙윙거리는 모기일 것입니다. 몸에 물린 흔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모기는 나만 항상 물까? 정말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모기는 O형피를 편애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기가 O형피를 편애할까요? 네, 오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O형피인 사람들이 모기에게 더 많이 물린다는 소문들이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기가 O형피를 더 편애한다는 권위 있는 의학 연구와 림상 증거는 없습니다. 모기는 시력이 아주 나빠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간의 혈액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혈액형에 따라 땀, 체취 등 분비물도 큰 차이가 없기에 모기가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학계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 관련 가설이 제기됐지만 실험 샘플의 수가 작고 환경 통제 가능성이 낮아 해당 결론은 조류 학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신체의 대사가 느려져 복부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에도 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비록 날씬한 허리와 다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몸매이지만 사실 중의학 관점에서 보면 엉덩이와 허벅지를 인체 기혈의 중요한 창고로서 무작정 살을 빼다가 비장과 신장을 손상시키고 건강의 근본을 흔들 수 있습니다. 중서의 인증으로 보면 배 모양 몸매가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살이 있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다리가 굵고 엉덩이가 큰 배 모양 몸매는 오히려 건강한 몸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에 살이 많고 다리가 굵은 배 모양 몸매는 낮은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허벅지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8% 감소하고 엉덩이 둘레가 10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림상 관찰 결과 엉덩이와 다리살을 빼는 데 집착하는 중년층은 종종 안색이 노랗고 사지가 나른하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비장 기능 저하의 증상입니다. 또한 추위를 타고 무기력하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일찍 희기도 하며 여성은 월경량이 줄어들고 남성은 성기능이 감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증상은 모두 신장 기능 저하의 증상입니다. 비장과 신장이 허약한 사람은 기혈이 부족해지기 쉽고 신체의 질병 예방 능력과 회복력이 저하되며 노화도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엉덩이와 다리에 살집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중년 시기 다리와 엉덩이 근육 상태는 노년 시기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이 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운이 점차 약해지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손실됩니다. 이때 이미 엉덩이와 다리 근육이 소진되면 노년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축량이 적어서 허리와 무릎이 쉽게 시큰거리고 걷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중년 시기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면 노년의 기혈을 생성하는 원천이 생기고 신장이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다리가 민첩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높아집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리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전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주말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사지원액과 더불어 명서방에 관한 우대 활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번 우대 활동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네요. 공장 측에서 온 통지인데 이래서 지금 한 가게 가격이 사지원액은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1500원 현금권 두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 60각에 70각이니까 100%를

0: 쭉 벗어져서 120-30% 물어주는 셈이 되었죠. 두 번째는 현금권 1,500원을 감해줍니다. 세 번째 우대활동은 싸진 것이 아니라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를 이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약에는 손목에다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딱 차기만 하게 되면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가는 이 혈액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뇌 혈전을 생성하거나 심근, 심근경색을 생성하거나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아주 그 좋은 의료기계에다 좋은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지 원액을 드시면서 이 의료기계를 딱 쓰게 되면 당신의 혈관 관리는 기본으로서 아주 자기 전라 관리가 준확하게 잘 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명사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 30일 복용합니다. 첫째, 15가게 15가 100% 무료로 드리게 됐지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1,500원 현금권을 감해주게 되었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이걸 또 드리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장 측에서 금방 연락이 왔는데요. 며칠밖에 남지 않은 우대활동이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시고 제때 이용하시면 건강한 노년, 건강한 혈관, 건강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는 모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0: 안녕하세요.
2: 예, 말 좀 물어보십니다.
0: 예, 말씀하세요.
2: 예. 내 지금 싸지 원해서 먹는 환자인데.
0: 아, 예. 이 시작이었습니까? 예. 어떠세요?
2: 저 문강 배, 내 지금 저 고혈압이고 좀 부여하다가 그래, 이 숫자를 더 먹어 이렇습니까? 할라래.
0: 세 번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드세요. 한 차례 증가하세요.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2: 그 몇 개씩 증가해도 이렇습니까?
0: 아니요. 아침에 한 대, 점심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개씩 증가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원래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거 세 번 드셔도 됩니다.
2: 예, 알았습니다. 예. 요새는 어째 좀 몸이 좋지 못해서 세 개, 한날에 세 개.
0: 아, 한날에 세 개면 됩니다. 한날에. 하루에 세 개 됩니다.
2: 한 번에 세 개씩 먹었어요.
0: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한 번에 한 대씩.
2: 하나씩 먹어도 이렇습니까?
0: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제품 혈압이 어떻습니까?
2: 아, 혈압은 좀 괜찮습니다.
0: 혈압은 원래 증세입니까?
2: 아, 조금 높습니다.
0: 얼마입니까, 대략?
2: 1대50에 15, 6 그렇습니다.
0: 좀 높네요. 그러기다면 아토바타딩이라는 걸 꼭 드세요. 그리고 Q10 드시고 오메가3 이 세 가지를 꼭 함께 드세요. 그러면 절대 예. 문제가 중편하지 않습니다.
2: 예, 알았습니다.
0: 예, 그 몇 가지 함께 드시면서 이 제품 하루에 세 번 드시면 됩니다. 예.
2: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말씀하세요.
3: 예, 나도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명서방을 써서 이제 한 달 썼는데 나는 이제 눈이 영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염이 됩니까?
0: 소염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네, 염증을 제거했습니다.
3: 한 달 썼는데 또 얘 눈여가리 갈아봐서 그렇지 그게 소염 되는지.
0: 아, 그게 눈여가리 가려운 거는 하나는 염증도 염증이겠지만 해도 안구 건조증이 있는 조건에서 그 주위가 가려워집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해결됩니다. 예.
3: 아, 그렇습니다.
0: 이제 한 달이니까 이제 지켜보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예. 겁니다. 예, 예.
3: 아홉통사는 그 활동에 그거 해서 쌓습니다. 여러 달치를.
0: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예.
3: 그러니까
0: 예.
3: 그러니까 이 먹음 타타 났겠습니다.
0: 예.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름 나도 예. 됩니다. 예,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4: 한 반이 썼습니다.
0: 예.
4: 눈이 항상 깔깔하고 눈에 피지 남아요.
0: 예.
4: 그런데 그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물체가 두 개 다 보인단 말인가?
0: 예.
4: 그것도 좋아지고. 다이나다에서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핸드폰을 보면 남들 반하든 나는 반하든 희미한 게 지금 지금 보니 좀 반항해 보입니다.
0: 아, 백내장 그게 벗겨졌다는 건 수성체 혼탁이 많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4: 네. 이게 또, 그 뭔가, 밤에 잘 보지 못합니다.
0: 어, 야맹증입니다.
4: 네, 야맹증이 지금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게 좋아집니다. 야맹증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예.
4: 관광약은 좀 예. 다섯 효과 못 받고
0: 그렇죠.
4: 서방 정말 능력 중에 정말 최고약이 변했어.
0: 아 예 인정해 됩니다. 예
4: 이번에 활동하면 이거 사는 거 하고 그리고 하나는 사지원에 물어볼겠는데 그 저희 사촌 동생이 있잖아요. 식당 일하는데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 아프고 맹해갖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이 자꾸 무슨 면역력이 약해 감기 여름에도 감기한다. 이 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0: 어, 사지원에 빨리 드리려고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2, 3이 6배, 로경이 5배 효과, 결국 혈관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은행 잎이 20배 효과, 결국 여기 밀양원소, 엽산,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이제 그 동생분한테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빨리 쓰러 하세요. 하루에 세 번 드세요.
4: 이번에 활동하죠, 예?
0: 활동, 큰 활동이 진행됩니다.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60각 사면 70각을 줍니다. 많이 줍니다. 1,500원 빼줍니다. 내자 치료액이 줍니다. 예, 5017766 전화 넣으라 하세요.
4: 예, 알겠습니다.
0: 예.
4: 안녕하세요.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내 동생이 지금 사지원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쓰니까 예, 병원도 가지 않습니다. 이미 중풍 맞았지요. 중풍 맞았는데 이 사지원액은 늘러리 계속 복용하니까 예, 지금 병원에도 가지 않고 혈압도 높지도 않고 이 사지원액으로 지금 해결받습니다. 이전에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할 때는 예, 도사미도 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봄, 가을로 이렇게 한 번씩은 그냥 발작하고, 발작하기 전에 병원에가 한 봄씩 입원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이 봄에 들어서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 사지원액은 늘러리 쓰니까, 예, 다 해결받는단 말입니다.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전에 양백으로 막 올라가서, 풀이 막 오고 양백 30까지 올라가 풀이 올 때는 영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게 이 사지원액을 쓰니까 지금 이거 뭐니까 혈압도 지금 엄청 잘 받습니다. 혈압이 지금 145 아래 그다음 130 그럼 아래 혈압이 70, 80 이렇게 됩니다.
0: 어 너무 정상화 되네요. 예예.
3: 예. 예, 그러니까 아주 편안해 하고 예. 그래 침대에서 내려와서 예, 바깥 출입도 하고 예. 영 좋게 보낸다.
0: 예.
3: 그리고 밤 소변에 그냥 들어가서 밤에 자지도 못하던 게 그것도 많이 해결받고 그 다음에 밥 먹어도 예, 예 뭡니까 소화도 쑥쑥 잘 되고 어쨌든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0: 예.
3: 이번에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에 더 싸겠다는 게 싸려고 선생님 께 전화 드립니다.
0: 어, 이번에 우대할 때서 오니까 며칠 남지 않았다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싸지원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아유, 없습니다. 예. 심자에 내구리 꾹꾹 찬 것 같으면서 예. 어떤 데는 숨이 가끔가다 올라와요. 심장이나 봐 그런도 그냥 그 혈압이 동반되면 하루에 두 번씩 혈압 약 먹어도 혈압이 별로 떨어다니고 그다음에 고사했는데 이 사지원에 지금 순단부터 있지 않가에 오고 심장이 캄캄하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소리용 잘 된다.
0: 어 그렇죠. 예 예. 예.
5: 그냥 혈압이 그저 130, 140 여기서 웃돌지.
0: 예, 예. 정상입니다.
5: 예. 예, 160에서 웃돌던 게 지금 내부도 그렇게 되니까 영 머리 아야 봐, 영 좋습니다.
0: 예.
5: 어지럼증 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예.
5: 예 혈압이 올라간다면 막 어지럼증 거지 한대 해가지고 예, 머리 아프지 이러면 고생하던 게 지금 그거 사지원에서 그 일이 갖다 없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여기에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동맥경화, 뇌혈관, 심장혈관 이거 개선해서는 데는 아주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그래가지고 숨이 아예 올라오던 게 우선 그런 증세는 없어졌습니다. 가끔 가다가 혹시 두면이 좀 무슨 일이 없는데도 답답한 것 같고 그럴 뿐이지 간단히 이렇습니다. 그래 내 이번에 우대 활동 때 좀 60강 메달 받아왔거든요.
0: 그렇게 하셔요. 지금 우대할 때 며칠 넘지 않았다는 공장 측의 통지가 왔으니까 제때 며칠 잘 받

0: 나가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1: 예,
0: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싸주원약 쓴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염증으로 싸주원약을 그랬었는데 우선 먼저 머리가 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안 되던 게 맥압사가 예, 90, 104에서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내 혈압이 막 터지기 쪽이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예, 그리고 그런 손이 막 손발이 마대해서 예, 군신국도 쓰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마산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싸주원약을 썼는데 예, 야 하나하나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울림증이가 어전까지 지고 혈압 조절이가 어전 정상을 돌아오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잡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1: 그리고 몸이 그렇게 천근만근 이런 게 헷갈아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런 명소방 눈이 집에 있으나 나가난 눈물이 지네 그저 군에 빠져서 그런 자꾸만 순식간 티들이 집벌붙기 했던 본도 됐습니다.
0: 예.
1: 그런 눈으로는 싹 가셔졌는데 그 염증의 절반이 어쩌면 가셔졌습니다. 다른 약은 그렇게 써도 효과는 못 봤는데 이 명소바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럼 얼마 좋습니까?
0: 그럼요. 배합이 잘 됐습니다. 예. 식전에 싸지원액 드시고 식후에 명소방 드시게 되면 예. 눈에 좋고 오장육부에 좋고 심장과 뇌혈관에 좋고 소화계통에 좋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청춘이 돌아왔죠.
0: 아, 그럼요. 예, 예.
1: 그렇죠. 예, 그래. 활동이 참석해서 두 가지를 배달받았거든요.
0: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저희들 함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식전에 싸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소방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눈에 좋고 싸지원액 자체가 눈에 많이 좋습니다. 황차 눈에 심각한 모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명소방은 식후에 드시는 이런 차원에서 두 제품을 함께 복용하시게 되면 특히 이번에는 우대활동이 특별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황차 거기에 또 레이저 손목시계까지 차게 되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미리 막아둘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싸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 주의 굴라우드 이렇게 됐습니다. 제일 고로한 식물이 미세근이 너무 많습니다. 인삼이 미세근이 많아서 땅속의 영양물질을 다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이 제품 자체는 수토리술에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도리가 바로 여기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근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톱에서 일체 유효적인 영양을 몽땅 빨아들여다서니 싸지 이 열매에 집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는 인삼 도경이 5~6배 효과를 거두게 됐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혈압이 높고 혈지가 높고 그리고 혈당이 높고 삼고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자기도 모른 사이에 좋은 해결을 가져오시게 됐고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가 조절받고 혈당까지 조절받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혈당은 노인성 혈당은 2형 당뇨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대사분란을 조절해주는 차원에서는 인슐린 분비도 정상으로 되게 하고 모든 역할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게 하는 데는 싸지원액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황차,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 싸지원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노년을 청춘으로, 청춘은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로 이렇게 네. 유지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3: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4: 여러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시나요?
2: 혼자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는 누군가와 대화

하듯이 혼자 말을 만담처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반대로 혼자 있으면 마치 무건수행을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침묵을 지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사실 가끔

오기도 하고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거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일부러 혼잣말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허전하거나 누군가가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독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부클럽을 한번 떠올려 주시죠. 어떤 이야기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갈 곳 없는 혼잣말들이 모여 정당한 대화를 펴내는 이곳.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연애부터 결혼에 골이 나기까지 부모님의 반대를 마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셨나요? 더구나 그 반대의 원인이 나의 가치관으론 차마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면 우리는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령 결혼에 골이 냈다 하더라도 이후의 생활에 또 적지 않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결혼에 골이 난 32살 여자입니다. 그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결혼이었어요. 5년의 시간 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쌓아온 신뢰가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는 제가 남편과 평생을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가장 든든한 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아빠였어요. 도대체 남편의 무엇이 그리도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결혼을 준비하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빠는 단 한 번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를 했는지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침묵과 퉁명스러움으로 일관하는 아빠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저는 그대로 물어본들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빠가 항상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물어보았던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직업이었죠. 아마도 사위의 직업에 대해 남다른 기준과 또 원했던 그림이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 만한 전문직이거나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인이거나 혹은 평소에 동경하던 분야의 직업이길 바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고 나자 역설적이게도 제 아내에서는 이 남자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겠다는 오기가 샘솟았습니다. 겨우 직업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품과 성실함 그리고 저희가 보낸 5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려는 아빠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일종의 반발심이었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선택권을 아빠의 고집에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혼자만 유쾌하지 않은 오묘한 기류 속에서 저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다행히 결혼 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더 성실했으며 저희는 서로를 아끼며 작은 신혼집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나갔죠. 아빠의 반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듯 저희의 일상은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친정집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여지없이 깨지곤 했어요. 결혼만 하면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만 주면 아빠의 마음도 서서히 풀릴 줄 알았어요. 자식이 이토록 행복해하는데 그 고집을 언제까지나 피울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정교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남편에게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 남편은 장인어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몇 주 전부터 고민하며 아빠가 좋아하신다는 고급 전통주와 영양제 세트를 준비했어요.

형집 거실에 들어서며 남편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을 때 아빠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길조차 돌리지 않은 채 턱 끝으로만 대충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아빠는 고맙다는 인사치레 한 번 없이 선물은 거기 두고 가라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장인어른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빠가 무뚝뚝하게 굴어도 먼저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려 했고요. 주말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낚시나 등산 이야기를 가만히 귀담아 듣기도 했습니다. 사위로서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아빠의 그 단단한 빗장도 열릴 것이라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죠. 명절과 집안 행사가 반복될 때마다 돌아오는 건 변함없는 냉담함이고 이제 남편은 많이 지친 듯

입장을 바꿔서 저였어도 지쳤을 것 같아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미움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지독하고 힘든 일일까요? 이쯤 되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남편을 밀어내는 진짜 이유가 정말로 남편의 직업 때문일까? 결혼 전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빠가 보이는 태도는 단순히 조건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어쩌면 아빠는 지금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딸과 그 딸을 데려간 사위에게 서리 없는 복수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저희 부부와 아빠의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큰 싸움이나 고성이 오가지 않으니 조용해 보이지만 밑바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된다면 어떨까요? 명절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희 부부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이고 친정을 다녀오는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원망만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32년 동안 저는 아빠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아빠의 그늘 아래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반발하며 아빠라는 거대한 존재를 의식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작년 5년을 만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식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제 인생의 일손이는 더 이상 친정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손으로 선택하고 일군 남편과 나, 우리 두 사람의 가정 역시 제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거든요.

결혼은 둘만이 아니라는 말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빠와 남편의 불편한 관계라는 이 외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정작 아무 문제 없던 저희 부부 사이마저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남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침묵을 깨고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직감합니다. 아빠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평생을 고집스럽고 투박하게, 하지만 자식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 싶어 했던 아빠였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당시 자신이 내렸던 결혼 반대라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30년 넘게 고수해온 가장의 자존심으로 차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이토록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막상 사위 앞에 서면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 본래의 날카로움 뒤에 숨어버린 것일지도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와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는지 타이밍과 그 방법을 몰라 혼자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에게도 딸을 시집 보내고 사위를 맞이하는 이 모든 상황이 처음이니까요. 미안하고 서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퉁명스러운 침묵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뿐인데 그게 사위에겐 거대한 냉대로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위가 찾아올 때 따뜻하게 한 번만 웃어주라고 아빠에게 말해보려고요. 저희 사이 괜찮아지겠죠?

사연 듣고 왔습니다. 이 갈등의 열쇠는 사위가 아닌 딸이자 아내인 사연자만이 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빠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서툴고 지쳐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명확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남편에게는 그동안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시고요. 부부 사이의 서먹함과 고립감부터 걷어내보세요. 그런 다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아빠에게 그 누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니 사위를 마주하면 한 번이라도 웃어주라고 말하며 아빠의 자존심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의 서툰 마음은 따뜻하게 안심시켜 드리되 내 가정을 지키는 방패는 단단히 쥐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아빠의 랭대가 대화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당분간 친정 방문을 줄이는 등 영리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남편의 자존감과 독립된 부부의 세계를 우선적으로 수호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화가 진행됐다고 해도 바로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각오는 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마음을 더 단단하게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0: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

0: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토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도대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10곽 사시면 9곽을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토골태는 7곽 사시면 5곽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의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뭐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OTC 공약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태 관절 치료 제품으로서는 알아주는 바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태 이 제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백자방 한각의 가격은 3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20각에 25각을 드립니다. 이왕에는 20각에 20각을 드리는 것으로 100% 무료로 드리게 되는

0: 근데 이번에는 다수과학을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보온 제품을 쓰게 되며 일제다회의 좋은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각은 모두 12날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각의 490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15각을 사면 20각을 드립니다. 원래는 15각에 15각 100% 무료로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은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있으니까 이번엔 5각을 더 얹어서 15각에 20각을 줍니다. 이때 한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는데요. 한각은 20알 쓸 수 있는데요. 구봉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기회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봉약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널리 사용하시고 그 효과성에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서 여러모로서 좋아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제하수어, 윈양호,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성분들 들어보게 되면 노인들이 모든 대사 불평형을 조절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감을 깊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만성염도 있으면서 늘상 꺼꺼리 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냥 식후물이 올라왔댔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무슨
0: 그게 정말 안 좋은 입입니다. 예. 발류식 위안이란 말입니다. 식후물이 올라온다는 것은
2: 예, 무슨 약간 발이 차거나 잠들이 차 인침 이렇게 식후물이 올라오더라 말입니다. 조금 식은 건 더 못 먹습니다. 멤버 같은 것도 인사 올라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한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방송 듣고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백자반 구백을 먹었는데 어째 헛게 이렇게 썼을까.
0: 백자반 구백은 다시 네.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좋은 제품입니다.
2: 네. 예. 먹어볼까 지내서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효과 잘 나고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목이 또 그냥 가래나 자꾸 낀다 말입니다. 가래 자꾸 올라오지. 그다음에 목이 또 맨날 개았습니다 자꾸.
0: 예.
2: 그래, 예, 부딪히고 또 많이 불편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이 구백이 돼서 먹었는데 구백이 돼서 그런 지금 인수 나왔어.
0: 아, 윤폐 역할을 하는 예. 상처를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2: 이거는 한 숨만 먹으니까 인수 없어질 때다.
0: 아,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2: 그러니까 요즘에까지 너무 목안이 시원하고 인간 좋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지금.
0: 그럼요.
2: 예, 그리고 기침이 나던 거지 기침을 다 멎었지.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웠었으니까 이 투골테를 썼는데 투골테도 이렇게 좋습니까?
0: 네, 그렇죠. 노년성 질병 가운데서 관절통하고 예. 여러모로 불편한 점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제품 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복액과 투골테에 속합니다.
2: 예, 이 손에 빼 맞지마다 손가락 맞지마다 불어나지.
0: 와,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2: 예, 붓기지 않으면 아침에 나면 생수도 바로 짜지 못하지 어쩐지 뭐 또 칼질도 하기도 바쁘지 그리고 손을 가판집 자꾸 떨고 지금 힘들대다 그래서 이래서 어찌 방송 고향도 붙이지도 못하지 그렇다 짐도 못 맞지 아이형 불편했을 때다 그래서 이 방송 들은 게 조업해 좋대서 지금 싸다 바른 리움 좋습니다
0: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
2: 예.
0: 구체 증상이 바로 손가락 마디가 부어나는 관절 예. 마디가 부어나는 겁니다 주위 치료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는 예. 더 위험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2: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서거실 다 세놓고 다 그거 바르고 무슨 또 암말하고 또 아픈데마다 무릎에도 또 화망염이 있어서 그냥 붓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다 바르고
0: 예, 드시고
2: 그래 그냥 예 그냥 바랬습니다 괜찮으면 좋았을 때 지금
0: 예.
2: 지금 마스크를 얼마 났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2: 예. 그리고 예, 예 허리도 아파 허리도 아파 가만히 아픈데 다 바른다 괜찮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0: 예. 예.
2: 그래서 나 어느 때 약이 떨어져서 지금 뭔가 이 백사방 구백과 투어테를 또 배달받겠습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입니다.
2: 501-775번입니다.
0: 예, 그래요.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사방 구백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그런 한 속도 없었습니다.
0: 아, 예.
3: 그러니 흡수

0: 그러니까 혀가 마릅니다, 이게.
1: 흡수가 구멍약이 되어서 코가 네. 마릅니다. 주무시기 전에 딱 한 번만 드시면 되니까 얼마나 네. 드시기 더 편리하고.
0: 제 밤섭에 자서 하루 종일 대세 밤하다만 그건 잠을 제대로 못 자죠.
1: 대세 번이면 잠은 끝이죠.
0: 보통 한번 그러니까 얼마나 더 편안하고.
1: 그 문제 해결이죠.
0: 네, 그 문제도. 이리고 또 혈압 조절 자주.
1: 그렇죠.
0: 예, 혈압 그게 잘 되고 항상 머리가 어지러운데 지금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고요. 어. 그리고 소화가 더 잘 된.
1: 예.
0: 소화 안 돼 밥 얼마 못 먹지도 못해서 얘네 지금 소화자고 밥을 잘 먹고요. 특히 허리가 아파 이들이 돌아눕지 못해서요. 이거 쓰기 전에요.
1: 아 예 예.
0: 이거 쓴다고 허리 안 아파요.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다리에 있던 맥이 오면 이젠 다리 후들후들해서 잘 걸지 못해서. 근데 지금 다리 내기 오니까 하도 마음대로 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경락이 잘 수통되고 어혈을 네. 풀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0: 이래도 간에도 좋습니다. 항상 내기였고 그랬는데 그게 지방간이 있었는데 지방간이 없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1: 지방간이 없어졌죠. 확실합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는 열고 싸고 그 저걸 됐다 하면 합니다.
1: 예.
0: 저희 삼촌 농사일 한데 뭐 허리 아프 다리 아프 아픈 게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도 있고 어디 관절도 아픈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 물어보네.
1: 아 이제 그분이 두골테를 쓰는 게 빨리 쓰면 빨리 효과를 보게 돼 있고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관절통도 불편하고 콤팥도 불편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두골테를 쓰게 되면 기본 이전에 아팠던가 싶게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제품 자체는 드뭅니다. 그리고 드시는 약 한 각을 싸게 되면 거기에 바른 약 한 각이 따라가게 돼 있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두골테를 쓰는 게 아주 좋은 선택으로 될 수 있으니까 501-775번에 전화하라 하셔. 요즘 우레증적이 특수합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내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두골테는 7각을 싸면 5각을 주고 15각을 싸면 20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테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이걸 드시고 복용하고 하신 결과 관절통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을 받아오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바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건 캡슐입니다. 전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국 발명 특허라는 이런 문자가 약각의 제일 오른쪽 윗개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다. 이런 문구가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쫄리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발명 특허를 받은 쫄리호가 여기에 딱 붙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실험 넣고 본 제품 발명 특허를 받은 이 제품 자체를 쓰므로 해서 금방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힘든 분들이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백사방 900은 나도 어제는 메타체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특히 도와진 게가 예, 이거 먹은 다음에 예, 정신하고 이 항상 예,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어지럽고 귀에서 전기 소진하는 게 자꾸만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 낮에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데 맥이 딱 사각이 있잖아요. 맥이 또 떨어지면 있잖아요. 나이, 이것도 뭐 나이 먹어 그런지 뭐, 다 움직이기 싫고, 재밌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이 약 쓴 다음에, 정신이 걷어나고, 낮에도 걷어나가 활동 뭐, 안에서 돌아다니게도 내가 뭔 줄 모르고, 위에서 전기 소리 안 나는 건 완전히 없어. 이렇습니다.
1: 이게 북한선 감각 콤팟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면 콤팟의 원기를 도와주고 간이 완전히 500여 가지

0: 반응을 제대로 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나는 겁니다.
1: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어떻게 돼서 손부터 발까지 항상 나는 어떻게 차가워가는 게 재밌죠.
0: 예.
1: 겨울에 나이에 몸이, 발이, 손발이 많이 차갑습니다. 네.
0: 예. 그걸 덮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양호란 성분 자체가 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이제 쓴 다음에 지금 몸이가 많이 지금 더워지고, 예, 지금 뭐, 그 손발도 많이 뜨뜻해나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꾸만 예, 이 관절도 많이 아파나고, 이
0: 그렇죠.
1: 날이, 예, 이 흐린 날이 하면 더 하고, 비 온 날이 하면 더 한다, 옛날에.
0: 그럼요. 예, 예. 예. 그런 날이게 되면 완전히 뭐, 청계보처럼 그렇게 먼저, 관절 통통부터 앞서는 거죠. 예.
1: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증세들이 어서 기본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도와졌습니다.
0: 그렇죠.
1: 예. 특히 좋은 건, 이게 지금 나가 어서는 아니샤 걸어댕겨도 다리에 암이 이렇게 매고 문줄 모른다. 옛날에는 조금 걸으면 다리가 후두두 하고, 예. 전화기에 돌아오게 되면 온 전화기에 다시 시끄러 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암은 이렇습니다. 암은 한전화가 뭐 한 시간이 돌아다니고 와도 이렇습니다.
0: 이게 노인성 부산약품에 속합니다. 콧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우선약품 성분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맥이 나고 잠이 잘 오고 여러모로서 종합공능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선생님들이 오늘 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20가 오늘 더 배달 받으십니다.
0: 백자방 구복에 20가게 25가게 따라갑니다. 예,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눈딸 숨었습니다. 동맥 경화가 심하세요. 머리가 흐릿하구나.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이바이 쓰고 있고, 예. 어제 심장이 허해 그런지, 어제 그런지, 입이 그냥 쓰고 있고, 맥이 없고, 매나니, 예.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된가. 그래서 뜬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자반이나 써보자고 써본 게, 예, 지금. 하나하나 맥이 없는 게 맥이 오고, 그리고 밤잠 자주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리고 몸이 헷가가지고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하고 나던 게 맑아지고 그리고 밤잠 잘 자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어딜 대라고 합니다.
0: 그러면 됩니다.
3: 우러나고.
0: 예, 예.
3: 예. 그리고 몸이 헷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예 투골패나 한 대 같이 있으니까 나 그래서 사실에 아이 아픈데 없이 그저 사작에 각털 나서 그래든 이게 그게 예, 먹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할까나 그 얼마 좋겠습니까? 몸이 완전히 천구만근 그래든 게 할까 봐서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이제도 지금 활동하고 그 바빠라고 들어와 전화 드리는 게입니다.
0: 예.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럼요.
3: 예.
0: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3: 예, 위자극 받아서 그저 지내그려던 게 얼마 됐는지 모른다, 약들도.
0: 그렇겠죠.
3: 그러던 게 지금 이거는 자극도 없고 소화가 더 잘 되지입니까? 발질되라.
0: 그렇죠.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죠.
3: 예, 예. 그럼 몸도 헷갈아지고 할까, 활동도 할까나, 그 새 생명을 찾은 것 같으란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 청춘을 얻은 것 같으랍니다.
0: 바로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활동에 참석해서 이쪽 아직 다 그래 장기적을 쓸려서
0: 이번 우대정책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3: 그렇죠.
0: 바랍니다.
3: 예, 예. 이런 것도 주물제인가
0: 그렇죠.
3: 예.
0: 건강 기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0: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백도방 구복에 어서 너 두 달 먹었습니다.
3: 아, 그래요?
2: 예, 예, 견디 예. 이야기 영 좋습니다.
3: 예.
2: 요거 예, 그도 전하게 잘 때 딱 한 번만 먹어도 예.
3: 그렇죠.
2: 다른 약을 세 번 먹는 것만 효과 봅니다.
3: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예.

0: 교통에 남아본 다음에 또 인들께네 이야기 제공 같습니다.
1: 잘 알아보겠어요.
0: 예, 네. 밤에 잘 자지 못한다. 그래서 얘 2시 반에 일어나면은 소변벌라 일어나면 그래서 못 자고 꿈도 많이 했댔는데 이 백사방 구복에 먹은 다음에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얘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시하던 이 증상이 없어지고 정신하고 결국 이게 심장도 잘 도와준다. 나도 심장이 나쁜다. 어서는 아마 심장이 나쁜 게 한 10년 됩니다. 그래서 심장약으로 이거 저거 주워 먹어 뗐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그래서 주식을 한 가지만 먹어도 일 없습니다.
1: 그렇죠. 심장을 좋아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예.
0: 예. 자꾸 어디 떨기운 것처럼 아, 이 후두두 한 것도 영이 애난다.
1: 어, 그렇죠.
0: 예, 예. 어디 떨기운 것처럼 영 마음이
1: 안정을 찾기 힘들어지죠. 그렇죠.
0: 예, 안정을 찾지 못했는데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저기 콩팥도 도와준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전신에 예, 이 나 먹은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 다 쇠약해진 거에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한다.
1: 바로 그렇죠.
0: 예. 그리고 내 이 투골패를 쓰는 것도 그것도 영도 쓴다.
1: 예.
0: 나는 차사골로 허리도 상하고 무릎도 상해서 예, 관절이 세게 아파댔는데 이거에 바르고 또 예, 마사지하고 약 먹었는데 이게 예, 국가 특허증을 받아 그러는지 위로 자극 아이져서 밥은 마음대로 먹고 예, 밥맛이 좋아진다. 이것도 위로 자극 아이준다.
1: 그렇죠. 예, 바로 예. 관절제품 위로 자극해서 모두 힘들다는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었으니까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리고 나는 어찌 그런지 밤에 잘 때면 발이 시린단 말이다. 부끄럽지만
1: 예.
0: 양말 신고 잤댔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 투골패를 쓴다면 아, 요 발이람 손이람 다 따뜻해진다.
1: 모두 예. 여기 원래 그렇습니다. 풍한습을 몰아내게 되었으니까 한이 몰아내지니까 발도 따뜻해지고 일신이 체온을 제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온 조절이 되는 거죠. 예.
0: 예, 그래서 약이 좋을 때에 걔도 좀 계속 쓰자고 소리 오늘 요 두 가지를 다 좀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남편분이 신체가 허약해가지고 예, 혈압도 높고 또 당뇨도 있고 위가 이렇습니다.
1: 예,
3: 예.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매일이 삐해가지고 계속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또 기침 달고 소리에 또 얼어야 된다.
1: 예, 내능력이
3: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고 한지 몇 달 됐는데, 확실히 효과라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해야 되고, 트림 자꾸 나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예. 그 다음에 뭔가 맥이 없고,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심장도 예, 박동이 너무 심하고 고르지 않고 그러더니 그것도 좀 안착되는 느낌이고 근데 그 면봉부터 또 있으니까 관절이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1: 예.
3: 그러니까 무릎 관절하고 허리 아파가지고 걷기 힘들어서 나가 운동하기도 바빠하고 그래서 내 방송 들으면 투골패가 참 이 관절에 좋다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사도 신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1: 어, 좋습니다. 오히려 배합이 잘 됩니다. 이 아, 백자반 구박액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니까 투골 때는 네. 하루에 식후에 세 번 드시면 되고 그리고 발라주고 마사지 해주면 되니까 두 가지가 배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아. 바랍니다.
3: 어 그러면 싸서 두 가지 같이 드시게
1: 그렇죠.
3: 해야 돼요.
1: 예예 예. 이번에 우대정책이 네. 특수합니다. 5017755번에 전화하세요.
3: 5017755번이
1: 7755
3: 예 7755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범하는 어려운 점들을 풀어줘서 건강 장수를 보증하는 주요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두 가지 제품은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두 가지 제품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년을 청춘으로 청춘은 건강으로 건강은 장수로 가는 이런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설명드리는 백자방 구박액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특히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감각 컴파츠를 도와주게 돼 있고, 이제 팬트리에서 말씀 주셨지만,

0: 또 심장과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혈압, 혈당까지 조절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집에 가족사에 당뇨병이란 이런 가족사도 없는데 내가 지금 혈당이 조절받지 못해서 어떤 분들이 인슐린을 투여받거나 혹은 또 당뇨약을 드셔서 위를 상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혈압이 조절받지 못해서 늘 혈압약을 달고 계시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주약에 무엇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약에는 심장 공능의 저하와 더불어서 동맥경화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 제품 백자반 구액을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정신이 나게 하고 감각 콤파스를 도와주게 될 것. 특히 우리 감각 콤파지 든든해야 됩니다. 콤파지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좋아지는데 제하수와 인양화란 성분 자체는 기본을 감각 콤파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풍한습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으로 여기에 기본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토창 성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디 불편한 점들을 그거 빨리 해결해 주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단삼이란 성분 자체는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약에는 지금 경락이 소통되지 못하면서 뭐 순환장애를 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근육과 골격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기억이 잘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차고 부분적으로는 도원하고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게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가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황정이라는 성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바이초지성이라 하게 되는데 백초 가운데서 100가지 초약 가운데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하는 황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상초, 윤폐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초, 건비, 이위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하초로서는 콤파질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종합으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청춘을 찾는 장수를 찾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5대 활동 기회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잘 이용해 주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순서나 과정을 거스르고 과도한 욕심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기본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실제를 떠나서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만을 하려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랍니다. 같은 뜻으로 기기도 전에 날기부터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아래에 순서나 과정을 거스르고 과도한 욕심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이도 아니나서 콩밥을 씹는다. 2번, 촛고리는 작아도 꽁만 잡는다. 3번, 이젠 双雕. 4번, 허거우예.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 볼게요. 동요 너와 나 마음밭에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네, 1번, 이도 아니나서 콩밥을 씹는다라는 속담은 재능과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일을 억지로 하려 하거나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무작정 시도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속담은 상황에 맞지 않고 자신의 처지나 능력도 살피지 않은 채 목표 없이 무작정 행동하거나 남들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번 허거우옌, 네, 이 성구는 높고 먼 곳만 바라본다 라는 뜻인데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꽃같이 고운 마음 키워갑니다를 들려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침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답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언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말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말은 그 이상의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 속에 따뜻한 마음과 존중, 배려를 담아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냥은 옛날에 무게의 단위나 돈의 기본 단위로 쓰였는데요. 노쇠로 만든 돈을 엽전이라고 했습니다. 엽전 10푼이 한 돈이 되고 한 돈 10개가 모이면 한 냥이 되며 이 한 냥이 1000개나 모인 것이 바로 천냥인데요. 그만큼 천냥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말을 잘하면 천냥이나 되는 큰 빚도 갚을 수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따뜻하고 현명한 말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진심을 담은 좋은 말 한마디는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큰 힘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진솔한 사과의 말 한마디, 힘들어 지친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서로 쌓였던 오해가 말끔히 풀리고 굳었던 마음도 부드럽게 녹아내려 소중한 인연과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우리는 항상 진심을 담은 배려 있는 말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다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여기에서 곱다는 상냥하고 예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속담은 다른 사람에게 내설 있게 대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 배려 있는 고운 말을 건네면 다른 사람도 역시 우리에게 상냥하고 고운 말로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하면 상대방도 차갑고 불쾌한 말로 돌아오기 쉽지만 내가 먼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 자연스럽게 서로 기분 좋은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부탁할 때 잠시 나 좀 도와줄래? 라고 공손하고 상냥하게 말하면 친구도 흔쾌히 들어주고 기분 좋게 응해주죠. 말은 거울과 같아서 항상 먼저 고운 말을 쓰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다음 말 한마디에 북두칠성이 굽어본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북두칠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고 방향을 알려주는 귀하고 고귀한 별입니다. 이 속담은 진실되고 바른 말 한마디가 북두칠성마저 돌아볼 만큼 귀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진심을 담은 좋은 말은 그 자체로 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소중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멋져요.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기분도 좋게 해주고 마음도 따뜻해지게 하며 힘이 나게 하는 마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잘 헤아려서 상냥한 말, 배려의 말, 친절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분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따뜻한 말들을 아끼지 않고 늘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인사성이 박대유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속담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허화산쥐 软人心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좋은 말 세 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뜻으로서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말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굳어진 오해도 풀어주며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위 值千金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는 한마디의 좋은 말이 천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라는 뜻인데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아무리 귀한 재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큰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도 그렇고 이처럼 말 한마디는 큰 빚도 갚을 수 있을 만큼 값지고 천금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네, 진심을 담은 좋은 말 한마디는 큰 힘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며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소중한 관계를 튼튼하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말이 가진 소중한 힘과 가치를 담은 속담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배려와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홀홀 즐겁다 홀홀 6.1절 권명절 우리네 명절 화산 나비도 우리랑 춤춘다 쿵짜라 쿵짝 함께 춤추자 좋으시고 좋고 좋다 북장고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돈님들 다 같이 춤추자 북장고 울려라 꽃보라 날려라 온 세상 돈님들 다 같이 춤추자.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관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레스토랑 앞에 마침 빈 택시가 도착했다. 도도는 문을 열고 기사에게 연경로로 가달라고 말한 뒤 문을 세게 닫고 눈을 꽉 감았다. 택시가 약 10분 정도 달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마자 반정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반정은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냐고 화를 내며 도도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정은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냐며 내일 만나자고 제안했고 장소는 도도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도는 내일은 정말 시간이 없다며 모레로 약속을 미루자고 했다. 반정은 모레도 괜찮다며 저녁 시간에 자신의 집으로 와도 좋다고 말했다. 도도는 반정이 술을 마셔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반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도가 시간이 나면 전화하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반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거절당한

이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도도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도도는 이미 충분히 분명하게 말한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판정은 도도가 정말 밉다고 하며 울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도는 택시 좌석에 뒤로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을 꼭 껴안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소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도의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짧았던 만남을 끝내고 도도를 골목길까지 데려다준 소금은 요즘 술을 조금씩 줄이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고 걱정어린 말을 했다. 도도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도가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박매가 문 앞에 앉아 눈빛을 똑바로 고정한 채 도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매는 돌아왔냐고 짧고 무거운 말을 건넸다. 도도는 박매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박매가 눈물을 쏟으며 울기 시작했다. 도도는 놀라며 울지 말라고 했지만 말릴수록 박매는 더욱 심하게 울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크게 울리면서 두 사람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 도도가 전화를 받아보니 예상했던 대로 반정의 목소리였다. 반정은 부드럽고 흐릿한 톤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사과했다. 방금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아 함부로 굴었으니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말했다. 반정이 부른 노래는 바로 너의 평만을 기원해라는 유명한 곡이었다. 반정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노래를 듣는 순간 도도의 마음은 갑자기 차분해졌다. 반정에게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이 남아있었다. 잠시 동안 도도는 온몸이 짜릿해지면서 기쁨, 슬픔, 아픔,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도도의 모습을 지켜보던 박매는 갑자기 전화기를 낚아채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박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옷장을 열고 몇 벌의 옷을 가방에 급하게 챙겨 넣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고 가방을 복도에 세게 내던졌다. 박매는 도도에게 이제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했다. 화가 난 도도는 일어나 방 안을 몇 바퀴 돌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다. 도도는 가방을 끌고 골목길을 나와 길가에 서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도도 앞에 천천히 멈추었다. 택시 문이 열리자 도도는 가방을 안에 넣고 탔다. 그리고 기사에게 영경로로 가달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복잡한 인연과 갈등.

인연이란 것이 정말 묘하게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데 바로 그날 한밤중 도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소금이 있는 영경로로 향하게 되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도도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난로가 뜨겁게 켜져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전기 냄비가 놓여 있었다. 양고기 한 그릇과 돼지 등뼈살 한 그릇, 만두까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당면과 부죽이 각 한 그릇씩 놓여 있었다. 잔 두 개와 젓가락 두 쌍, 양념을 담을 작은 접시 두 개까지 두 사람 분량이 정성껏 마련되어 있었다. 소금이 도도를 맞이했다. 도도는 몽한 표정으로 소금에게 무엇을 하는지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물어봤다. 소금은 미소만 지울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도도는 시골에서 언니가 찾아오는 것인지 다시 물었고 소금은 그 언니는 다음 달에 온다고 답했다. 도도는 친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추측하며 친구의 행방과 성별까지 연이어 물었고 소금은 기다리는 사람이 남자라고 짧게 답했다. 도도가 침묵하는 사이 소금은 도도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도도라고 알려주었다. 도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앉았고 소금 때문에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자신이 올 줄을 알았는지 물었다. 소금은 도도가 올 것을 직감했을 뿐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소금은 도도가 밤에 떠날 때의 모습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고 얼굴색까지 좋지 않아 무척 걱정되었다고 얘기했다. 도도가 집에 돌아가면 박매와 반드시 싸울 것이라고 예감했고 그래서 미리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옷까지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도도가 돌아온다면 아이스크림을 사줄 생각까지 했으며 지금은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위로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운 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박매에게 사과하러 가기를 권했다. 소금은 만약 박매가 정말 깊이 화가 났다면 중매인은 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도도는 자신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소금이 편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박매한테로 떠미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눈앞에는 간단한 음식과 희미한 촛불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소금은 술잔을 들며 곤란한 일을 겪은 도도에게 한 잔 마시고 기운을 차리자고 했고 음식도 함께 먹기를 권했다. 소금은 도도에게 령자가 예전부터 도도는 절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도도는 듣고 비웃으며 상해라는 큰 도시에서 자신은 그저 작은 벌레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소금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나비나 독수리가 크다 해도

비행기보다는 작고 아주 작은 목이라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답했다. 소금은 영자가 자신에게 계속 경고했다고 말했다. 도도에게는 마음을 주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으며 얼마나 많은 여자가 도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일러주었다고 전했다. 도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반응했다. 소금은 자신이 다른 남자들과 교제할 때는 영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또 도도에 대해서는 편들지도 붙잡아주지도 않고 그저 옆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에게 만약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만나자마자 아내를 원망하고 헐뜯는다면 꼭 조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정성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일인데 아내를 전혀 값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냉혹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소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중요한 조언을 기억하겠다고 답했고 미소를 지며 도도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소금은 방금 령자가 전화를 해 도도가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고 박매가 하소연하며 사람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이야기했다. 예전에 영자가 도도와 박매의 중매인이었으니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박매는 도도가 외지 여자와 비밀스러운 사이를 맺고 있으며 아이까지 가질 것이라고 의심했다. 영자는 급해져 소금에게 몰래 전화했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라고 당부했다. 도도를 하룻밤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기차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바닥에서 자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으며 곧 다시 령자의 전화가 와서 불을 켜도 좋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도도와 관련 있는 외지 여자의 이름이 반정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도도는 비로소 모든 상황에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깊은 침묵을 지켰다. 소금은 반정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솔직하게 듣고 싶다고 물었다. 도도는 길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전화벨이 울렸고 령자가 호생에게 최근 도도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도도와 그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령자는 소금이 도도와 함께 자취를 감추고 달아나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호생은 깜짝 놀라 그 말이 사실인지 되물었다. 령자는 수요일 밤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제 함께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호생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식당 안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반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 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반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룡,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 많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연변인민 출판사에서 편집 사업을 하면서 소설도 쓰고 시조도 잘 다루는 리태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리태학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태학 시인은 예, 1947년 화룡시 룡지촌에서 출생했습니다. 연변대학 통신학부 조문과를 졸업하고 선후로 교원, 기자, 연변인민 출판사 편집 등

0: 문학상을 수상하고 아동소설집 북극 갈매기는 연변이민 출판사의 리행식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조 장백선이 연변시조사 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연변인민출판사 소설편집 겸 부편심 그리고 연변시조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는 연변대학 중문학부 단기 훈련반에서도 반년간 공부하고 교원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 대학 선생님이 배워준 반급에는 신현철 시인, 장하도, 김혜령 시인 등이 학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아동소설이나 동물소설, 과학환상소설 등 소설작품을 많이 쓰는데 60세부터는 시조창작에 매진해서 많은 시조작품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자 워낙 시조를 30년 전부터 쓰기는 썼고 연구해왔던 차라고 본인은 말합니다. 시조를 처음 접한 것은 1960년대에 기양에서 산판에서 목재를 할 때 하루는 친구가 시조창을 부르는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게 아마도 그가 시조를 접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말합니다. 그 후 교원사업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시조를 가르쳤고 또 30여 년 전에 이미 연변일보에 발표한 적선당 허울을 벗기노라라는 시조 한 수를 쓰고는 그 후에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보고 연구하고 또 책에다 많이 적어놓기도 했답니다. 발표하지 않았을 뿐 퇴직한 후에 현재는 아들이 사업하고 있는 중경시에서 살면서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그럼 리티학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조는 제목이 잔설 서곡입니다.
2: 잔설 서곡 리태학. 차디찬 시간들이 노골라진 음지에 혀를 빼문 맞바람이 상요 타고 내리면 새하얀 련민 하나가 눈물 짓는 윤삼월 맵잔 서슬 잠재운 시허연 봉분 위에 솔바람 타고 온 메스의 고운 깃털이 귀고래사를 쓰느라 여념이 없고 겨울이 머물다 간 마지막 자리 잔설은 춘풍 앞에 투명한 피에 흘리며 봄풀이 일어선 소리를 신경 살려 듣는다.

0: 이 시조는 이 리시인의 그 시조집 제목인데 이 시를 두고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5년 2월의 어느 날 편집실 창문에서 밖을 내다 보는데 앞 건물 뒤쪽 흐미진 곳에 허연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곧 사라질 잔서리 신세가 애처롭기만 하였다. 그러나 잔서리 녹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할 것은 분명하였다. 그래서 나는 잔서리 더운 피 흘릴 때 봄풀이 일어서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식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이 이 시 그 처음 시작이죠. 그 후 이 식구를 염두에 두고 앞에다 두어른을 보태고 즉 일련의 그 시간의 흐름과 이연의 메시지 노래 등을 보태서 넣고 다음 또 소개해서 오늘이 지금 잔설 소곡이 된 거랍니다. 잔설 뒤에 소곡이란 단어를 달고 소리를 듣는다는 소리를 신경 살려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친구들이 저 밑에 갈고 다듬은 결과랍니다. 그 무심하게 흘러버린 잔설을 가지고 발견 사색 가공하는 시인의 창작 태도가 참 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풀벌레 소리입니다.
2: 풀벌레 소리 리태학. 한여름 켜내던 풀벌레 톱질 소리. 다친 데 하나 없는 푸름만 남겨놓고 여울목 흰 톱밥으로 소리 없이 쓰러졌다.
0: 예, 이 시는 전형적인 시조로서

0: 그 울어대는 불벌레의 그 울음소리를 여름을 켜내는 덥질 소리로 비유하고, 다친 데 하나 없는 푸른 불벌레 소리를 또 열목으로 흘러내는 흰 톱밥으로 화해서 시가 부들지고 립체감이 나고 행상이 철저히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불벌레 소리를 이 열목의 그 흰 톱밥으로 소리 없이 쓰러진 것을 본 이것은 아마도 이태학 시인 한 사람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이 흐느러진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 시 제목은 늪과 점경입니다.
2: 늪과 점경, 리태학. 됐다 됐다 호들갑 떠는 잠자리 꽁지. 늪우에 호동그란 파문 일고 가면 저만큼 살던 산과 숲 하나 되어 일렁인다. 팔랑팔랑 꽃나비 여유로운 날개짓에 멋대로 떠다니는 흰구름 기웃거려도 명상에 잠긴 수면은 고요하기만 하다.
0: 예, 이 시종이 마치도 한편의 그 수채 하나 한편의 그 동영상처럼이 움직임이 있어서 좋습니다. 우선 잠자리를 쓰는데 잠자리 꽁지를 쓰고 있습니다. 잠자리 꽁지가 호수에 뗐다 뗐다 하면서 다치우자 호수는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파문 때문에 또 산과 숲이 하나에 대해서 일렁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과 숲 중심 호수물에 비낀 게인데 그것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참 예, 그럴듯합니다.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나비를 썼는데 나비 날개짓을 썼습니다. 꽃나비는 날개짓만 할 뿐 호수를 다치지 않으니까 아무리 흰 구름이 호수를 기웃거려도 수면은 명상에 잠긴 듯 고요하기만 하다고 썼습니다. 동적인 것이 정적인 것에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들녘창가입니다.
1: 들녘창가. 아들 리동인의 유화 광야의 부적 리태학. 봄간에 지친 들녘이 흰적삼 여민 채 낯다란 언덕 베고 말없이 누웠는데 까마귀 가옥 소리가 뜻깊게 들려온다. 황토색 열비치는 도롱길 논코마다에 활락에 조절거리던 흐름이 굳어지고 동설은 막힌 그 흐름 푸느라 맥이 지냈나. 드문이 보이는 정자색 등황색 반점은 저 한 몸 사르르 열반에 고이던 들녘이 남기고 가신 살이 고슬인가. 오다가 돌아섰고 돌아섰다 또 오는 눈송이는 무엇을 그리 좋아하는가. 수억의 부도탑 내려 들녘을 감싸 죽어라.

0: 예, 이 대학교 시인이 아드님은 지금 해외에서 미술 전역 박사까지 졸업하고 견제를 몇 차례 열고 후에는 또 서남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전에 이 리태학 시인의 아버님을 그 뭐 어릴 때부터 보아왔고 또 후에 또 예, 중국에 와서 사업할 때 또 역시 또 그 화가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또 그분을 또 앞뒤로 몇 번 취재했던 그런 정황도 있다면서요?
0: 예. 어려서는 이 소년보사 그 소학교 때부터 소년보사 그 렘승호 화백한테 찾아다니며 미술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한번 저희들 신문에 그에 대한 관한 보도를 쓴 일이 있음. 후에 훌쩍 커서 연변대학 미술전을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 연구생 박사생까지 마친 다음에 서남대에 가서 지금 미술교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소년보사에서는 이전의 보도의 그 연속 보도로 또 한 차례 이미 성과를 거두고는 화가 리동인을 취재하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중경에 가서 직접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거의 그 유화작품 광야를 보고 저도 아리랑이란 조시를 써서 장백산지에 발표했는데 우상열 교수가 몇 천자 되는 평론을 달아서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시는 쓸쓸한 광야를 통해 민족이 어렵던 역사를 눈빛 속에 되새기고 허허벌판에 들여놓은 영혼이 피 튀는 몸부림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지친 들녘, 황토색 농코, 굳어진 흐름, 청자색 등황색 반점, 오다가 돌아서는 돌아서고 또 오는, 예, 그 다음에 들리크의 감싸주는 눈송이, 예, 등등 시어들은 그림 속에도 있지만 다시 19에 나타나 그 시절 역사의 숨길을 더욱 돋보여줍니다. 허나 시연의 탄직과 신음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시 열반을 꿈꾸는 그 어떤 신념 같은 것도 끈끈이 밑에 깔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옹기입니다.
2: 옹기, 리태학. 흙냄새, 진땀냄새, 내 배인 그대로다. 속비우고 맞아들인 이슬과 햇빛이 된장 속 덩어리들을 새맛으로 줄세운다. 안팎은 있으나 속구멍은 튀어 있다. 정풍을 모셔들어 바람난

0: 장아찌는 한물간 맛이라지만 찾는 사람 꽤나 있다.
1: 예, 이 시조는이 조선족의 일상생활 용기인 옹기를 쓰고 있는데 옹기에 담아두는 음식의 그 진맛을 노래하고 이슬과 햇빛을 받아들여 옹기에 담은 장밋 반찬을 예, 샘맛으로 우려내는 옹기만의 유별난 작용을 은근슬쩍 지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록 나이 지긋하지만 그래도 진짜 인간 맛을 내는 여성들을 이들로 치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에서의 한물간 맛이라지만 찾는 사람 꽤나 있다. 예, 등, 예. 어쩐지 예, 장밋 반찬이라든가 된장찌개라든가 청국장 뭐 이런 것을 예, 찾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죠. 그래서 지금 시에다도 찾는 사람이 꽤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예.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보물 파는 할머니입니다.
0: 보물 파는 할머니 리태학. 불편한 도구를 끌고 어느 산판을 헤매시며 막물고 온 진달래나무 꺾어 오셨소. 은은한 향이 감도는 시골 장터 좌판 앞 자름자름 묶어온 촌삼을 범꽃은 잘랑이는 돈 속에 저무는 세상이지만 모르는 채 거스름돈도 안 받는 이 있어 화나다.

예, 우리들도 예, 그 시장 귀퉁이 같은 데서 늘 보는 풍경인데 봄을 파는 할머니라 예, 제목부터 뭔가 인기를 끕니다. 새파란 봄을 파는 사람은 늙은 할머니이고 산판을 헤매시며 이쁘디 이쁘고 망울고 온 진달래를 꺾고 온 사람은 불편한 록을 끌고 다니는 안로인입니다. 참 예, 기억에 안 맞게 모순되는 화면이지만 그런 모순되는 화면이 부딪힘 속에 튕기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 은은한 향기 감도는 시골 장터에서 또 꽃을 사가는 손님들도 아주 개명합니다. 모른 채에 거스름 돈 안 받고 쓱 갑니다. 그러니까 거스름 돈까지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시골 장터가 환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잘랑이는 돈 속에 저무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인정미 넘치는 고객들은 안로인의 수고로움과 생활의 어려움을 넘보고 넌지시 거스름 돈을 안 받고 가버립니다. 참 예, 그 작은 시 한 수에 많은 희노애락의 정감을 다져 넣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아내입니다.
1: 아내, 리태학. 다릉다릉 고고는 낙이 나무 밑에 뉘어놓고 모난 자갈들 펴서 채바 위에 굴리니 가난도 귀가 다스러 동글동글해졌다. 남편의 쌈짓돈을 점채로 밀어넣고 50이면 지부에 집 짓고 산다는 말에 콧구멍 반짝도 안 된 새집에 끓던 환희. 세월의 항아리에 누룩으로 달게 누워 속으로만 괴다괴다 사글대로 사가서 정향만 고이 풍기는 육신보살로 거듭나고
2: 예, 이 시, 그 시조의 천년에서는 갓 세간살이 즉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한편으로 밭을 붙이는 그 힘겨움을 읊조렸습니다. 여기서 모난 자갈돌 퍼서 채발 위에 굴리니 가난도 귀가 다스려 동글동글해졌다. 아주 그 형상이 잘 살았습니다. 가난을 이 자갈돌로 보고 그것을 채에 치니까 또 가난도 귀가 다스려 동글해졌다는 표현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에서 쌈짓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쌈짓돈은 남몰래 남편이 가만히 모아도 그런 작은 돈이 예, 하늘로 스황채인데 혹시 뜻밖의 친구들이랑 만나면 예, 치맥 한 잔 할 그런 그 남편이 감춰둔 돈이죠. 그런 귀한 돈을 어이없게도 예, 점쟁이 한테 다 밀어놓고 점을 쳐본 게 50살 되면 집 위에 집 짓고 산다 하는 그 그렇게 예, 점쟁이가 말했죠. 그래서 코코모모한 새집이 아주 끌토록 환희를 안았던 그런 아내라. 하지만 생활란은 계속돼서 마치도 장을 담글 때 넣는 누룩처럼 세월이 항아리에 달게 누워 속으로만 괴다괴다 사글대로 사가서 청향만 고이 풍기는 에, 그런 욕심보살로 거듭나고 맙니다. 지금 아내를 보살로 지금. 물론 이런 고상 속에서 이런 또 괴이고 괴이는 속에서 삭고 사는 곳에, 속에서 아들, 딸을 어엿한 대학생과 에, 유명 화가로 성장시킵니다. 지금은 아들 집이 있는 중경시 서남대학원에서 행복한 그 만년을 보내고 있지만 고생도 적지 않게 한 줄로 압니다. 시가의 생활 맛이 짙게 풍기고 점점 사가가는 그 아내에 대한 마음 미창의 늦은 사랑도 향기를 풍겨서 아주 좋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두메농가입니다.
1: 두메농가 리태학. 벌은 이끼 돋는 노와 지붕 사이사이 움토자란 씨앗들의 해묵은 이야기에 밭꽃이 귀를 감구다 굳잠이 들었다. 세월을 새김질하던 황소잎 다물일 때 송년기 모깃불에 여름밤이 서리글까 반딧불 켜들고 내리는 개똥벌리 고맙다. 아랫목 차지한 느린 시간들은 맵산 산천어국 동동주의 주에 갈 길이 바쁜 달 보고 혀 꼽은 소리만 난다.
2: 예, 두메 농가를 지금 그 쓰고 있는데 주로 농가의 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며 있어서 고향 농가의 특점들이 잘 집약된 억구들을 골라서 다듬어서 쓴 것이 돋보입니다. 하면 펄은 이끼, 너와 지붕, 해묵은 이야기, 밭꽃, 황소잎, 수경기, 모깃불, 그리고 반딧불, 개똥불리, 그 다음에 아래목, 맵사한 산천어국, 동동주, 달 등등의 고향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또한 진한 향수 냄새가 풍기는 절절한 단어들을 모집해서 고향정을 잘 표현해내고 있어서 더욱 구수하고 향토적이고 그리움에 휩싸게 만드는 좋은 시조입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장식 요령입니다.
1: 장식 요령 리태학. 모두가 직선일 때 힘차게 뻗은 선이 마음속 어딘가를 찌르는 듯한 거북함에 휘어내린 곡선을 그린 적이 더러 있다. 모두 다 매끈할 때 드넓은 평면이 마음속 어딘가에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어 어덜덜 거칠은 구석 있기를 바란다. 직선이 닿을 때는 곡선을 주어 살리고 매끈함에 질릴 때는 거친 면을 남겨라. 신비한 음양리치는 알고 보면 간단하다지.
2: 예, 이 시조는 예, 그 작가로서 문화에 독특하게 보고 천편일률을 파괴하고 예, 한간이 많은 법칙을 파괴하는 그런 자세가 예, 필요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 예, 정해놓은 리치대로 할 때 모난 창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문화 창작 자체가 예, 독특한 예, 그리고 강한 개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예, 이 시에서 장식을 할 때 요령을 빌어서 지금 개성적 탐구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직선일 때 휘어져 내린 곡선을 그리라고 지금 예, 말합니다. 또 모두 다 매끈할 때 오돌톨 거칠은 구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이런 철학적 관점을 총화해서 직선이 다할 때는
1: 리태학. 전의 바람과 구름들이 서로 만나 보동키고 속살

0: 섞고 빗어내리는 조화는 섬섬한 기운이 서려 보는 눈이 황송타. 갈라지고 부딪힘을 거듭하던 지맥이 기암으로 높이 솟아 하늘과 정 나눌 때 앵돌아 눈 북두성 오로라가 오르슬고 명산 정기 받으려고 구름같이 모인 인파에 부대끼다 하얗게 머리 센 성산은 절경을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내비친다.
1: 예, 이 시조에서는 예, 장백산의 기상을 마음껏 읊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19, 천혜의 바람과 구름들이 서로 만나 부둥키고 속살섞급 빚어내는 조화는 섬섬한 기운이 서려 보는 눈이 황송타 라고 개탄하면서 썼는데 시각적으로 장백산을 표현했고 그 다음 연에서 어르슬고는 또 촉각으로 예, 촉감적으로 표현했고 3연에서는 다시 또 절경을 보일 듯 말 듯 가려서 내비친다고 씀으로써 시각적인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웅유한 그 장백산의 절경을 그 형성 원인으로부터 인간 마음이 닿기까지 자상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웅유한 장백산 절경을 인간상의 복잡 다단한 심리적 작용으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장백산에다 인간 심리를 곁들인 점이 돋보이는 좋은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은 이태학 시인의 천리적 의미가 깊이 내포된 좋은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임주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수는 환경 제고, 산업 인솔, 흥변 부민을 줄손으로 변경이 아름답고 향촌이 흥성하며 주민들이 부유해지는 지능 화폭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3: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각급 인대 대표들이 일선에 침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2: 습금평 총서기는 신시대 흥변 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경 지역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변경 관광 등 산업을 발전시켜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길림성 동부의 천리 변경선에서 우리주는 환경 제고, 산업 인솔, 흥변 부민을 줄손으로 변경이 아름답고 향촌이 흥성하며 주민들이 부유해지는 지능 화폭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수구촌의 논은 변모로 파랗게 단장돼 발랄한 생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수구촌에서는 생태 우세를 입각하고 유기 입살 산업에 초점을 맞춰 토지 통합, 표준화 육모로부터 전과정 친환경 재배에 이르기까지 완산된 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현대화 입살 가공 공장을 가동하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판매 경로를 확장해 수구촌의 량질 입살을 외부 시장에 널리 알려 초민들의 돈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촌 집체 경제도 꾸준히 장성하게 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수구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최경남입니다. 우리는 변경 향촌 자원 우세일 입각해 유기 입사를 주도 특색 산업으로 간주하면서 당지부 인솔, 합작사 운영, 농민 참여 모식으로 통일적인 토지 정비, 육모,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입살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현지 유기입살 브랜드를 널리 알려 초민들의 안정적인 증수뿐만 아니라 촌 집체 경제 발전 상대도 이끌었습니다. 수구촌의 변화는 우리 주 98개 변경촌 지능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 남평진 흥화촌에서는

0: 단계 양측을 기간 산업으로 삼고 경영 방식을 최적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 산업을 안정적으로 장성시키는 한편 촌민들의 취업 증수도 이끌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대상판공실 3일군 한전직입니다. 흥화촌의 산란계 양식산업은 2022년에 시작됐고 240만 원을 투자해 800평방미터 양계장 1개와 부대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해마다 촌 집체 경제에 9만 6천 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0만 원을 추가 투자해 720평방미터의 조림 달걀 가공기지를 건설하고 껍질 제거, 조림, 건조, 세척, 포장 등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조림 달걀 약 700만 알을 생산해 매년 촌 집체 경제에 수입 20만 원을 보태주게 됩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개통은 변경촌의 관광 발전 새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에서는 마을의 유휴 가옥, 토지 등 자원을 이용해 민속 관광, 변경 관광 등 산업을 발전시켜 대중 증수 치부 경로를 1층 확장했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 당지부 선전위원 김호입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는 변경지역 우세와 민족 특색을 입각해 향촌 면모 재고 사업을 힘써 전개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특색 산업 발전을 함께 다잡고 한마음으로 흥변 도민을 추진해 변경 안녕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 수입도 증가시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경 향촌에서 활짝 피어나게 했습니다. 단연례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 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결을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 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이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 농촌국 새농촌 건설 사업 판공실 주임 류수입니다. 연변주에서는 331국도 연선 등 국도, 성도, 현도, 향도 연선, 도시 농촌 결합부 마을을 중점으로 마을 청결 봄철 대회전, 가을철 난관 공략 등 계열 행동을 통괄적으로 펼치고 시설 건설을 완성하며 농촌 주거 환경에 두드러진 단점을 다그쳐 보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천리 변강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더 실속 있는 부민 조치로 변강 토대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변경 향촌 지능 발전의 새 장을 엮어가게 됩니다.
1: 6월 2일 우리수는 조항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4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혼촌시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를 차지합니다.
0: 6월 3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2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2건입니다. 그중 도나시 1건, 중점사건 1건, 룡정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2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근년래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들이 일선에 심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초동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의 한 노후 도로와 공터는 한때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회구역, 주민, 관련 부문이 협상회의를 소집하도록 조직했으며 현장에서 방

안을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진도를 독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 단지의 웅덩이가 패인 길은 세멘트 길로 포장됐고 공터는 소형 광장으로 됐으며 건강 체육 기재, 휴식 의자, 가로등, 감시 카메라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 사회구역 주민 하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구역에 반영하자 인대 대표는 이 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가로등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밤에 환하고 환경도 좋아져 우리가 나와서 단련하고 산책할 때 안심됩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당 총지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입니다. 대중 반영이 강렬한 관건적인 작은 일과 민생 대사에 대해 각급 인대 대표들은 현지를 답사하고 돈과 힘을 내 부동산 관리가 없는 주거단지 로면의 웅덩이, 주민들의 출행난, 주차난 등 21개 문제를 잇따라 해결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실제적인 일련의 실사로 민족 단결의 동심원을 그리고 실속 있는 일련의 조치들로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의 련심교를 놨습니다. 대중 기대가 바로 인대 대표의 행동 방향입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들은 자금을 모아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망홀, 뚜껑 수리, 수목전지, 오한 조사 등 행동을 펼쳐 로후 주거단지가 새로운 모습을 띠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주학봉입니다. 관할구역 75동 로후 층집 조명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지러우며 안전 우환이 두드러진 등 문제에 비춰 우리는 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하고 망홀 뚜껑을 수리했으며 전지하고 가혹 우한을 조사했으며 모순 분쟁을 해소시켜 민생 실사를 대중 마음에 들게 처리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민족 단결의 작은 창구입니다. 오늘날 천령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세 활동은 도문시 20개 사회구역 50개 행정촌으로 확장됐습니다. 163명 각급 인대 대표들은 로계로 조제 선전을 350여 차례 펼치고 각종 민생실사 근 300건을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최동표입니다.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대표 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시켜 정책 선전 강연과 대승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사업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인대 대표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선전자, 실천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문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키렵니다. 현재 갈수록 많은 인대 대표들이 도문시 거리 골목, 전가 사회구역을 분주히 누비며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무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면서 흥변보민, 변경안정, 변방공고의 로승에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조화 안정의 새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 학생들의 시험 전 초전 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시험 준비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응시 심리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 전 심리 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암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긴장하고 조급해하거나 신심 부족, 정서적 불안 등 심리 문제가 쉽게 나타납니다. 연변제2중학 심리과 교원 리령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많은 지식점들을 아직 다 복습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식욕 부진이 나타나 밥맛이 없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비교적 심하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곤혹을 정밀하게 해소하기 위해 연변 제2중학교에서는 다차원적인 심리보호체계를 내오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0: 시험장에 나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전 심리 지도 수업을 개설하고 심리 교원이 압력 조절, 정서 통제, 긍정적 심리 조성 등 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험 압력을 정확하게 대하고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대학 입시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리령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중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 주제 학부모 회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이 특수한 시기에 아이들을 더 많이 동반해주고 격려를 많이 하며 잔소리를 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심리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을 이끌고 교실을 벗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학우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그들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 수요에 대비해 학교 심리 자문실을 전면 개방하고 시험 전 심리 봉사 녹색 통로를 개통해 1:1 심리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교원들은 마음을 터놓는 소통으로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정리하고 목적성 있는 정서 지도, 압력 해소와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전에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리령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음식도 담백하게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압력이 크다고 느낄 때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올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고 주제는 청춘무연 미래 무한입니다. 대중이 연초 위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장악하도록 돕고자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에서는 일전 연변 조의 병원과 손잡고 세계 금연의 날 주제 선전 및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호흡내과, 심혈관내과, 신경내과 등 부문 전문가들이 함께 진료를 하면서 연초 위해성, 금연 방법, 심폐 보호, 뇌혈관 건강, 노인 만성병 관리 등 문제에 대답해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혈압,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등 무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장기 흡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금연 방법을 지도하고 불량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줬으며 전문적인 건강관리 건의를 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호흡내과 보조인 의사 란영입니다.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에 손상 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병, 신경계통 병변, 노인 만성 질병을 유발하고 전 연령 단계 사람들의 심신 건강에 지속적인 위해를 끼칩니다. 이번 활동은 흡연 위해성에 대한 대중 인식을 1층 높이고 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함께 주목하도록 호소했으며 주민들이 과학적인 금연 지식을 유의하고 주동적으로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 하며 청소년들이 연초 위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길 관광상품대회가 6월 2일 정식으로 전민투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등록한 170여 종, 800여 개의 실물 상품 및 근 50개의 설계도 중에서 124종의 실물 상품과 7개의 설계 작품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투표 고리에 입선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연변문화관광 및 각현시 문화관광 위챗 공식 계정에서 QR코드를 스캔해 투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연길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부근 등 곳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전개합니다.
0: 2026년 길림성 총소년 배구 선수권 대회가 1일 장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용정시 체육학교 여자 배구팀은 을조, 병조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용정시 체육학교 여자 배구팀은 을조 3위, 병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주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연합으로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일전 왕청현에서 사용에 투입되는데 이는 우리 조 첫 번째 모범 퇴역군인 이름으로 명명된 사업실입니다. 사업실이 설립된 후 홍색문화 전파, 퇴역군인 관심 봉사 등 사업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 퇴역군인 봉사 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수행해 연변의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촌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여러분의 관심사와 어려운 문제, 정책과 법률,
1: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급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봉사성과 여론 감독 기능을 갖춘 민생열선,
0: 여러분의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1: 공무원은 일전 상주지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이견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이견은 상주지에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적 미취득 상주 인구와 허적 인구가 기본 공공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도시화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수요 잠재력을 방출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의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이주 자녀의 교육 보장을 강화하고 의미교육 단계 이주 자녀의 공립학위 취득 비율을 공고히 하며 이주 자녀를 상주지의 학령전 교육, 고중 단계 교육 공공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동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도시가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는 허적 미취득 상주인구 가정을 공공임대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추동하고 유연성 취업인원이 주택공적금 제도에 참가하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0: 규정에 따라 취업 지원 정책을 시달하며 허적 미취득 자수적 창업인원의 창업 지원을 잘해야 합니다. 또한 허적 미취득 상주 인구를 상주시 아동 관심, 양로 보조, 사회 구조, 장애인 지원 등 기본 공공 서비스 범위에 점차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올해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시험 참가 정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 주의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학부모들과 또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열선에서는 올해 대학 입시 정황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3: 요즘 어떤 어려움으로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정책 범별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열선이 항상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주 초생 시험 봉사 중심 김영호 주임과 주 공항국 지안지대 신호 경찰관과 함께 우리 주 대학 입시 정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7일부터 이 대학 입시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올해 대학 입시에 관한 핵심 정보들을 빈틈없이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시험 일정부터 제도 변화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대학 입시의 구체적인 시험 내용과 시간표에 대해서 김주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네, 올해 대학 입시 시험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치르게 됩니다.
0: 네.
4: 구체적으로 7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어문시험을 치게 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수학시험을 치게 됩니다. 8일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는 물리와 역사시험을 치게 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외국어시험을 치게 됩니다. 9일 오전 8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는 화학,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는 지리를 치게 되고 오후 2시 반부터 3시 45분까지는 사상정치,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는 생물학 시험을 치게 됩니다.
0: 네, 일정 잘 들으셨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총 몇 명의 학생들이 대학 시험에 도전하게 되는지,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4: 네, 올해 우리 주에는 총 7,759명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에 참가하게 되는데
0: 네.
4: 작년보다 약 700명이 감소했습니다.
0: 네.
4: 올해 수험생 중 역사료 수험생은 2,322명이고 물리료 수험생은 5,437명입니다.
0: 네, 그럼 수험생 수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시험장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수험생들의 편리를 위해 지역별로 시험장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4: 네, 올해 우리 주에는 10개 시험 지점에 총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0: 네.
4: 각 현시별로 보면 연길시에는 연변 1중,

0: 연변 2중, 연길시 제1고중 등 3개 시험 지점에 총 122개 시험장을 설치했고
1: 네.
0: 훈천시에는 훈천시 제1고급중학교 1개 시험 지점에 32개 시험장, 도문시에는 도문시 제2고급중학교 1개 시험 지점에 10개 시험장, 도나시에는 도나시 실험중학교 1개 시험 지점에 67개 시험장,
1: 네.
0: 용정시에는 용정고중 1개 시험 지점에 13개 시험장, 화룡시에는 화룡시 신동초학교 1개 시험 지점에 16개 시험장, 왕청현에는 왕청현 제4중학교 1개 시험 지점에 23개 시험장, 안도현에는 안도 제3초학교 1개 시험 지점에 21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 개혁에 대해 또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3 더하기 1 더하기 2 모식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또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지를 주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 네, 2024년부터 우리 길림성을 비롯한 7개 성자치구에서 대학 시험 개혁을 가동하여 올해로 우리 세 번째 해가 됩니다.
1: 네.
0: 개혁의 내용은 총체적으로 문과, 리과 개념을 타파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과학적인 인재 양성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2 모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3은 어문, 수학, 외국어 시험을 가르치고 교육부에서 통일로 출제합니다.
1: 네.
0: 기타 6개 학과, 즉 사상정치,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학 등 학과는 지방에서 자체로 출제하는데 6개 학과 중에서 수험생은 본인의 흥취나 지향하는 전업이나 지원하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3개 학과를 선택하여 시험칩니다.
1: 네.
0: 그중에서 물리와 역사는 우선 선택 학과로서 반드시 두 개 학과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네.
0: 다음에 나머지 네 개 학과 중에서 또 두 개 학과를 선택하여 시험칩니다. 여섯 개 학과에서 세 개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배열 조합으로 총 12가지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1: 네.
0: 그중 우리 주에서 선택 인수가 가장 많은 조합은 물리, 화학, 생물학, 즉 전통적인 리과 조합인데
1: 네.
0: 수험생 수가 4,661명이고 총 수험생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통 문과인 역사, 정치, 지리 조합이 2,303명으로 30%, 그 다음으로 많은 조합이 물리, 화학, 지리 조합인데 418명, 물리, 화학, 정치 조합이 352명 순입니다.
1: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실시되면서 시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대학 입시 시험의 총점은 750점이고
1: 네.
0: 어문, 수학, 외국어 시험 성적은 한 과목에 150점 점씩 총 450점입니다. 선택 과목 성적은 각 과목당 100점입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정치, 지리, 화학, 생물학 4개 학과는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1: 네.
0: 즉 시험지의 원시 성적을 그대로 총 성적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총 성적에 합산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1: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3 더하기 1 더하기 2 모식에서는 2에 해당하는 화학, 생물, 정치, 지리 과목은 원 점수가 그대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혹은 전 성내 등급에 따라 새로 매겨진 점수가 반영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급에 따른 점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0: 네. 정치, 지리, 화학, 생물학 이 네 개 학과는 전 성에서 해당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을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상위 15%에 드는 학생을 A등급, 15부터 50%까지 B등급, 50에서 85%까지 C등급, 85%에서 98%까지 D등급, 하위 2%는 E등급, 이렇게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생물학 성적에서 70%를, 70점 100점을 맞았는데 네. 이 성적이 전성 생물학 성적 10% 안에 들었다고 가정할 때
1: 네.
0: 예, 이 학생의 점수는 등급 부여 성적으로 환산하여 대략 92점 좌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즉 시험 점수는 70점이지만 대학 시험 총점에 92점으로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급 부여 점수의 최저 점수선이 있습니다.
1: 네.
0: 30점입니다. 시험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예, 최소 30점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등급 점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와 역사 과목은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또 정치, 지리, 화학, 생물 과목은 이런 다소 복잡한 등급 점수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0: 네, 새로운 대학 입시 정책에 의하면은 수험생은 반드시 물리 혹은 역사 중에서 한 개 학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록취를 할 때 물리류와 역사류를 분류하여 록취하기 때문에
1: 네.
0: 물리 성적과 역사 성적은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기타 네 개 과목은 수험생이 임의로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정치를 80점 맞은 학생과
1: 네.
0: 화학을 80점 맞은 학생을 똑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학과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다르고 채점
1: 네.
0: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1: 네.
0: 예를 들어서 정치학과의 80점은 전성에서 상위 20% 좌우인 반면에 화학 성적 80점은 전성에서 상위 10%에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등급 부여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상세하게 듣고 보니 확실히 더 공정하고 더 공평한 시험 성적 그 계산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변화 외에도 올해 대학 입시 현장에 또 다른 변화나 뭐 새로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네, 올해 대학 입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험 용문구를 통일로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네.
0: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험에 사용되는 문구를 모두 통일로 제공했습니다만은
1: 네.
0: 예, 학생들이 문구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고
1: 네.
0: 개개인이 각기 다른 수요를 저희가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이 자신이 수요되는 문구를 직접 준비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올해부터는 이 시험용 문구를 직접 준비해와야 한다는 이 큰 변화가 있네요. 그럼 이 수험생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0: 네, 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첫째로 검은색 글씨용 중성펜 또는 사인펜을 두 대 이상 준비해야 되는데
1: 네.
0: 필심이 들여다 보이도록
1: 네.
0: 투명한 필대여야 하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선택문제 체크용 EB 연필 혹은 EB 자동 연필을 준비해야 하고
1: 네.
0: 고무주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새로 산 고무주개에는 그 포장지가 달려있는데
1: 네.
0: 포장지에 불필요한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 네.
0: 사전에 포장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줄자라든가 삼각자, 컴파스, 분도기 등 도형을 그리는 도구를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도구 표면에 필요한 눈금 수치만 있어야 되지 수학 공식이나 기타 지식점이 표기된 도구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1: 네.
0: 다음 이러한 문구를 담을 수 있는 문구 주머니 역시 투명한 이런 주머니여야 하겠습니다. 불투명한 문구 주머니는 입장 안전검사에서 통과될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시험의 공정성과 또 안전을 위해 교육 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올해는 이 시험 전에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또 특히 안전관리와 부정행위 방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교육부와 성학생모집위원회의 보통고등학교 학생모집시험 안전사업 영상회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주에서는 대학 입시사업 령도 소조를 성립하고 현시 주요 책임자가 직접 책임지는 제도를 수립하고 주 직속 관련 부문과 현시 당위 정부 협동 련동 기제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1: 네.
0: 첫째로 시험 관련 인원 배치를 엄격히 했습니다.
1: 네.
0: 현시 교육국 국장의 직접 책임하에 전주 각 초급 중학교에서 심사하고 선발하여 846명의 일선 교원들이 감고원 안전은 시험 사업 임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시험 관련 인원이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 안전 승낙서를 체결했으며 시험 관련 인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화했습니다.
1: 네.
0: 또 교육행정부문에서는 통일적으로 주임시험관, 부주임시험관, 순시원을 임용했고 현시 사이에서 304명의 감고원을 교환하여 시험감독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1: 네.
0: 둘째로 안전보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시험지의 운송, 보관, 분배, 회수 등 거리에 대해 안전우환을 조사했습니다. 공안부문에서는 대학 입시 안보 전문 사업 방안을 내오고 시험 지점에 40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외에 시험 지점 주위에 7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안배하여
1: 네.
0: 술라 예방 통제, 교통 당직 등 안보 사업을 책임지었습니다. 셋째로 성실 신용의 시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주재반의 대학 입시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편지 등 방식을 통해 수험생 주의사항, 시험장 예방통제조치,
1: 네.
0: 학부모 협동 보장 등 사항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전자영업장소 12곳을 조사했고 80여 명의 경영업주와 책임서를 체결하여 컨닝 기재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시험장에 핸드폰 신호 차단 설비를 배치하였고 공업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42명의 사업 일꾼을 파견하여 10개 고정 소조와 3개의 이동 소조를 묶어 무선전 안전 보장을 책임지며 무선전 신호 감측 차량을 석대를 배치하여 시험장 주변에 대해 무선전 신호 감측과 순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1: 네.
0: 넷째로 시험장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전주 10개 시험장에 총 42대의 지능안전문을 배치했고 수험생 입장 시 신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동시에 주 및 현시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에서는 기술일꾼 외국어 선생님과 함께 시험장 방송 시스템에 대해 검측을 진행했으며 시험장 방급의 선로, 스위치 등에 대해 자세한 검사를 했습니다.
1: 네.
0: 다섯째로 봉사 보장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전주 매 보통 고등학교에서 최소 한 번의 시험 전 집체 심리 건강 지도를 했고 여러 차례의 개별 심리 건강 지도를 전개했으며 중점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대상 정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매개 시험 지점에 두 명의 심리 자문 교원을 배치하고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과 연합하여 타 지역 감고원의 묵는 호텔이나 그리고 시험장 주변 각 음식점에 대해서 검사를 전개하여 시험장 주변 치안, 출행, 숙박, 위생 등 방면의 종합보장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예비 수험장을 신청한다든가 지체장애 수험생에게 시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섯째로 응급처리 예비 방안을 건전히 했습니다. 선전 인터넷 정보화, 교육, 공안, 기상, 응급관리, 위생, 시장 감독, 공업 및 정보화 등 부문에서는 각자의 직책과 결부하여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부문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군요. 또 그중에서 해마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 수험생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이 경찰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공안 부문에서는 이번 대학 입시 기간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희는 주요하게 시험 체계란 통행을 보장하여 제때에 시험지를 시험장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했습니다.
1: 네, 시험장 내부뿐만 아니라 또 이 주변 안전과 질서도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시험장 주변의 교통관리와 치안 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네, 매개 시험장이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과학서기고 합의하게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 네.
2: 시험 전에 1년이 전문 행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전자시장, 큰기구검사, 시험장 안전관조사 정도는 시험장 주변 도로 교통과 치안 환경에 정

0: 돈이 있습니다.
1: 네.
0: 교통경찰 부문에서는 미리 시험장 주변의 차량들을 정리하고 치안 내부 보안 부문과 파출소에서는 시험장 주변의 호텔, PC방 등 치안이 복잡한 장소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 네.
0: 또 시험 기간에는 시험장 대문 앞에 최소로 총을 소지한 경찰을 두 명 안배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순찰차를 배치하여 시험장 주변에 대해 순찰하고 조사하여 위법 범죄 혐의 인원 차량을 조사하여 각종 시험 관련 위법 범죄 활동을 제때 발견하고 타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네.
0: 동시에 공업 및 정보 화구 등 부문과 협력하여 시험 기간 내 감축되는 큰닝 이심 신호래원과 이심 장소, 차량, 물품, 인원에 대해 제때 검사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아주 많은 사전 안전 질서에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 보통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생들이 미리 시험장을 방문을 하는데 올해는 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2: 주로 두 가지 면에 이런 연습을 거치게 됩니다.
1: 네.
2: 우선 신분증으로 신분 인증 시스템을 통과해야 합니다.
1: 네.
2: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와야 됩니다.
1: 네.
2: 신분 인증을 한 후에 지능 안전 검사문을 통과하는 연습을 통하여 무음 입장 절차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안전 검사의 신속한 진전을 위하여 꼭 허가된 규정 범위 내의 시험 문구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1: 네.
2: 모든 안전 검사를 마친 후에 자신의 시험장을 찾아서 지정된 위치에 앉으면 됩니다.
1: 네.
2: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외국어 듣기 능력 시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1: 네.
2: 방송 음향이 똑똑하게 잘 들리는지 음량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사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올해 시험에 참가하는 이 수험생들과 또 그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2: 네. 첫째로 무음 입장의 요구를 꼭 지켜야 됩니다.
1: 네.
2: 올해 우리 수에서는 상급 부문의 요구에 따라서 모든 시험 지점에 지능 안전 검사문을 설치했습니다.
1: 네.
2: 이 지능 안전문은 수험생 몸에 지닌 모든 통신 기기와 금속 물질을 감지하고 경보합니다.
1: 네.
2: 우리 수험생들이 여행을 바라 하고 몸에 컨닝 설비를 지니거나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금속 성분의 어떤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데
1: 네.
2: 이 지능 안전문이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1: 네.
2: 그래서 시험 전에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꼭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험 전에 연습했던 대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복장에 금속 성분이 달려 있는지
1: 네.
2: 호주머니에 이런 또 금속 성분의 물품을 또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 둘째로 6월 9일 날에
1: 네.
2: 모두 4개 학과의 시험이 있는데
1: 네.
2: 시험 시간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1: 네.
2: 6월 7일, 8일 두 날은 9시에 시험을 시작하는 반면에 9일 날은 첫 시험이 아침 8시 반에 시작한다는 점 그리고 오후 첫 시험이 2시 반에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간 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 중에 수험생들에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또 심리적인 불안 또는 갑작스러운 이런 날씨 변화 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응급봉사나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2: 네,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돌발 사건 처리 방법을 제정하고 예상 가능한 돌발 사건에 대비해 일련의 대응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1: 네.
2: 예를 들면 시험 지점에 심리 전문가와 의료 일꾼을 배치하여 시험 과정에 수험생에게 돌발 질병이 발생하거나 초조하고 불안한 정서가 생길 경우에
1: 네.
2: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동시에 또 기타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1: 네.
2: 지진이나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도 학생들은 대피 훈련을 진행하였고
1: 네.
2: 현장 감고원들도 교육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1: 네.
2: 요즘 기상예보상에서 시험 기간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1: 네.
2: 우리 수험생들 모두 일회용 비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우산을 가져오시게 되면 그 안전검사를 통과하기도 불편하고 또
1: 네.
2: 보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아, 일회용 비옷을 여러 벌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리거나 또 집에 두고 온

0: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수험표와 신분증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만은 네. 만약에 두 가지를 모두 분실했을 경우에 네. 예, 시험 시작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부동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0: 네.
1: 만약에 시간이 아직 충족히 남았다 하면은 네. 공안 부문에서 시험 지점에 설치한 临시 창고에 가서 신분 증명 서류를 출력하여 가져오면 됩니다.
0: 네.
1: 만약에 시험 시간이 다 되어 간다면 일단 우리 사업 인원이 학생을 시험장에까지 데려간 다음에 예, 시험장에 붙어 있는 학생 정보와 대조해보고 본인 인증이 된다면 시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은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 네.
1: 제안컨대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아 가진 다음 몇 부 복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1: 혹시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시험 성적을 확인할 때 그 긴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데 만약에 수험표가 없으면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그 애를 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학 시험이 끝난 후에 주 상무국 등 여러 부문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를 기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이때 그 수험표로서 신분 인증을 하게 되니까 꼭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방금 이 김주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시험 기간이면 신분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또 공안 부문에서는 해마다 이 다양한 봉사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봉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2: 네, 매년 대학 입학 시험 기간이면 공안국 허정 부문에서는 수험생들이 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녹색 통로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0: 네.
2: 인터넷 더하기 공안 종합봉사 플랫폼과 정무 봉사 대청 창구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해 예약 봉사, 지연 봉사 등 봉사 조치로 수험생들을 위해 먼저 신분증을 발급해 주어 시험 전에 신분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2: 또 시험 기간에는 시험장 관할 구역 발주소에서는 시험장 문 앞에 临시 방공 장소를 마련하여 네.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지명한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며
0: 네.
2: 시험 감독 관리 인원들을 협조하여 신분 정보를 확인해 주어 시험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2: 여기에서 광범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0: 네.
2: 시험 전에 꼭 신분증, 수험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2: 저희 공안 부문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응급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0: 네.
2: 시험 당일에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경우 만약 시간이 충족하다면 직접 집에 돌아가서 가져오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0: 네.
2: 만약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을 경우에는 시험장 앞에 있는 시험관리 책임자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0: 네.
2: 그러면 책임자가 학생을 데리고 저희 临시 방문 지점에 와서 학생이 신분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临시 신분 증명을 떼줍니다.
0: 네, 그렇군요. 현장에서 물론 또 많은 분들이 이 수험표나 뭐 신분증을 다 소지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또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봉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뭐 수험표를 분실하셨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집에다 두고 오신 분들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현장에 있는 봉사 지점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험 당일 수험생들은 몇 시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또 지각할 때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시험 시작 전 1시간 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만약에 악천후를 만났다 할 때에는 일정한 정도에서 일찍 도착한 수험생들을 실내로 안내하게 됩니다.
0: 네.
1: 다만 시험 시작 후 15분이 지나게 되면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이 시험장 입장 순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신분 확인부터 자리 착석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 간단하게 되짚어보시죠. 네.
1: 네, 먼저 1시간 전에 입장하게 되고
0: 네.
1: 입장을 하면서 안전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0: 네.
1: 먼저 대문에서 간단한 소지품 검사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문을 통과한 다음에 신분증으로 신분 인증 시스템을 통과하게 됩니다.
0: 네.
1: 다음에 안전문 검사를 거치

0: 지게 되는데 몸에 있는 모든 금속이나 이런 통신기기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문구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네. 모든 검사를 거친 다음에 자신의 시험장에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 모든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성적 발표와 또 지원 시기일 텐데요. 올해 대학 입시 성적은 언제쯤 발표되고 또 대학 지망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시험 성적은 대략 6월 25일 좌우에 발표하게 되고 네. 일반적으로 대학 입시 성적이 발표된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지망을 신청하게 됩니다.
1: 네.
0: 시험 성적은 省证书局集市办 高考服务专区 吉林省教育考试院公众号 吉林省普通高考考生服务平台 吉林省教育考试院官方支付宝小程序 등 여러 도경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소수민족 수험생들을 위한 가산점 혜택입니다. 여기에 가산점 혜택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소수민족 집거지에 소수민족에게 5점을 더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1: 네.
0: 즉 조선족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연변과 장백 조선족 자치현 두 곳이 조선족 수험생들에게 5점을 더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우대 점수는 성적표에 미리 포함되어 공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험생들이 지원서를 쓸 때 직접 더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지원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0: 네, 대학 시험 성적이 발표될 때는 수험생이 원시 성적이 발표됩니다.
1: 네.
0: 때문에 지망을 쓸 때 수험생들은 자체로 자신의 우대 성적을 더하여 지망을 쓰면 되겠습니다.
1: 네.
0: 다만 일부 특수전업인 경우에 학생 그 모집 공고에 우대 점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1: 네.
0: 원시 성적으로 지망을 써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일부 학교는 학교 록취선에서는 우대 점수를 고려해 주지만 전업 선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 학교의 학생 모집 정보를 잘 확인하고 지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네. 방송 시간이 약 2분가량 남았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 같은 교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와 처벌이 뒤따르는지 또 특히 경고를 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데 필요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생들이 주의력을 파괴시키거나
1: 네.
0: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유관 법률과 법규에 따라서 엄중히 처리하게 되며
1: 네.
0: 3년 동안 국가 기타 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이러한 엄중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네.
0: 반드시 시험 규칙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1: 네. 그러면 부정행위 감시와 단속을 위해 공안 부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2: 네. 우선은 교육 부문에 협조하여 각종 시험 양성기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제 선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1: 네.
2: 또 관련 부문과 함께 전자과학기술시장, 전자제품, 판매점에 대해 조사 선동하고 경영자들이 주법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불법 전자제품을 몰수했습니다.
1: 네.
2: 또 학교 측과 함께 사생 법제 교육을 전개함과 동시에 일상관리를 강화하여 재학생들이 시험 규정 위반 위법 범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미연히 방지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올 한 해에도 또 수많은 꿈이 펼쳐질 대학 입시. 저희 방송은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쾌청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초생시험봉사중심 김영호 주임과 주공항국 치안지대 신호경찰관과 함께 우리 주대학 입시 장가정화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

좋으면 번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고.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반갑습니다. 라디오 네, 켰네요. 라디오 꺼주실까요?
3: 예.
2: 네. 네. 아, 어떻게 오늘 1번으로 오셨습니다.
3: 예.
2: 오늘 한 선생님께서 1번으로 오셨어요.
3: 예예. 예. 네. 오늘 비 올까나 일이 없을까나 지금.
2: 아 그러시네요. 네.
3: 예예. 예. 엉성아리랑 해봅시다. 예.
2: 엉성아리랑 불러보세요.
3: 예.
2: 네.
3: 예.
2: 네.
3: 암만상 국하는 길랑말랑하는데.

0: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네. 원성아리랑 잘 외우셨네요.
0: 네. 네.
1: 그래요. 종종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만났다.
1: 네, 그래요.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김역숙 여사님.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2: 음악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1: 그럼요, 좋은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2: 아까 하는 삼사니까 또 기쁨과 행복이 끝이 없네요.
1: 그럼요. 네, 오늘도 혹시 가게.
2: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1: 네, 가게에 또 혹시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2: 오늘 부를 노래는 미량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1: 미량아리랑, 네.
2: 네.
1: 불러보세요.
2: 부른다에.
1: 네.
2: 아리아리랑 소리 소리.

0: 감사합니다.
1: 네, 어우 3절까지 잘하셨어요. 네.
0: 앞길에 한 선생의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잘 들으셨죠? 원성아리랑 혹시 김용수 여사님께서 전파하신 거 아니에요?
0: 네, 함께 보급해준 적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우리 어미란 선생님 행복한 하루 되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납시다.
1: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단불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반갑습니다.
1: 그래요. 반갑습니다.
2: 오늘은 사랑아 어찌 늙으랴.
1: 그 사랑아 어찌 늙으랴는 사실은 민요풍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2: 아, 이제 먼저 아내 선생님께 물어봤 텐데.
1: 네, 민요풍이 노래는 아니지만.
2: 그럼
1: 부르세요.
2: 되겠습니까?
1: 부르세요. 준비하셨잖아요.
2: 예, 준비했다마.
1: 네, 네. 네. 네. 자, 예전에 그 황상영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노래는

0: 장갑고리.
1: 네, 간주예요. 신호는 너무 안 좋은 상태죠.

0: 네, 잘하셨어요.
1: 미안합니다.
0: 미안한 거 없고요. 그 상태가 신호가 안 좋으네요.
1: 신호가 안 좋습니까?
0: 네.
1: 어째 그럴까?
0: 어째 그럴까? 어째 그럴까?
1: 잘못돼서 네. 그렇게 했죠.
0: 그 아마도 그 반주곡 혹시 녹음 하셔서 다른
1: 아닌데 제 노래 기계인데요.
0: 반주 기계에서 바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 예.
0: 아 그러시군요.
1: 뭐
0: 준비를 잘하셨네요.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부르지 말라고 하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1: 아니 근데 그래요. 네.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건데.
0: 다른 노래 또 뭐 있어요?
1: 시간이 걸리죠.
0: 괜찮아요.
1: 네 오늘 안내원감으로 수양버벨도 있고.
0: 아.
1: 사랑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뭐 연배는 언제나 당백사는 절승일세.
0: 네 그 노래 좋죠.
1: 아 그래서 여러 개는 네. 있는데 다 될 수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수양버들 반갑게 그 민요 아니에요. 맞아주군 덕때
1: 연배는 언제나 민요 맞을 겐데 민속
0: 연배는 언제나 봄
1: 예, 네 언제나
0: 예 준비하세요 다음에 아니면 잠시 후에 다시 준비하시고 아쉬우면 전화하셔도 되고요.
1: 예 언어는 그만두고요.
0: 그래요. 네. 준비하세요.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네. 덕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아유 그냥 꿀물을 먹은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2: 엄밀한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0: 지난주에
2: 좀 갔다 왔다 하는 소리. 야, 네. 예, 정말 이게 걱정도가 아니에요.
0: 네. 아니요. 그만큼 또 우리 농사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가 다 관심하는 거잖아요. 비가 적당하게 뿌려지면 정말 담비인데 비가 전혀 뿌려주지 않으니까 다들 초조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날씨가 더우면 뭐 우리가 그냥 땀 흘리는 건 괜찮지만 이 농사가 잘 돼야죠.
2: 그래 어제 그저께 가봤는데 다시 내가 좀 논밭이 털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원래는 이 모내기 타령에 순순하게 불러버려 했는데 아이 모내기 아직은 뭐 이제 약간 모두 시작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건물결 사람 물결
0: 건물결 사람 물결 예.
2: 예. 1절을 제가 부르겠는데 여전히 10원 실시간 비아저씨의 코멘터에 근데 제가 농촌 왔다 갔다 하면 잘 배우지 전번에 그 해란번에 풍년이 왔네 그것처럼이 제대로 못 배울까봐 오늘 일전만 딱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0: 그렇군요. 불러보세요. 네.

0: 하세요. 2절까지 하세요.
1: 2절이 지금 이 마지막에 랄랄라 그게 잘 안 돼서.
0: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부르라는 거죠. 잘 되면 뭐. 네. 랄랄라도 마찬가지거든요.

0: 하시고 연변이라고. 그럼요.
1: 예,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거를 부르겠는데요. 랄랄라 거기 제가 제대로 못 배웠어,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부르.
0: 그래요, 그래야 돼요. 예, 예. 자, 덩따다쿵따. 2절.
1: 사람 물결이 무지여.
0: 하나, 둘, 셋.
1: 고향 삼촌 바라보니.
0: 바라보니. 이렇습니다. 아.

0: 세레나뿔. 세리나뿔, 세리나뿔.
1: 세리나뿔. 이런 거 헤라나뿔이지.
0: 세리나뿔 가로질러. 세리나뿔.
1: 세리나.

0: 아이고.
1: 어우, 잘하셨어요.
0: 이렇게 제대로 못 배워서 옛날에 그 일절만 하려는데.
1: 그리고, 야,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예, 선생님, 여기.
0: 예. 이 노래를, 저기 뭔가, 어제 전화기 잘 들으면 오늘 잘 부를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워놓고.
1: 그러셨네요. 이제 예.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0: 예, 이제 예. 선생님 그저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나머지 있을 때는 조금 예, 한번 띄워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선생님 불러주세요.
1: 그래요.
0: 어떻게 잘 부르시는지. 예, 선생님.

0: 진짜
1: 올라도 먹고 이래서 미안하지만 이게 힘이 좀 잘하셨어요. 본인이 키 딱 맞게 지금 키를 또 선택해 주시잖아요.
0: 네. 네. 목소리 어제 이렇게 올라먹고 갑니다.
1: 오, 그 말하면 올라 잘 가셨죠.
0: 네.
1: 오늘은 조금 뭐 힘이 없으셔서 지금 제대로 네. 부르시지 못하셨지만 잘 부르셨어요.
0: 네, 네,
1: 잘하셨어요.
0: 이렇게 자원 부탁해서 정말 오미란 선생님 정말 고맙고요.
1: 네.
0: 야, 내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달 못해 미안합니다.
1: 네, 다음에 또 노래로 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어? 어디 가셨어요? 전화하신 분, 혹시 라디오를 또 듣고 계시면, 제가 불러도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전화 연결됐으니까 전화. 얘기 주시기 바랄게요. 꽃물결 사람물결 저희가 월요 코너에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꽃물결에 묻히어 하나 둘 셋 고향 하늘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서 좀 박자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한 박자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여기까지입니다. 고향 하늘 바라보니 예 김여사님께서 앞부분 여기 좀 들리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철승 경계 하나 둘 셋 자랑 많은 내 고향에 하나 둘 셋 장백산을 날아 넘고 마반산을 돌아서 하나 둘 셋 은빛 제비 여기에도 장단이 재밌잖아요. 아, 이번에 왜 전화 연결됐는데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상태가 왜 안 좋으신가요? 은빛 제비에서 은빛 제비 손님 싣고 춤을 추며 날아오네 올라가요. 그다음 아하 꽃물결에 여기에도 요 포인트가 있죠. 꽃물결에 이게 아니고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여기에도 포인트 있습니다. 넘쳐나고 그다음 아하 사람 물결에 인정이 넘쳐나는 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멈춰나는 얘가 바로 지상낙원 여기도 포인트입니다.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 자랑스럽게 불러야겠죠. 뭐 여기에서 우리 연변에 장백산도 나오고 연변에서 마반산이 나오고 나중에는 세리나벌 예, 세리나벌입니다. 육정산을 뒤로 하고 소문 높은 명산도 등장하죠. 다음 분 혹시 아까 분이신가요?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2: 예,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1: 예, 잘 오셨어요.
2: 예, 방송 받아봅시다.

0: 너무 아, 잘 부르셨어요.
1: 그러니까 네. 잘 부르는 사람이 분이 없으니까 제 같은 사람은 좀 무지 어릴 수 있다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한 거겠지요.
0: 아닙니다. 그게 생각해. 우리가 꽃타령을 여기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1: 네.
0: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남도민요에서 꽃타령 강신자재 네. 꽃타령 그 판소리를 네. 배우고 있잖아요. 다 네. 박소연 선생님은 강신자 선생님이 제자이시니까 그대로 네. 지금 저희들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타령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대로 된 걸 우리가 배우려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 윤 여사님은 너무 잘 배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감사합니다. 거고요. 그 잘 부르셔서 다들 아 윤여사만 윤여사님만면 그 꽃타령 너무 잘 부르셨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1: 아, 아우, 예, 네,
0: 확실합니다.
1: 예.
0: 확실히.
1: 그러니까 그래서 예, 작은 골목 그래서 골목에서 작은 어느 한 모퉁이에서 약간 그래서 소문이 조금
0: 아니에요. 그
1: 잘한다고
0: 저희들도
1: 있었겠죠.
0: 예. 예전에
1: 모르겠습니다.
0: 그, 예. 예, 그럼요. 아유 이번에 왜 예. 이렇게 나?
1: 꽃사시오 꽃은 가시오 꽃은 가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남채산색의 연분은 붉은 난 곳, 아롱다롱이 고운 곳,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0: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거칠었구나. 이 송이 소송이 닿고 송이 향기가 풍겨나온다. 믿고 듣고 듣고 믿고 해당 화물안화 난초지초인가량초 사양목단이 장미화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꽃이로구나.
1: 오, 잘하셨어요. 야, 그 봐요. 그 남도민녀는 네. 누구나 아무나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지 못해요. 네. 흉내를 못해요.
0: 네. 네. 흉내에 꽃파령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연배는 노인들이고 젊은이들이고 아이들이고 꽃파령 다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우리 박수원 선생님이 정말 남도민녀 느낌이네. 약간 어떻게 열을 더 가라니 아주 멋있게 배워주고 내추하게 또 배워주고
1: 그럼요.
0: 얼마나 더 멋있지 부모님과 노래가 그럼요. 재밌고
1: 네. 예. 너무 멋있죠.
0: 그러니까 나 배우는 사람들의 기분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좀 힘을 나도 내서 예, 좀 이거 배우고 그랬는데 네. 아직도 글쎄 무슨 더 비싸하는 것도 아니고 할까나 그래서 약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1: 어, 잘하셨어요. 숭얼 숭얼 달린 꽃 이 부분이랑 너무 잘하셨거든요.
0: 아니 숭얼
1: 숭얼 달린 꽃 방실 방실 웃는 꽃 너무 잘하셨어요.
0: 예, 그건 딱 우리 박선 선생님이 그렇게 딱 배워서
1: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그렇게 그래, 소화해내기가
0: 선생님.
1: 네.
0: 예, 그 중요한 멋진 노래서 앞으로 약간 불러도 되겠습니까?
1: 부르세요.
0: 예,
1: 부르세요.
0: 그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못 부르세요.
1: 없어요. 없습니다. 부르세요.
0: 예,
1: 그때 춘의 멋진은 아유 예, 괜찮아요. 부르세요.
0: 예, 삐끈 것만 내 예, 조금 하고 그래요.
1: 하세요.
0: 노래는 하튼 형 재밌긴 재밌는데, 근데 요 배우는 건 확실히 바쁜 건 사실 죄송한가요?
1: 예.
0: 아픈에 삐끈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닐 부분이. 예?
1: 네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아직 없습니다. 네. 네.
0: 그때요 중야모치는 눈물색도 모르고 토선일점을 실컷 하고 일어나니
1: 네.
0: 건너 중야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1: 그래.
0: 울음잇기 장차 길어지니 순양 모친이 동정을 살피려 한번 나와 볼지.
1: 제.

0: 지나온다.
1: 하나 둘 셋.
0: 하던 일 밀쳐놓고
1: 네.
0: 상처머리 헹구지만 뭐야 없이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중량방 영창 앞에

0: 누나
1: 하나 둘
0: 술량 먹힌 기가 막혀 어간 마루 적적 올라 우선자

0: 둘, 셋.
1: 하나, 둘. 산도 어려운 길. 제도산 옛날이냐.
0: 나 오, 반소리도 이렇게 잘 배우셨네요.
1: 아우, 이거는 무슨, 내 지금 하고도 지금 내 웃는 게 무슨, 오빠고 내 소리 내 한 게 너무 어처구니없어 웃는 게 나 웃은 소리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판소리도.
1: 그래서 그걸 읽는 것처럼 그거 무슨, 아.
0: 아니에요, 그것도 판소리도 자꾸. 네. 한번 듣고 한번 따라 배우고 네. 두번 따라 배우고 네. 하다 보면 한 10번씩 네. 배워보면 그 다음에는 감이 와요.
1: 예, 이건 네. 이제 영어 부르는 게 그래서 그리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여기다가 그 뭔가 작은 그 뭔가 그 작은 거 이렇게 무엇 조금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0: 되죠. 같습니다. 얼마든지 되죠. 제 조상이 웬 말이냐.
1: 수고하셨어요. 예, 선생님
0: 잘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네, 연여사님. 아유, 오늘 잘하셨어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네. 아유, 이렇게 판소리도 열심히 배우고 계시네요. 꽃타령을 잘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꽃타령을 배웠는데요. 정말 그 꽃이 피어 있는 상태? 꽃이 있고 적고 적고 있고 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더 먼 멀리 쪽을 가리키는지 이걸 다 그때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 여사님은 그걸 완벽하게 또 잘 소화해내셨고 잘 부르셨어요. 이 꽃타령을 또 훈춘에 계시는 김 여사님께서 배우고 싶다고 한번 신청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버전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꽃이로구나 이렇게 끝나 마무리한다고 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꽃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노래주머니 박서연 전승인으로부터 배웠던 그 소리대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꽃타령을 듣고 나서 식임새를 말씀드릴게요.

꽃타령이었어요. 네, 꽃사시오 여기에서 쭉 던져서 부르고요. 꽃을 사시오, 꽃을 사 배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을 사 이렇게도 부르겠지만 저희가 배웠던 부분은 꽃을 사 들었다 놓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꽃이렇구나 같죠? 네, 그 다음 꽃바구니 올러매고입니다. 꽃바구니 올러매고 꽃 발로 나왔소 나왔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왔소 평으로 갑니다. 붉은 꽃 꽃에서 강조가 많이 됩니다. 붉은 꽃 파란 꽃 파란 꽃 그 다음 노리고도 노에서는 후려치죠. 예, 감죠. 노리고도 하얀 꽃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여기에서 등이 넓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울긋불긋 빛난 꽃 마지막에 발음은 반드시 꽃 발음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마지막에 꽃꽃 꽃, 꽃자는 발음을 꼭꼭 해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가고요. 2절에서도 봉울봉울 매진 꽃, 봉울봉울 매진 꽃. 그 다음, 숭월숭월. 숭월은 밑에서부터 쭉 퍼져가는 소리. 숭월숭월 달린 꽃. 이런 부분이 아주 배워보셔야 이런 매력을 여러분 또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타령을 굉장히 또 익숙한 노래지만 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해당화에서 또 해당화 아니고 해당당에서 농년이 특별히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해당화 모란화 난 초지 초왠가 대앙초 대앙초 이 부분도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대로 마지막까지 해석해드리지 못하겠네요. 네, 그래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민요가락 차차차에 오셔서 또 노래들을 불러주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레스토랑 앞에 마침 빈 택시가 도착했다. 도도는 문을 열고 기사에게 연경로로 가달라고 말한 뒤 문을 세게 닫고 눈을 꽉 감았다. 택시가 약 10분 정도 달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도가 전화를 받자마자 반정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반정은 자신이 사람을 잡아먹냐고 화를 내며 도도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정은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하지 않냐며 내일 만나자고 제안했고 장소는 도도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도는 내일은 정말 시간이 없다며 모레로 약속을 미루자고 했다. 반정은 모레도 괜찮다며 저녁 시간에 자신의 집으로 와도 좋다고 말했다. 도도는 반정이 술을 마셔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반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도가 시간이 나면 전화하겠다고 말하려는 순간 반정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거절당하니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도도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도도는 이미 충분히 분명하게 말한 것이 아니냐고 답했다. 반정은 도도가 정말 밉다고 하며 울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도는 택시 좌석에 뒤로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도도는 소금을 꼭 껴안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소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도도의 마음속에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짧았던 만남을 끝내고 도도를 골목길까지 데려다준 소금은 요즘 술을 조금씩 줄이고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고 걱정어린 말을 했다. 도도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도가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박매가 문 앞에 앉아 눈빛을 똑바로 고정한 채 도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매는 돌아왔냐고 짧고 무거운 말을 건넸다. 도도는 박매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박매가 눈물을 쏟으며 울기 시작했다. 도도는 놀라며 울지 말라고 했지만 말릴수록 박매는 더욱 심하게 울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크게 울리면서 두 사람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 도도가 전화를 받아보니 예상했던 대로 반정의 목소리였다. 반정은 부드럽고 흐릿한 톤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사과했다. 방금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아 함부로 굴었으니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직접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말했다. 반정이 부른 노래는 바로 너의 평만을 기원해 라는 유명한 곡이었다. 반정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노래를 듣는 순간 도도의 마음은 갑자기 차분해졌다. 반정에게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이 남아있었다. 잠시 동안 도도는 온몸이 짜릿해지면서 기쁨, 슬픔, 아픔, 즐거움 등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도도의 모습을 지켜보던 박매는 갑자기 전화기를 낚아채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박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옷장을 열고 몇 벌의 옷을 가방에 급하게 챙겨 넣었다. 그리고 대문을 활짝 열고 가방을 복도의 시에게 내던졌다. 박매는 도도에게 이제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했다. 화가 난 도도는 일어나 방 안을 몇 바퀴 돌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다. 도도는 가방을 끌고 골목길을 나와 길가에 서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도도 앞에 천천히 멈추었다. 택시 문이 열리자 도도는 가방을 안에 넣고 탔다. 그리고 기사에게 영경로로 가달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복잡한 인연과 갈등,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별 끝에 도도는 홀로

인연이란 것이 정말 묘하게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데 바로 그날 한밤중 도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소금이 있는 연경로로 향하게 되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도도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난로가 뜨겁게 켜져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전기 냄비가 놓여 있었다. 양고기 한 그릇과 돼지 등뼈살 한 그릇, 만두까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당면과 부죽이 각 한 그릇씩 놓여 있었다. 잔 두 개와 젓가락 두 쌍, 양념을 담을 작은 접시 두 개까지 두 사람 분량이

정성껏 마련되어 있었다. 소금이 토도를 맞이했다. 토도는 몽한 표정으로 소금에게 무엇을 하는지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물어봤다. 소금은 미소만 지울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토도는 시골에서 언니가 찾아오는 것인지 다시 물었고 소금은 그 언니는 다음 달에 온다고 답했다. 토도는 친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추측하며 친구의 행방과 성별까지 연이어 물었고 소금은 기다리는 사람이 남자라고 짧게 답했다. 토도가 침묵하는 사이 소금은 토도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토도라고 알려주었다. 토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앉았고 소금 때문에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자신이 올 줄을 알았는지 물었다. 소금은 도도가 올 것을 직감했을 뿐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소금은 도도가 밤에 떠날 때의 모습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고 얼굴색까지 좋지 않아 무척 걱정되었다고 얘기했다. 도도가 집에 돌아가면 박매와 반드시 싸울 것이라고 예감했고 그래서 미리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옷까지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도도가 돌아온다면 아이스크림을 사줄 생각까지 했으며 지금은 음식을 먹으며 마음을 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위로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운 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박매에게 사과하러 가기를 권했다. 소금은 만약 박매가 정말 깊이 화가 났다면 중내인은 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도도는 자신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소금이 편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박매한테로 떠미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눈앞에는 간단한 음식과 희미한 촛불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소금은 술잔을 들며 곤란한 일을 겪은 토도에게 한 잔 마시고 기운을 차리자고 했고 음식도 함께 먹기를 권했다. 소금은 토도에게 령자가 예전부터 토도는 절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토도는 듣고 비웃으며 상해라는 큰 도시에서 자신은 그저 작은 벌레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소금은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나비나 독수리가 크다 해도 비행기보다는 작고 아주 작은 모기라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답했다. 소금은 영자가 자신에게 계속 경고했다고 말했다. 도도에게는 마음을 주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으며 얼마나 많은 여자가 도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일러주었다고 전했다. 도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반응했다. 소금은 자신이 다른 남자들과 교제할 때는 영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또 도도에 대해서는 편들지도 붙잡아 주지도 않고 그저 옆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도는 소금에게 만약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가 만나자마자 아내를 원망하고 헐뜯는다면 꼭 조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정성

이루어진 소중한 일인데 아내를 전혀 값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냉혹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소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중요한 조언을 기억하겠다고 답했고 미소를 지며 도도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소금은 방금 우령자가 전화를 해 도도가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고 박매가 하소연하며 사람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이야기했다. 예전에 영자가 도도와 박매의 중매인이었으니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박매는 도도가 외지 여자와 비밀스러운 사이를 맺고 있으며 아이까지 가질 것이라고 의심했다. 영자는 급해져 소금에게 몰래 전화했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라고 당부했다. 도도를 하룻밤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기차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바닥에서 자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그런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으며 곧 다시 령자의 전화가 와서 불을 켜도 좋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도도와 관련 있는 외지 여자의 이름이 반정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도도는 비로소 모든 상황에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깊은 침묵을 지켰다. 소금은 반정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솔직하게 듣고 싶다고 물었다. 도도는 길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전화벨이 울렸고 령자가 호생에게 최근 도도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도도와 그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령자는 소금이 도도와 함께 자취를 감추고 달아나 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호생은 깜짝 놀라 그 말이 사실인지 되물었다. 령자는 수요일 밤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제 함께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호생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식당 안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먼저 도착한 갈 선생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령자가 다가와 도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도도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다고 답했다. 령자는 박매가 도도에게 반정이라는 외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박매는 맹 선생에게 주소를 물어 반정이 일하는 회사에 직접 찾아가 시비를 걸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도도와 소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박매는 극도로 급해져 령자의 가게에 찾아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우리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시환원은 우리 중의학이 의학적 도리에 근거해서 많은 약재가 들어갔고 또 우리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또 진귀한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약이 처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미보신환원은 군천좌실이란 이런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이 이런 처방라는 데서의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역사적으로 전롱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 약은 확실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

0: 몸에서 이병저병 생기기 쉬울 때 쓸 수 있는 약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은 방법, 일을 해결하는 데서 방법과 그 처리 방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타래를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 뜨개질이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은 실이라며 감자고 보면은 실이 막 움켜져서 아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그 첫 끝을 찾아내서 실을 살랑살랑 매듭이 맺힌 거 풀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타래가 엉켰을 때 그렇대서 그거 가시를 뚝뚝뚝 다 잘라놓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도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우고 뇌세포가 건강해지자면 콩팥이 좋아야 됩니다. 부순하지 않고는, 콩팥이 기능을 처세우지 않고는 뇌세포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콩팥이 좋아지자면 비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비장이 좋아져야만이 콩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오래 두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먼저 나빠지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신선부조라는 게 오죠. 이래서 많은 질병 치료에서는 그 치료 방법, 순서,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처방이가 건내보신환입니다. 약 처방이 조합도 잘 됐고, 방법도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건내보신환을 쓰면서 첫째, 우리 그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키는데 그 방법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희들 건내보신환 보면은 한 개를 조금씩 쓰고 보면은 대부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딱 이 뇌조직에서 뭐 치매가 걸리고 건만증이 걸리고 기억력 상실증이 걸리고 기억력이 이전보다 못하다, 이것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콩팥, 간, 비장, 심장, 이게 다 좋아지는 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저도 이제 뇌경색 후주라 혈압 도움도 안 되고 뒷골이 뻣뻣하며 자주 어질쭈해 나옵니다. 예.
0: 네.
2: 네, 그리고 가슴도 구두두라며 머리에 그 허리한테 꿰서 나도 내 소리에 위위 소리 나지. 그래, 내 저사는 관일 듣고 주로 건의보시안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지나고 가슴 뜨는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나는 예, 전일전에 밤소변에 다이어스 번도 화장실을 타겠는데, 화변 한번 봤는 게 영 조금씩 나가잖아, 예. 소변에 잤다가 자주 보니, 예, 이야, 뭐, 후부터 예,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차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소변 차수 줄어들고, 밤 소변이 적어지고, 예. 소변 봐도 시원하고, 허리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다 고가병인데, 코바지 나쁜 사람들이 나타난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처음 자는 아침이면 머리 말아가지고, 예, 특히 나는 약이 효과 좋으니까, 이 약 좀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다 잡아줘야 된다, 또.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예?
1: 네.
0: 예.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뭐니 뭐니 해도 부선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다 선시가 옵니다. 콩팥이 허하고 이 허한 증상을 오래 두면서 신염이요, 간염이요, 심장병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 오장육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우리 언니 지금 너 신산에

0: 걸려서 이 건네버신 한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정광은이 이 둥피 좀 세게 걸렸습니다. 내 출혈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는데 그냥 밥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을 또 물어보고 이 발음이 좀 예 말은 하는데 좀 예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그리고 네. 이 다리도 좀 졸고 예 화장실을 재고 다니고 이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건네버신 한을 썼는데 아 우선은 예 이 골이 항상 어지름증이 나던 게 이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네. 밥을 흘리던 게 어우 신기한다. 우선은 그래서 예 약간씩 그렇지 아 자꾸 그래도 힘없이 흘리던 게 많이 나사졌습니다.
1: 그게 밥을 씹을 때 입을 다무는 게 이게 다 우리 머리 중추신경에서 지배한다 말입니다. 그대로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는데 뇌세포가 다 이 언어 중추신경이라든가 밥을 씹는 주저지신경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이 말라붙고 뇌세포가 손상 왔다 말입니다. 그런 게 이 약 쓰면은 중풍 후유증 환자들 좀 이전보다 빨리 효과 봅니다.
0: 빨리 효과 본다. 근데 식사할 때 내가 가만히 볼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못하더라 말인다.
1: 벌리지 못하고 꽁꽁 다물지 못하고 숨이
0: 예, 옳습니다. 그랬대다. 오, 난 별났을 때다.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수고 그 다음에 소변이 그리 잤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예, 맥이 나서 예, 화장실에 막 그거 재고 개 댕겼는데 예, 아, 어디는 후들후들 떨면서 예, 걔도 간다. 아,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느 네. 병원에 가야 중요하고 쓰기마다 이게 얼마나 왔습니다.
1: 이 약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약이고 황제가 쓰던 약인데 이게 다 지금 세월에 와서 로백성이 쓸 수 있게끔 되지 이전 같으라 뭐 구경도 못하죠. 예? 이 약은 검증된 약입니다. 오랫동안.
0: 예, 그래서 이거 선택했는데 효과 정말 다른 약을 쓰기만 많이 그랬어요. 우리 언니 어떤 이걸로 죽었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약 먹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다 해서 예, 영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오늘이 더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네. 우대 활동대로 달라 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0: 예, 예,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런 콩팥이나 비장이나 예, 심장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네버신 한을 오래 쓰게 되면은 상당히 이 방면에서 효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콩팥. 콩팥 하면은 우리 오장은 오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콩팥이 좋은가 나쁜가 우리 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수하는 로인들을 텔레비를 통해서거나 혹은 자기 주위에서 장수하는 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100세 시대돼갖고 진짜 90세 이상 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귀를 살펴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특히 귓방울이 쭉 쳐져 내려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서 모든 오관이든 오장이든 다 작아지고 심지어 키도 줄어듭니다. 네. 눈도 그 크던 눈도 줄어들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저도 이 지금 이 장이가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좀 머리가 싱하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말했던 것도 어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나는 말 한참 말하다가 생각이 나 아무튼 말 나와 이제 신체가 자꾸 못해지니까 정말 이 건재 보상을 위해서 이거 쓰는 이야기가 정말 이야기가 정말 묘한 이야기
1: 묘합니다. 이 약은 이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내려면 1771년도에 건종 황제가 썼던 약인데 우선 이게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다. 그만큼 효과 있다고 말하죠.
3: 이 약은 좋다는 약을 계속 쓰면 내려오는데 이 약이 특별히 속도가 저기 뭔가에 빨리 맞아 그런지 빨리 났다만 합니다.
1: 네.
3: 그러면 하나하나에 이게 그 암도 다 오고 신경 증상이 이런 기운이 없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0: 거에 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 항상 심장 불안하면서 진정을 못하고
1: 그것도 싹 없어집니다.
0: 예, 이러면서 어쨌든 이 약이 여러 가지가 좋아진다만 이랬으면
1: 항상 심장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가슴이 퉁탁퉁탁 뛰고 예. 이런 거 아무리 심장이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은 신경이 안정되면서 이 산인이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이런 약이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약 쓰게 되면 그거는 싹 사라집니다.
0: 나는 그래요. 앞에서 말씀 다 했지만 나는 오래 스스로 몸에게 하나하나 이게 벌써 알고만
1: 좋아지죠.
0: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 놓치면 이게 활동 때마다 자꾸 싸워서 예. 저장한다면
1: 예.
0: 예. 영문제 예. 선생님 이야기 이렇게 말씀해 감사하다고 떠올립니다.
1: 예. 치료 잘 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오장과 오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관은 거칠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오장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관은 보면 알깁니다. 특히 우리 간은 통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간이 된게돼 있으면서 눈이 깔깔하고 눈이 피지고 백내장이 쉽게 생기고 이게 다이 사람이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 90세 이상으로 장수하는 늙은들이 보십시오. 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 오관, 오장육부 다 이게 줄어듭니다. 늙어가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귀만은 커진답니다.
2: 네.
1: 장수하는 분들이 귀가 커지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콩팥이 좋단 말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집에 와서 원래 집을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치매 시초라 되다. 근데 이 건의 보시 하는 지금에 한 20을 썼는데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후에
3: 얼빠나던 게 좀 정신하고 그 바깥으로 자꾸 나가던 게 어서 술 나갑니다. 그 원래 좋습니다.
1: 그러고 맥도 나고 예. 예. 맥이 나는 약입니다. 맥이 나면 또 그런 게 또 다 따라서 없어집니다.
3: 근데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1: 썼습니다.
3: 근데 예. 여기서 많이 애썼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 예. 선생님 내 한 가지 자문하시나 이 간에 선생님의 물질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라 한답니다. 저 병원에서.
1: 수술 소리 나오는 정도면 조금 크다는 거 말하는데 그게 커서 터질 정도로 좀 심하다 혹은 다른 그 세포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러면 방법 없이 수술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치료 그러나 수술해도 또 생깁니다. 예? 예, 이런 그 물혹 혹은 쇄관료 이런 거는 간에는 혈관이 뭐 실타래처럼 덩어리니까 또 딴 것이 생기죠. 예? 그래서 수술하든 아야든 먼저 이 약을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그마한 거는 다 흡수되고 없습니다. 이 약 쓰면은. 예?
3: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1: 하겠습니다. 보수치료를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거꾸로 말하면 콩팥이 좋아지면 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 노인들 보면 귀가 엄청 큽니다. 이거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 테레비 보거나 무슨 우리 다른 주위의 실제적인 인물들이 장수하는 노인분들 봐보십시오. 다 귀가 커지죠. 예? 우리 몸에서 다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콩팥이 좋아지면은 귀가 좋아지고 술 들리는 사람들 이 약 쓰게 되면 귀에서 소리 난다. 가는 기가 먹어서 나는 텔레비도 높이 놔야 된다. 말도 잘 듣기지 않는다. 이러던 분들 귀가 좋아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게 되죠. 때문에 우리 이 건뇌보신안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과를 잘 보는데 수소 먼저 어제는 늙어서 귀도 간다 이래던 분들 우리 그 이 소리를 좀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언니 보시안 수고하십니다. 아니 약속이 되면 어떻게 허락이 그냥 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아팠다 하네 고생이 머리 아프기 오지랖 찔리나

0: 그래서 머리에서 자꾸 사람이 나왔지. 그래서 얘 기억력도 없어갖고, 니네 뭐이나 얘 잊어먹었어. 그래서 제가 들고나야 알지 몰랐어요. 다시네. 바깥에서 나가면 왜 열쇠도 집자서도 나한테 감독원도 알고. 그리고 우리 밤에 잠도 잘 자야지. 이런 동선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약은 이거 조금 많이 써봤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시간을 내서 부닥시게 썼는데, 그래서 뭔데 혈압도 조금 잘 됩니다. 이거 없어요.
1: 네.
0: 그리고 막, 영역도 조금 나아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밤에 잠 못 자서 잠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예.
1: 네, 그럴 그래, 겁니다. 예.
0: 네. 예. 그래, 우리 니네 아빠가 밥도 잘 못 먹던데, 새끼 약속도 없던 때 소화되는 게 아니가지고, 기분이 네. 너무 잘 먹습니다.
2: 네.
0: 밥 잘 먹었네.
2: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15강에 배달 받으려고 그랬다. 우리 언니 하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 네.
1: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이분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시야에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르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칭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지니까 이 정시마리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마는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이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하며 자궁하며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네. 수왕쉬 두 가지가 다 허하다 말입니다.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0: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0: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광고 배워서 먹습니다.
1: 네.
0: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 부르던 이야기, 어찌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지 했거나 보사경도 적재

0: 만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1: 네.
0: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지어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1: 이렇게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0: 근데 그게 지금 예. 많이 도와줬어. 어제 가끔씩 얻으면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1: 예 그럴 겁니다.
0: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란 두부로 하면 혓바닥이 살짝이 설태 살짝 그래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1: 네.
0: 근데 그게 설태도 싹 벗어서 소화 영 인간 잘 된다.
1: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몸의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습 네.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해가 설태가 네.
0: 네,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쎄게 나는데 그냥 유행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유행 소리 나면서 이제 자지 못하겠을 때라 근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헤라리면 엉덩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허력 엉덩이 진살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예 아픈다 저는.
1: 네.
0: 예, 그 중에서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이 아이가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걸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2: 네.
1: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 네. 네.
3: 병지 이간 고고되고, 어쩌면 1년은 다음 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때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1: 네.
3: 그래 어디 미동가 손이 이렇게 춥고 눈이 거의 이리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제대로 말라들어 여기 렌즈고 막에 무슨 이 기울 부서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어슨 누구 막에 들어 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콩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약간 고백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거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제 이게 말라던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 좋았을 때라 결국 심장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던 게 요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1: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우리 몸의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을 줄게까 기분도 좋게 눈은 어서 오랫동안 먹어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어나 이제도 좀이 여전 연해지고 예 어제 눈이 네. 좀 좋습니다. 우연히 네.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전문이나 싸긴 싸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1: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1: 네.
3: 중독이랍니다. 근데 이거 네. 먹으면 어쩜 좋겠다 생각하고.
1: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네, 이렇게 오색 영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해야 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성, 간성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은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문춘선 작사 문영도 작곡의 정많은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로 삶 속에서 만나는 정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80 청춘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머무르고 가지만 마음은 항상 젊음으로 사는 노년 시대들의 삶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강옥설 작사, 응어리안 작곡의 친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친구에 대한 진심 어린 가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조령 작사 박영일 작곡의 우리가 함께라면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연변 축구와 함께하는 기쁨과 열정을 담은 노래에 담아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노래입니다. 남성중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장수타령을 들려드립니다. 풍요로운 삶의 기운, 듣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에롱 작사 허춘임 작곡의 사랑과 나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이야기를 적어 담은 이 노래는 섬세한 감정이 사가사를 통해 전달되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띠공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해만 작사 작곡의 그곳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풍경,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에 담아 어디에 있든 고향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East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가끔 일상에 지칠 때면 여행으로 마음을 비우고 힐링할 시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삶에는 언젠가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리 없이 배낭을 메고 복잡한 도시 소음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멀리 바다와 산까지 달려갈 필요 없이 익숙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기만 해도 아주 상쾌해집니다. 여행의 의미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여행의 즐거움은 낯선 풍경이기도 하니까요.

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 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할게요.

0: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예, 오늘은 우리 그 조선족 해금예술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네. 조선족 해금예술도 역시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중 하나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우리 그 조선족 해금예술은 2009년 6월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제2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명부에 오른 그런 종목입니다.
0: 네.
1: 주요 그의 유산 지역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들을 중심으로 한 기타 조선족 집곡이고 또 그 보존단은 연기시 조선족 예술단이며 대표적 기능 보존단은 제5대 전승인 김철 선생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해금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해금은 일명 호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역사적 기원을 보면 중국 동북의 유목 소수민족인 해부족이 그 사용하던 그런 악기였다고 합니다. 19세기 말로부터 조선인들이 중국으로 이주함에 따라서 해금이 중국 동북 지역에 전해지면서 민족 특색 있는 민간 기악 음악으로 부상한 것이랍니다.
0: 네, 해금을 일명 호금이라고도 불리고 있군요. 이 악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그 해금은 오동판으로 막은 대나무 통에 가는 대나무자를 꽂은 후 면주실 두 줄을 메우는데 안줄은 중현이라 하고 바깥줄은 유현이라고 합니다. 이 두 줄 사이에 말총

0: 팔을 끼워서 상업으로 마찰하면서 손을 내는 다른 악기입니다.
1: 네, 해금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아주 간단한 악기잖아요. 두 줄의 현이 빚어내는 천상의 소리, 상상이 안 되는데요. 연주 형식은 보통 앉아서 하거나 요즘 보면 젊은 연주자들은 서서도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는 줄을 잡아주고 역압법을 사용해서 소리를 낸 뒤 각종 농음법에 의해서 독특한 소리를 내고 있는 악기입니다. 음색은 약간 애단하거나 마음속 깊은 곳을 구별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앙증맞기도 한 것이 해금 악기 독특한 그 음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해금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까투리 타령을 해금으로 연주했는데요. 감상할 때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 은은하면서도 왠지 애잔하고 마음이 찡한 그런 느낌이랄까. 이것이 해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해금과 한족 악기인 얼후, 비슷한 악기가 아닌가요? 네, 전화 연결이 끊겼나 본데요.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방 후에 연변 지역에서는 전통 해금에 기초해서 해금을 개량했다고 합니다.

0: 네, 신호가 안 좋나 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족의 얼후를 참작해 실줄을 강줄로 고쳐 소리가 동 맑고 청하게 변형시킨 거랍니다. 왼손에 경간법, 요간법을 도입하고 자리바꿈을 도입했으며 분궁법, 연궁법, 도약궁법 등 여러가지 활법을 활용해서 그 표현력을 상당히 높였다고 하네요. 네, 해금과 이 얼후가 비슷한 악기라는 걸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해금 악기는 독주 악기로만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음악에도 다 활용이 되는지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전통 해금은 느린 속도에 간단한 선율이 연주밖에 못했지만은 해금은 개량한 해금으로는 합주, 반주, 독주에서 여러 가지 속도와 복잡한 음악을 모두 연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개량한 후에는 다양한 음악 연주에서도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셈이네요.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구조가 간단하지만 음색이 독특한 악기인 해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해금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음악 한 곡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 이어지는데요. 여행은 우리 삶에 있어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는 삶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갇혀 자유를 잃고 우리에게 붙은 각종 꼬리표 신분에 제한돼서 자아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여행은 당신을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서 방관자의 시선으로 한 곳을 이해하고 풍경을 감상하고 세상의 다양한 면을 보게 해줍니다.

네, 결혼 생활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탈출을 결심했던 소민 아줌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공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생계와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타협했습니다. 그녀는 누나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지만 유일하게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56살의 그녀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차 한 대 끝없는 자가용 여행을 시작했죠.

4년 동안 그녀는 전국 400개 도시를 방문했고 17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으며 그 발자국은 전국 곳곳에 널리 남겼습니다. 서안의 거리를 거닐고 상해 디즈니랜드에서 놀고 대리 올해에서 바람을 쐬며 그렇게 여행과 함께 그녀의 인생 경험도 풍부해졌습니다.

해남에서 이틀 만에 서핑을 배웠고 남들을 따라 드론 사용법을 배웠으며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더도 타봤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온몸에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눈빛에는 답답함이 가득했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그녀는 여행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으며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동영상 계정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미 더욱 넓은 세상을 보았고 이 새로운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소민 아줌마는 여행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고 더 나은 자신을 만났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건강이 허락한다면 계속 여행할 거예요. 언젠가 더 이상 여행하고 싶지 않으면 남쪽 도시에 작은 마당을 빌려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말고 밖으로 나가 자유의 힘을 찾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한 네티즌이 소설 플랫폼에 여행 감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할 때는 상사의 지시도 없고 동료의 부름도 없으며 부모님의 잔소리도 없어요. 라고요.

적당히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얽매였던 일상에서 벗어나려 하고 그러면서 점차 세상의 모든 사물과 다 저마다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조차 점차 잊고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바로 황혼 인생 아닐까요?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련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쌓아올린 지혜와 삶의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요. 인생의 황혼이 또 하나의 찬란한 시작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 있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 말이죠.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이름 숫자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심을 담았습니다.

우리 고향의 자랑,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명나는 상모춤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 김혜자 작사, 박일송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자랑을 전해드립니다.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운 풍경이 바로 내 고향의 산천입니다. 최홍련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푸른 산, 맑은 물, 아침 안개 거치는 그곳, 그리고 그 산천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착하면 괜히 더 손해만 본다 하고요. 네, 자료 주변에 쉽게 볼까봐 일부러 더 뾰족하게 구는 사람들이요. 물론 그 사람들 말처럼 호의로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다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쉬 생각해서도 안 되는 내게도 남에게도 이러면은 영혼이 잃는 그런 것 말입니다. 어쩌면 다정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고 다치고 또 아파도 그럴수록 더 꼭 껴안아야만이 가질 수가 있는 특별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정을 함께 연습하는 마음.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0: 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네,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남계화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푸르미 대강사 남계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아이와 한 걸음 다가가는 공감대화 실천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0: 네 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요구와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지 힘을 담아서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해줘야 한다. 세 번째는 부모의 감정을 표현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숙한 대화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해줘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좀 보호해주고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모든 걸 다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1: 그래요. 그래서 뭐 쉽게 급한 마음과 미래도 걱정과 불안이 앞서가지고 자칫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소라기가 십상이기도 하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지 않아요?
0: 네? 쉽지 않죠. 진정한 공감 대화가 되려면 아이가 그 부모의 기준에 벗어나는 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이해를 해주고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노력해서 이해를 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억지로 끼워 넣는다면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라고 정말 억지로 거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는 다름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 요구라면 또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 거부당해 오면서 채우지 못한 그 의견 욕구를 채우는 그런 보상과 이런 치유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그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가 아기가 아이가 물컵이 있는 거기로 걸어가면은 우리는 바로 야 물이 쏟아지니 조심해라 아니면 물이 쏟아진다 안 돼 뭐 이런 말 그리고 애가 뭐 애기가 장난감을 아무거나 탁 쥐고 빨면은 아이고 더러워서 안 돼 세균이 많아 그리고 또 뭐 애가 뭔가를 막 뿌리면 뿌리면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난다 이런 건 다 금지하는 이런 부정을 경험을 아이가 하는 거죠.
1: 영문도 모르는 제 아이는 부정을 다 하니까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배게 되죠. 조그만 아이 때도 그렇고.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 아이를 걱정해서 말하고 또 우리가 통제도 조금 했지만은 이거는 슬슬 아이의 그 호기심을 또 잠재우고 우리가 지금 항상 얘기하는 주도성, 자발성 이 부분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겁니다.
1: 장난이 꽤 심한데 그걸 어떻게 좀 더 봐야 할지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는 어떤 사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0: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부모가 아이의 연령 단계별의 아이들의 발달 특징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나면은 좀 대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그 욕구를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이런 정말 무한적으로 반복해서 아이가 그 욕구 만족을 하도록 해주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환경상 우리가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할 때는 원인을 꼭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아마 애가 말을 아야 뭐 알아들어 이래서 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애기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남기면은 이제는 긁고 뭐 좀 맞게 알아들을 때니까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법자 시기에는 그 극단적인 감정, 말, 행동 이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의 기준을 훨씬 넘어서 막 이렇게 듣기도 거북하고 봐주기가 힘든 몇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참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 때 아이들의 특징이 이렇구나 하고 부모가 알고 나면은

0: 그래. 아, 이때는 원래 이렇구나 하면서 좀 타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미운 일곱 살, 뭐, 여기는 미운 다섯 살. 예, 여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 부모의 기준을 넘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아, 나는 부모랑 다른, 난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인 나도 내 한 사람이야 하는, 그거를 인지하려고 강력한 반항과 고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 아이들이 발달 단계 특징이 이렇구나 하고, 부모가 미래를 만약에 하지 못하면은, 아,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막 훈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도 잘안 돼 영향을 받고, 부모 또한 화도 나고, 좀 이렇게 육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면서 서로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네. 특히 보면은 또 우리가 모두 골머리를 하는 사춘기 특징을 잘 알고 정말로 참고 또 참아야 아이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육아부터 시작해서 쭉 옵니다만 아이는 아래 어렸을 때 고민 고통도 있고 그리고 커서도 좀 더 이런저런 기움에 26살 30살이 돼도 계속 있죠. 예.
0: 예, 맞습니다. 이 반항기 사춘기가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 PC방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안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PC방에 아이가 하악해서 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봅시다.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고 저녁밥도 집에 와서 먹어야 되는데 아이는 게임하러 갔습니다. 엄마가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말하지만 아이는 정말 밤중이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이런 집에 들어온 아이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때리기도 하고 정말 욕도 하고 첫지금도 하죠. 근데 이렇게 소리치고 싸우다 보면은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또 어떻게 내 이런 애를 키웠는가? 내 이거 부모 노릇 내가 잘못하는가 하면서 정작 말하고 때리고 싸우고 나면은 부모는 항상 내가 신체가 왜 내 신체는 이래 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괜히 욕했어 애도 되게 힘들겠는데 이런 마음이 부모님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도 후회가 되죠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 아이는 뭐 방에 들어가거나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 그냥 밥을 뭐 먹거나 혹은 안 먹고 가방을 메고 그냥 학교를 갑니다. 근데 부모님은 얼마나 아이랑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서 아이 마음을 좀 덜어주고 싶고 그 힘듦을 함께 하고 싶은 그 부모님도 이런 후회하는 마음도 있고 복잡한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문을 닫아버린 대화를 거부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서로가 힘든 거죠.
1: 힘들다.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서로의 문제에서 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때 부모로서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아이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죠. 정말 아이 입장에 서서 보면은 좀 슬쩍 눈 좀 감아주고 네가 이렇게 해도 내 아이 저렇게 해도 어차피 내 아이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한번 야야를 그래도 좀 믿어보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이러면서 야 밥은 먹었니? 너도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너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이걸 인정해주면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서 부모도 성장하고 또 이렇게 아이도 한 걸음 더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좀 힘들구나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또 우리 부모가 진심을 담아서 아이를 공감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 결과보다는 아이의 그 힘든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0: 우리가 다른 얘기를 들어본다면 아이들이 요즘에 지금 6월절이 돼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많이 했는데 운동 그 달리기를 했는데 아이가 등수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나는 3등이라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이때 아이가 막 울어요. 울면은 부모들은 야 그게 뭐 대수냐 이랬다 다음에 해 우리 꼭 들자 그게 무슨 큰일이야 그렇게 세게 우니 다음에 잘하면 된다 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이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당장 속상해 죽겠는데 네, 다음 해에 뭐 들으면 된다 이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러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 아마 더 크게 울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또 그러면 부모님은 화가 조금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 정도 그만 울어라 이러면서 목소리가 좀 면면도로 나가게 되죠.
1: 그렇죠. 억양톤도 좀 더 바뀌고 올라가죠. 화가 치미니까 아이는 그러면은 더 속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알아준다거나 덜 만져주면서 등수에 들고 싶을 텐데 얼마나 속상하니 뭐 이 정도로만 말해줘도 아이는 마음속 응어리가 바로 내려앉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 그래 네 마음 알아. 와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이러면 좋죠.
0: 예. 그러면은 아이가 대번에 아이고 우리 엄마 나를 너무 잘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슬픔을 상실하는 거 상실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한년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도적인 힘이 올라오게 되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떤 방법을 쓸까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1: 그렇죠. 쉽지 않았지만 고무 격려 그렇잖아요. 잘 되도록 그렇죠. 다독여주는 여기서 노래도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유 사랑을 많이 보내줘야 되죠. 그렇죠. 예. 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남교와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와 한 걸음 다가가는 공감 대화 실천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죠.
1: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내용, 부모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는 보다 쉽게 문제에 대해서 인식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됩니다. 네 하면 아이가 엎드려서 책 보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에게 엎드려서 책을 보니까 내 눈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는 부모의 그 걱정하는 그 내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0: 그렇죠. 걱정하는 마음, 뭐 걱정은 뭐 애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쭉 커가면서 뭐 시집 장가 가고 아이를 낳아도 또 계속 항시 걱정을 하게 되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 엄마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서 아이가 알게 하면은요, 아이는 행동의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자세를 바꾸게 되겠죠. 그럼 또 이거 이어서 네 번째 내용을 봅시다. 성숙한 대화로 서로의 욕구를 중독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는 부모는 부모대로 욕구가 있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욕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욕구만 만족되면은

0: 해주는 것이 우리 서로의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1: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요, 자발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 배려와 협상에 익숙한 대화법을 익혀서 대인관계를 잘 맺어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보면은 이 한 아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아예 하겠다고 불평합니다. 그 애는 학교에서도 영어 배우는데 집은 사실 돌아오면은 휴식터라고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또 영어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힘들게 했는데 왜 또 집에 와서 해야 되니, 이런 그 마음이 아이는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입장이 다르지만 엄마는 아이 공부를 좀 잘해서 성적을 올려서 이렇게 뭐 나중에 좋은 아이한테 하여튼 유리하게끔 이래서 생각하는데, 아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엄마는 이때 아이한테 학교에서 영어 공부했는데 집에 와서까지 하려니까 나 네 너무 힘들지 응? 이러면은 아이는 그래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공감을 바로 엄마한테도 공감을 이렇게 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공감을 받고 나서는 자기들로 결정을 하죠. 보통 이럴 때는 나 인터넷 이제는 안 할래, 인터넷 수업 그냥 다 관두겠어 이러죠. 그러면은 엄마는 부모로서 영어 때문에 이제 내가 나중에 살아가는 게 좀 힘들어질까 봐 걱정돼서 인터넷 수업을 신청했는데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분간 쉬는 거는 좀 어떨까, 이거 제안을 네, 엄마도 한 걸음 뒤로 하고 그럼 아이도 엄마의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을 엄마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걱정된 마음을 전달 받으면서 좀 생각하다가 엄마 사실 나도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은 돼, 그럼 이번 주에만 이번 주 하루는 좀 쉴 거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 예. 아이는 뭐 보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스스럼 없이 또 서로 가까이서 뭐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문제 해결 방안은 뭐 자연스럽게 아이 스스로 탐색하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죠. 예.
0: 예,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주도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0: 여기서 그 엄마는 아이의 결정을 또 지지해 주어서 그래 너는 능력이 있는 아이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런 메시지가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죠. 이런 나는 뭐나 할 수 있어 이런 힘을 가지면은 나중에도 실패와 도전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끈기로 자기가 선택한 일을 책임지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끈질김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기력과 지구력도 또 같이 키울 수 있죠.
1: 즉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화가 참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렇죠. 네, 그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모가 아이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바꿔서 아이가 또 주도성을 갖게 된다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의 그 기회가 많을수록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서 아이는 내면의 힘이 단단하게 쌓여지는 그런 아이로 네, 자라게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말씀 조곤조곤하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강사님과 함께 아이와 한 걸음 다가가는 공감 대화 실천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여기 오늘의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우리 또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수학생 딸을 둔 엄마입니다. 며칠 전 학교 시간에 맞춰서 딸애를 데려러 갔는데요. 딸애가 씩씩거리면서 학교 대문을 나서는 걸 보게 됐죠.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까 미술 시간에 누군가가 딸애가 차놓은 물감을 다 쏟아버려서 하루 온종일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건지 알지 못하니까 따질 사람도 없어서 화만 자꾸 났다고 해요. 기어코 누구인지 알아내서 물감 값을 물어내게 하겠다면서 이를 바드득 갈았답니다. 일단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을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그랬더니가 제 공감의 힘을 얻었는지 공감을 쏟은 이를 찾아내면서 때려놓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화들짝 놀라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못된 생각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따끔하게 혼내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딸애는 저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요, 혼자서 감정을 묵묵히 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이가 누군가를 때려놓겠다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 그럼 못 써, 안 돼, 그렇잖아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따끔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대처한 방식이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고 말들을 내뱉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말을 해주는 게 좋을지 우리 강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연 적어 보내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으시고요.
1: 이 아이는 공감을 받은 게 아니라 공감을 받으려고 어머니한테 왔다가 오히려 엄마한테 훈계를 받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원래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또 한 번 상처를 더 받았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이때 아이는 좀 마음을 문을 닫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달래는 이런 과정을 가진다고 보는데 이때 그 엄마가 그거 안 돼, 이거는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걱정돼서 미리 이제 그러면 뭐 이런 생기면 어떻게 하니, 이 걱정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한테 와, 내가 그 정도로 화가 났구나, 와 진짜 화나겠다, 얼마나 그렇게 이 거를 다 해놨으니까 나 물감을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겠니, 너무 속상하지, 엄마가 그래도 너무 속상하겠다, 진짜 그 애를 찾아서 따끔하게 그냥 물감 하나 딱 때려놓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아이는 와 그래도 내 편은 있네, 엄마는 그래도 내 화난 이 마음의 수위를 알아주냐 하는,
0: 그렇죠,
1: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아이는 그래도 내 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정하게 화는 불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래 그러겠구나 이러면은 내 다음날에 다음번에 이제 누가 그러면은 뭐 카메라를 뒤진다든가 선생님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 뒤를 아이가 더 이어서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0: 그렇죠.
1: 너무 이렇게 화났구나, 얼마나 짜증나겠니.
0: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다 이 일을 부딪히게 되면 다 그렇죠. 화가 나고 누군지 조사해내서 때리지는 않아도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싶어. 그걸 배상하고 그렇죠. 싶고 사과를 받고 싶고 그렇잖아. 사과는 꼭 받고 싶어요. 아니면 다음에 그렇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려요? 누구한테?
1: 그렇죠.
0: 참 이해가 갑니다. 애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 부모님으로서는 애가 하는 입장에 어느 정도 서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 근데 뭐 이제 그 주먹이냐 아니면 어떤 그 더 큰 벌이냐 뭐 이런 것보다도 애 그 마음을 상처를 다소 이제 이해를 주면서 다독여주면서 또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주만 돼도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같습니다 하는 이의 마음을 좀 역성을 들어주시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그래도 정의정이 네, 있어서
1: 그렇죠. 그래, 이럴 때는 부모님이 그 반주임한테 귀띔을 해준다든가 네, 이렇게 살짝 조치를 취해주면은 네, 그러면
0: 맞아,
1: 가족은
0: 맞아.
1: 이제 대처 방법이 좋죠.
0: 그렇죠. 하나만 위안이 되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정성스럽게 망가뜨려놓고 버렸으니까. 아,
1: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0: 맞아요. 그리고 시험 쑥쑥 그 누군지도 모르고 나타나는 사람은 없고.
1: 예. 만약에 이건 일상의 그런 뭐 그림이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뭐 시험
0: 그래요,
1: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도 가고 있습니다만 이러저렇게 우리 아이와 한 걸음 다가가는 공감 대화라는 얘기로 이 모습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열입니다. 여러분은 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위는 가마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찬물, 뜨거운 국, 고추장, 된장, 밥, 고기, 과일 이 모든 걸 그냥 던져놓으면 솥은 언젠가 구멍이 나거나 녹슬고 말겠죠. 라중라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위를 괴롭히는 나쁜 버릇과 위를 살리는 착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위에 좋은 음식과 레시피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위를 괴롭히는 나쁜 버릇, 오늘부터 당장 고쳐야겠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점심시간에 늦게 식사하는 것이 눈치 보여서 밥을 후다닥 털어놓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음식을 입에 넣으면 위로 가기 전에 먼저 이빨이 잘게 부수고 침이 포근하게 감싸줘야 합니다. 그런데 꿀꺽 삼키면 위가 갑자기 당황합니다. 위는 억지로 주물럭거리며 열심히 사귀려고 애쓰는데 그만큼 위벽이 필요해지고 상처가 납니다. 둘째는 야식의 유혹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치킨, 피자, 라면 같은 기름 덩어리를 먹고 잠드는 행동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위는 잠잘 때도 쉬는 게 아니라 새벽 1시까지도 천천히 음식을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밤 11시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자는 동안 위는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텁텁한 냄새가 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셋째로는 술과 담배입니다. 소주 한 잔이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처음엔 시원하다가 금세 따갑고 빨개집니다. 매일 반복하면 위 점막이 헐고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 연기 한 모금은 위를 수축시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영양분 공급까지 막습니다. 술과 담배는 위를 초라하게 만드는 최악의 한상입니다. 넷째는 스트레스와 분노입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 위의 일을 멈추라는 신호가 내려갑니다.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으면 위가 꽁꽁 웅크리고 음식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위는 감정이 아주 예민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위를 살리는 착한 습관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침이 나오면 나올수록 위의 일은 줄어듭니다.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다듬고 썰어서 내놓으면 위는 불만 켜고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을 때 핸드폰 내려놓고 밥알 하나하나 음미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둘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식사량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위는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이 들어오면 위는 그 시간에 맞춰 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을 안 먹거나 점심을 오후 2시에 먹으면 위는 혼란에 빠집니다. 식사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배를 80%만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덜 먹어야 위가 부담이 덜 갑니다. 셋째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냉면, 차가운 음료, 여름에 시원해서 좋지만 위 입장에선 매서운 겨울바람과 같습니다. 찬물은 위 근육을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모금으로 따뜻한 물 한 잔, 밥 먹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이 습관만으로도 위가 5년은 젊어집니다. 넷째는 단전 호흡과 가벼운 걷기입니다. 위는 뱃속 깊숙이 있습니다. 배에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위가 토닥토닥 받는 마사지를 받는 느낌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말고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도 위의 일을 도와줍니다. 식후 바로 걷기는 좋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누워서 뒹굴기보다는 걷기가 10배는 낫습니다. 단 격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위가 흔들려서 메스꺼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즐거운 밥상입니다. 웃으면서 먹는 밥이 약보다 낫다는 말 들어보셨죠? 가족과 둘러앉아 웃고 떠들면서 먹으면 음식 맛도 배가 되고 뇌에서도 좋은 신호가 위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혼자서 착잡한 마음으로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 그 라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위는 슬프다고 느낍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한 번 더 크게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위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위를 살리는 착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조리법도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잘라보면 흰색이 겹겹이 둘려져 있습니다. 양배추 속에는 위보호 성분인 비타민U가 풍부해서 헐고 상한 위점막을 도드는 데 아주 뛰어납니다. 양배추 두부 부침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양배추 내장, 두부 반모, 달걀 1개, 밀가루 반컵, 소금 약간, 식용기름을 준비해 주십시오. 양배추를 가늘게 채 썰어 줍니다. 너무 가늘지 않게 성냥개비 굵기 정도가 좋습니다. 두부는 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물기가 많으면 부침개가 눅눅해집니다. 큰 그릇에 채 썬 양배추, 으깬 두부, 달걀, 밀가루, 소금을 넣고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습니다. 되직한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한 국자 떠서 동그랗게 펴줍니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져내면 완성입니다. 이 부침개를 먹으면 양배추의 아삭함과 두부의 부드러움이 위를 살살 달래줍니다. 속이 쓰릴 때 약 대신 이 한 조각을 만들어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재료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연못 속 연꽃의 뿌리입니다. 동그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으로 옛날부터 기운을 북돋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연근의 흰 점액질이 위 점막에 보호막을 쳐줘서 신맛이나 매운맛이 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연근, 꿀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연근 한 토막, 단호박 반 개, 꿀 두 큰술, 간장 한 큰술, 물 한 컵, 통깨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0.5cm 두께로 둥글게 썹니다. 바로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10분간 담가두면 떫은 맛이 사라지고 하얗게 보존됩니다. 단호박은 씨를 빼고 연근과 비슷한 두께로 썰면 됩니다. 냄비에 물, 꿀, 간장을 넣고 끓이다가 연근과 단호박을 넣습니다. 중간 불에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15분 정도 졸여주세요. 마지막에 통깨를 솔솔 뿌리면 완성입니다. 연근 조림은 반짝반짝

향기가 나서 보기에도 좋고 씹으면 아삭하면서 달콤합니다. 단호박의 천연 단맛이 꿀과 어우러져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닭고기입니다. 특히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듬뿍 공급해줍니다. 위가 약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힘들다면 닭고기를 추천드립니다. 닭고기 냉면을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반컵, 닭가슴살 한 줌, 냉이 한 줌, 마늘 두 쪽, 소금, 참기름을 준비해 주십시오. 쌀은 미리 30분 이상 물에 불려주세요. 불린 쌀은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서 쌀가루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곱게 지져둡니다. 냉이는 깨끗이 씻어서 잘게 다집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살짝 볶다가 불린 쌀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물 4컵을 붓고 끓이다가 닭고기 지진 것과 냉이를 넣습니다.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20분간 끓이면 걸쭉하고 고소한 미음이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이 미음은 위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겠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위로입니다. 네 번째 재료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위 속 유해균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 풍미를 더한 브로콜리 요리를 소개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 마늘 세 쪽, 소금, 참기름, 통깨를 준비해 주십시오.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잘라줍니다. 줄기는 껍질을 벗겨 얇게 썹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송이를 1분간 데친 후 바로 찬물에 헹궈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삭함과 푸른 빛깔이 살아납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다진 마늘, 소금, 참기름, 통깨를 넣고 살살 무쳐줍니다.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먹은 다음날 이 브로콜리 요리를 곁들이면 위가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라조문화 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주계화의 글입니다. 나만의 풍차를 찾아서. 요즘은 전자책을 보는 데에 푹 빠져버렸다. 종이로 된 책도 좋지만 전자서적은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핸드폰에 저장했다가 수시로 볼 수 있어 좋다. 오늘 점심도 웹사이트에서 보통의 것이 좋아라는 책을 한 권 샀다. 눈에 띄는 제목들이 보이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마음에 끌리는 제목들을 보면 더 빨리 읽고 싶어 책도 더 신나게 펼치게 된다. 사자마자 냉큼 읽어 내려갔다. 좀 전에 눈길을 끌던 제목부터 찾아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써내려갔는지 단숨에 읽었다. 마음을 끄는 그림들에 대한 짧은 감수들을 심플하게 적은 글이라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 더 좋았다. 그래서는 구석구석 평범한 일상들에서 얻은 행복을 소리 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목길, 지하철역, 그리고 낯선 곳으로 가서 행복을 찾는 짓궂음도 있었다. 잘 모르는 낯선 일들을 마주쳤을 때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마치 예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정답게 다가왔다. 오래전에 나도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다.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낯선 길에 나섰다.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곳,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생경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이 주는 어떤 푸근함이 있었다. 낯선 곳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변했다. 평소에 나는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 속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 낯설음이 어쩐지 어색하고 싫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 체험한 낯설음에는 불편함이 없어 너무 인상 깊다. 내가 사는 곳에 익숙한 음식이 아닌 현재의 맛이 듬뿍 배인 매콤한 음식을 맛보는 것이 좋았다. 지역 억양이 다분해 한번 들어서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말들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좋았다. 한참 돌고 나니 배가 출출해 났다. 무엇이라도 먹고 싶었다. 발길이 가는 대로 걷다가 조금 앞에 자그마한 음식점이 보여 찾아 들어갔다. 장식도 간단하고 상도 고작 서너 개밖에 없는 음식점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느낌이 좋았다. 들어설 때부터 미소 지으며 반겨주는 주인의 모습 때문일까? 뭘 드시겠어요? 사람 좋게 생긴 음식점 주인이 메뉴판을 앞으로 건네주었다.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 내 억양에서 외지 사람임을 알아차린 듯 주인이 벌씬 웃으며 말했다. 여행 오셨나 봐요. 이 계절은 날씨가 맞춤해서 오는 사람들이 버근했어요. 우리 집 인기 메뉴는 물고기거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때는 11월이었지만 난방이라서 햇살이 포근했고 날씨가 북방처럼 차지 않았다. 주인의 웃음에 이끌려 머리를 끄덕였다. 그럼 그거로 주세요. 손님은 혼자니까 1인분으로 드시면 되겠어요. 고객으로부터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속셈이 많이 보이는 장사꾼들과 달리 생각지도 못한 1인분까지 챙겨주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더 가슴에 와닿았다. 손님에 대한 정성어린 마음이 돋보여서인지 그날의 음식은 여느 때보다도 더 맛있게 먹었다. 그릇을 굽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음식점을 나섰다. 낯선 곳이지만 고향처럼 푸근한 느낌이 또다시 갈마들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낯선 거리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쇼핑몰을 돌아다녔다. 내가 사는 곳이 없는 그곳에만 있는 그 무엇을 사고 싶었다. 그러다가 마음에 수속되는 기념품을 찾았을 때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었다. 하기야

나라는 외지 유람객의 눈에는 낯설음으로 안겨오겠지만 현지 사람들에게는 가장 평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때 나는 낯선 곳에서의 낯설음을 무작정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다. 낯설음이라는 매개물이 있어서 유난히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더 자주 낯선 곳을, 낯선 물건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다. 에스판의 세르판테스가 그려낸 돈키호테. 만년까지도 기사의 모험을 꿈꾸며 자신만의 풍차를 찾아 나서는 돈키호테. 비록 그의 모험은 실패했지만 그의 용기와 낯설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가히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돈키호테를 떠올리니 어쩌면 나의 삶에도 낯설음이라는 세 글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나는 새로운 사물을 처음 접할 때는 짙은 흥미를 느끼다가 차차 익숙해지면 저도 모르게 흥미를 잃고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고 보니 낯설고 색다른 것을 동경하는 한편 자꾸만 익숙한 것에 더 기대게 된다. 자료를 뒤져 모순의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사람의 뇌는 낯선 것에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것을 찾게 된다고 한다. 지금은 눈만 뜨면 변하는 세상이고 빛의 속도로 바뀌는 세상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대의 라고자가 되기 마련이다. 문득 서머셋 모음의 말이 떠오른다. 세상은 어떤 책보다 흥미진진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이다. 이 말을 떠올리는데 가슴이 설레인다. 세상이라는 벅찬 책을 덜컥 받아 안았지만 이 심오하고 버거운 책을 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냥 읽으면 인침 질리고 따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키호테처럼 나만의 풍차를 찾아보면 어떨까? 나만의 풍차는 도대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만의 풍차를 찾는 관건은 아무래도 낯설음인 듯 싶다. 사실 낯설음, 낯설게 하기란 말은 러시아의 시클롭스키가 주장한 것으로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반복돼 잠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작품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도 너무 친숙해 익숙하기만 한 일상의 것들을 낯설게 만들어 기존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색다르게 느껴지게 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을 한결 더 살맛이 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낯설음을 찾아 나만의 풍차를 찾아 이제라도 서툰 여행을 떠나고 싶다. 가끔씩 훌쩍 떠나는 물리적 거리의 여행도 물론 좋다. 하지만 굳이 그런 여행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안원함에 만족하지만 말고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변신도 해보면서 나만의 풍차를 찾아보련다. 익숙함에 복음이 안주하고 잠들어있는 나의 뇌에 부단히 새로운 자극도 주어보자. 언젠가 드라마를 보다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이 완전 색다른 캐릭터로 나온 것을 보고 그 낯설음에 매료돼 심취된 적이 있었다. 저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저런 반전 매력이 있네 하고 드라마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이 또한 낯설음의 매력이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낯설고 새로운 멋이 난다. 그처럼 내 마음에도 인테리어를 다시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평소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보고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했다. 가끔은 서점에 가서 자신의 취향이 아닌 전혀 다른 분의 서적들을 뒤적여보고 평소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가 운동도 도전해보고 홀로는 각이 저어드는 영화관에 혼자 가서 새로 상영된 영화도 보고 용기 내어 새로운 모임에 참가하고 듣기만 하던 청중으로부터 발언자가 되어보기도 했다.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역할도 시도해보니 어느새 말라가는 밥알 같은 마음이 전보다 튼실해지는 것만 같았다. 우리말 속담에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아내란 현실이 언젠가는 발목 잡는

0: 도치 될 수도 있고 낯설음을 찾아 나서는 작은 시도들이 훗날 인생 역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나만의 풍차를 찾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히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서툰 도전임에도 나만의 풍차를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참 멋진 일일지도 모른다. 저 멀리에서 손짓하는 풍차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보자. 훗날 돌이켜보면 후회 없는 멋진 도전이고 선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돈키호테 시대는 지나갔어도 자신만의 풍차를 찾아 나서던 돈키호테는 충분히 멋진 이미지로 오래오래 남아있지 않는가. 꽤 따가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드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서 인터넷 도서를 뒤적이다가 핸드폰으로 도르는 생각을 끄적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나름 의미 있는 순간일 듯 싶다. 내 코끝을 감도는 청신한 공기도, 가끔 얼굴을 스치는 가벼운 바람도, 가끔 어디선가 풍겨오는 한 줄기 꽃내음도 다 좋다. 문득 한 줄기 미소가 피어오르며 저절로 입귀가 올라가는 것 같다. 오늘도 우연히 평범한 일상에 낯설음이라는 조미료를 살짝 가미한 것은 아닐까. 뒤늦게야 느끼면서 나는 바람의 숨결을 훅 들이마신다. 상쾌한 바람이 너무 좋다. 가슴속이 뽕 뚫리면서 후련해진다. 나의 작은 일탈, 나의 낯설음 만들기, 평범한 일상에 쨍하고 나타난 이런 느낌을 찾아 오늘도 나는 나만의 풍차를 찾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 피는 동산 보내드립니다. 산과들의 꽃이 만발하는 풍경, 화산 꽃들과 싱그러운 자연의 정취가 선율 속에 가득 담겨 마음까지 맑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가요입니다.

이어서 김명남 작사, 김범도 작곡의 사랑스런 조국 변강 보내드립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변강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김우령 작사 김나모 작곡의 잘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렴수원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 창작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하루하루 소식을 전해주던 따뜻한 모습과 정겨운 추억이 담긴 가요입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인생을 값주고 보람차게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은 가요입니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가요. 한동의 작사 임종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리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현이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현이에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현이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끈기와 의지력, 희망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고슴도치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성화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이 계속 모양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백두산 폭포수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도토리 도리가 살았어요. 도리는 봄이 되면 새싹을 틔워 큰 나무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어요. 주변의 씨앗들은 빨리 자라지 못한다며 조급해했지만 도리는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렸어요.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치는 동안 꾸준히 힘을 키웠고 몇 번 넘어지고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봄이 왔을 때 도리는 힘을 내어 껍질을 깨고 새싹을 피웠어요. 천천히 자라지만 매일 조금씩

키를 키우며 결국 숲속에서 튼튼한 참나무로 자라게 됐죠. 그렇게 도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야 참 신나요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고슴도치에 대한 비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가시가 돋은 귀여운 고슴도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고슴도치의 가시는 단단한 털이 변한 것으로 위험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말려 가시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고슴도치는 곤충, 열매, 새싹 등을 먹는 잡식동물이고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인데요. 겨울이 되면 추위와 먹이 부족을 피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고 몸속 온도를 낮춰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고슴도치는 약한 동물이기에 함부로 만지거나 놀리지 말아야 해요. 친구들, 혹시 고슴도치를 보게 된다면 멀리서 관찰하면서 소중히 보호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몸에 가시가 돋아 있고 위험할 때 둥글게 말리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동요 꼭꼭 인사드리죠를 감상하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몸에 가시가 돋아있고 위험할 때 둥글게 말리는 동물은 바로 고슴도치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 거예요. 오늘은 성화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연이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성화예요. 운동회 달리기에서 항상 뒤처져서 자신이 없어요.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속상해요. 네, 성화 친구. 노력하는데 잘 안 되면 정말 속상하죠. 별이 언니가 마음을 담아서 조언해 줄게요. 달리기는 한 번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는 거랍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뛰는 연습을 하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송화 친구의 모습이 이미 용감하고 멋진 거예요. 별이 언니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달이 계속 모양을 바꾸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밤하늘의 달은 어제는 둥그렸는데 오늘은 조금만 남고 어느 날은 아예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 달은 자꾸 모양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태양 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츰 차오르다 둥근 보름달이 되고 다시 조금씩 줄어들면서 초승달이 되는 겁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대략 한 달이 걸립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오늘 밤 달의 모양을 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관찰해 보세요. 아주 신기하게 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햇님 달님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6.1절 꽃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매졸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싱그러운 바람 따라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내 고향의 여름 풍경을 노래한 가요 내 고향의 여름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298-8000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더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내에 이름난 의사들을 특별 요청해 오는데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그러니까 6월 5일하고 6일이 되겠죠.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장촌에서 맹중이로 불리우는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 하게 됩니다. 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그러니까 선조분들이 다 중의사업을 하던 분들이란 말 되겠죠. 현재는 장천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습니다. 일찍에는 장천시 우수의사상을 수여받은 분인데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항상 준수해야 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눈치하는 방법으로 객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 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말죠. 확진율을 높여왔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와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분이 환자를 말이죠. 진찰하는 모습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특색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말이죠. 동시에 환자의 맥을 진맥하는데 능히 말이죠. 이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말죠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죠 제때제때 파악해냅니다.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0: 종이 상견 질병이라든가 장제미에 다발성 질병에 인환자 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각종 원인으로 말이죠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에 완고성 실면증 소갈에 흉비 심통 천식에 이러한 말조에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항진, 기능저하에 여러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말조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의 조근통, 주근통이랍니다. 이러한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이외에도 또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특색을 보이는데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노에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모든 말조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특징을 보이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에 소버짐에 이러한 말조 피부병도 말조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질퇴중인문진부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게 되는데 이분이 진찰을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시간을 잔해서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우리 말조 요약을 해봅시다. 환자분들이 혹시 옛날 아직까지는 말조 이 심뇌혈관 질병의 모든 말조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떠한 말조에 임상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심뇌혈관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걸 말이죠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하나는 환자분들이 이런 감을 느낄 때 가슴을 말이죠 무엇으로 눌러놓는 것 같다 하는 감각의 압박감에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겨운다 합니다. 아파납니다. 조약에는 심근에 있는 말죠 혈액이가 말죠 순환이 잘 안 될 때 근데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신경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럴 때는 압박감을 느끼다가도 가슴이 말죠 아파납니다. 이 아파나는 증세가 어떤 분들은 방사성 통증이 나타나는데 어깨라든가 특히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이라든가 심지어는 아래 턱이라든가 이런 곳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이죠 인침에 심장내과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해서 진단을 말이죠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증세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말이죠. 아파날 수 있습니다. 주약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뇌에 있는 말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공혈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파나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머리는 항상 무겁고 길을 걸을 때 보게 되면 허공에서

0: 걸른감이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심장이 혹시 아팠습니다.
0: 예.
2: 예, 식은땀이 나고 예, 숨도 쉬지 못하고 예.
0: 예, 예.
2: 그리고 심장이 또 바늘 찌르듯이 아프고.
0: 예, 심장통입니다.
2: 예. 아팠습니다. 예, 혈압도 높고, 예.
0: 그렇죠, 예.
2: 그 다음에, 머리도 몹시 아프고.
0: 예.
2: 예,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 약을 재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그런 게, 이 아픈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아, 좋은 일입니다. 예.
2: 예, 그래서, 예. 예, 오늘 또 약을 지으려 가려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2: 예,
0: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 오늘 저기 그 박창원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아, 기관전물로, 저기, 많이 고생하다. 약 두 번 전화 먹었는데, 괜찮아요. 오늘 또 가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두 분이랍니다. 예.
0: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저는 수원자의 환자입니다.
0: 예, 예. 예 어떤 예.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네, 영색을 해서, 예, 예, 팔다리가 좀 쓰기 불편했는데,
0: 예.
4: 예, 수건자한테서 지금 중약도 먹고, 심도 맞고 하니까, 예, 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낫는 병은 아니지 않까?
0: 그렇죠, 예.
4: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효과를 보니까, 예, 오늘도 또 치마 들어가려고, 예,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예.
0: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5: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5: 저는 오란 녹음 환자입니다.
0: 예.
5: 역시 고리가 어지럽고 밥맛이 없고 변비가 심하고 오락 이렇게 오래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5: 그래서 그 박윤덕 주임이 이 녹광 잘 치료한다는 소문 듣고 예.
0: 예.
5: 거기 가서 약 두 번째 먹었습니다.
0: 굉장히 예.
5: 지금 어지러운 게 많이 났고 예. 변비가 좀 해소되는 하고 이렇습니다.
0: 예.
5: 좀 한번 약 더 써봐야 되겠는데 그래 한번 까봐서 예약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0: 예. 예약하라 그냥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오전만 합니까?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0: 건강하세요.
1: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신다.
0: 예. 예.
6: 예. 예. 예. 저는 예. 허리하고 예. 다리 관절이가 너무도 아파가지고 저기 기태 중에 이제 광고를 듣고 저기 뭐입니까 며칠 전에 저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어요. 침도 맞고 저기 초약도 써왔어요.
0: 예예. 예, 예.
6: 그래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효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오늘 또 갑 더욱 배우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저 전화하는 길입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종수가 아프고 제가 허리도 아픈데 전날에 한 번 약 먹었는데 좀 괜찮아요. 잠도 지금 잘 자고.
0: 예.
7: 그냥 다시 예약하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7: 오후에 가도 되나요?
0: 예, 예, 예.
7: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8: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8: 다리 번져서 다리 맞은 게 그 침 맞은 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어느 분 데서 침 맞았습니까?
8: 아, 그 간철수
0: 예,
8: 선생님.
0: 예, 예, 예.
8: 아, 그래 또 허리 아파서 또 침을 맞자고 좀 약을 짓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8: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서서히 좀 예약하시라.
0: 예, 그러면 예, 보자. 예, 내일로 예.

0: 시작합시다. 예.
1: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심리 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머리가 항상 말죠. 예, 무겁고 허리 터분하고 예, 예, 환자분들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허공에서 걸른 감이 난다. 예. 그리고 평형을 잡기 바쁩니다. 짤리 부원에. 그리고 어떤 분들도 예, 잠깐 말죠. 이식상실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은 깜빡깜빡해. 환자분들은 정신이 말죠. 이러질 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김태문 전에 그 박상호 선생님 그 약을 네, 어떤 두 번 썼는가, 가래 많고,
0: 예.
3: 사고 한 게 지금 많이 났을까, 한 번 더 쓰다 그랬다.
0: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2: 네.
0: 예, 말씀하세요.
4: 예, 원래 나는 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얼음기 조금 났어요.
0: 예, 예.
4: 그래서 그 장충 서의사 약을 먹었었는데 조금 많이 나사됐어요.
0: 예.
4: 그리고 대변도 영 모르고 하던 게 많이 나사지니까 이번에 또 서의사 약을 또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언제 예약합니까?
0: 그러면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4: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5: 저, 선생님 예약합시다.
0: 예, 그러면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5: 근데 그 두 분 선생님, 이 선생님, 선생님, 이사, 영, 약사에서 영, 돌출하시고.
0: 예.
5: 한두 번, 뭔가 뭐 관심이 대단합니다.
0: 예, 예, 그렇죠.
5: 예, 그 저쪽에 있는 전 선생인가?
0: 예, 예, 예.
5: 아, 그분, 아, 역시, 뭔가 하면, 과연 환자들께 인간 분이시고.
0: 예, 예, 그래야 되죠. 예, 예.
2: 네, 여보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에, 그리고 에, 이 심내 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저 뭡니까, 소중 이사로 예약하겠는데.
0: 예.
5: 그분이가 예.
0: 어떤 상황입니까?
5: 지금 심자이가 좋지 않고
0: 예.
5: 그래서 했는데 두 번 약 써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좀 알려는 감이 난단 말입니다.
0: 예, 예, 예.
5: 지금 하자고 하는데, 그 선생님, 어째 그리 인자하십니까?
0: 예, 그래야 되죠. 예, 환자 아픈데 예. 인자해야 되죠. 예, 예.
5: 그래, 그 선생님하고는 어째 먹으면 더 먹기 싶은 생각에, 다른 첨약, 중약들은 쓰겠고, 어째 뭐, 구역질하고 이런데.
0: 예, 예.
5: 이야기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음 언제 먹겠나 이런 생각이
0: 그, 그러세요? 예. 예.
5: 그래 그 곁에 있는 전 선생인가?
0: 예.
5: 그분 어째 아 그리 인사하십니까? 그럼 예. 뭐
2: 네.
0: 예.
5: 네. 네. 네. 네. 네. 네. 네.

0: 한 건데, 왜, 나도 그날에, 어떻게, 돈이 좀 부족해서, 돈을 못 가지고 왔는데, 아, 손뜻이.
1: 그래서요, 좋은 일입니다. 예, 예.
2: 네, 여보세요. 네, 끊겼나 봅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치료받았던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1: 예,
3: 뭐, 우리가 이, 좀 어지럽고 흐리토분한데, 아니, 머리 속에 안개 낀 것처럼 좀, 이, 영, 부여타 말입니다.
1: 예, 예, 예.
3: 토분하고.
1: 예.
3: 그래가지고, 이, 그, 밥맛도 없고, 또 두루두루 이래가지고, 예. 그 선생님이 하고 썼는데
1: 예.
3: 지금 이 정신도 돌아오고 지금 예. 이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1: 예.
3: 지금 오늘 예약해가지고 좀 이 성과를 공고히 하려고 그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기됐습니다. 예.
3: 연기됐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예,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호흡곤란을 말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숨이 차고, 예, 특히 말이죠, 예, 관심병이라든가, 예,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예, 심리스창, 예, 심률이 말이죠, 고르게 뛰지 못하는, 예, 이러한 병들에서 말이죠, 예, 이런 호흡곤란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떤 분들은 세수를 하다 보게 되면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이죠, 예, 자기들로 말이죠. 왼쪽 얼굴을 하고 오른쪽 얼굴을 이렇게 대절해 보게 되면 그 표정이 좀 말이죠. 대칭되지 않는 감을 말이죠. 느낄 수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구하고 담화를 할 때 내가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언어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죠. 팔다리가 말죠. 맥이 떨어지고.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화, 제 전화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4: 예, 그럼 제가 말할게요.
1: 예, 예, 예.
4: 지금 혈당과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1: 예.
4: 영 불편해요.
1: 예.
4: 다리가 아파서 생활하기도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춘에 계시는
1: 서주임
4: 선생님이 유명하시다 해서 예약하렵니다.
1: 예, 그러면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4: 금요일이에요?
1: 예, 내일입니다. 예.
4: 예, 알겠어요.
1: 예.
4: 수고하세요.
1: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안이마가 아프고 머리 속 공기가 막 이 전기통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해서 전번에 방송 들으니까 거기 뭐 박윤덕 주임
1: 네.
5: 잘하신다는데 그 이사한테 가서 좀 볼까 합니다.
1: 예, 네. 어전에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는 예, 그, 대중의 박윤덕 주임 이사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6: 저는 그, 예, 중풍에 걸린 게 우선 두 번째입니다.
1: 예, 예, 예.
6: 예, 그래가지고, 이 다리 평시에도 계속 저리고,
1: 예.
6: 맥이
1: 예.
6: 없고,
1: 예.
6: 그냥 걸음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6: 예. 예, 어떤 사람 것도 많이 걸음이 잘 안 되고, 사지가 막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1: 예.
6: 아윤도 지금 저녁에 두번 개다 먹었습니다.
1: 예.
6: 그래 먹은 게 지금 내 다리 맥이 나는 것도 좀 아니고, 그 다음 걸음걸이도 나아졌습니다.
1: 예.
6: 그 선생님이 맥박 우용 잡아줍니다.
1: 그렇죠, 예, 예.
6: 예, 그래 우용 알아듣기 흑해 잘 설명해주고, 이래 우용 믿음이 가고 해서, 예. 병도 많이 나신 것 같고 이래서 정신적으로도 영적도 해서 오늘도 가서 예약도 지우려고 예약하겠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박윤덕 주임입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2: 네.
6: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또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기 때문에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예, 두근다거리고 또 어떤 분들은 놓고 본다 할 때 똥마치 예, 말이죠. 예, 안과 질병에 걸린 것처럼 예, 시댁이 말이죠. 내려갑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저, 박창월 교인을 예약하셔요.
2: 예, 어떤 상황입니까?
1: 예, 다 불안하고.
2: 예, 부장, 예.
1: 이미 두번 치료를 했더니.
2: 예.
1: 그냥 공항 또 가려고 그랬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그러니까, 예. 예,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어떨 땐또 아파나고 예, 시력이 내려가고 두근닥거리고 예, 손발이 늘상 말죠 예, 마모에 예, 마비되고 절연하고 냉해지고 예, 맥이 떨어지고 이러한 증세를 말죠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질병을 말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 기실에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지요. 어떻게 하면 말이죠. 이 심뇌혈관 질병을 말이죠. 예방할 수 있겠는가. 우선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이 심뇌혈관 질병이 오는 위험 인소들을 말이죠. 절대적으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쌍고정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체라든가에 고혈당에 이런 말이죠. 쌍고정을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체중을 말이죠. 건강 상태로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말이죠.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꼭이 체중을 말이죠. 이거 정상적으로 말이죠.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생활 습관상에서 담배를 말이죠. 피우는 분들하고, 술을 너무 방과하는 분들, 이걸 다 말이죠. 절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말이죠. 잡술 때 너무 말이죠. 비계가 많은 음식에, 그리고 너무 달달한 음식에, 너무 짠 음식, 이러한 것들 말이죠. 절대적으로 피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문제가 있습니다. 꼭에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환자 본인이 말이죠. 알맞는 이 운동 상태를 말이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건강을 말이죠. 챙기자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빨리 걷거나 너무 빨리 달아댕기거나 이걸 말이죠.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창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게 되면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심지어는 메스껍고 토하고 반신불수 상태를 말이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말이죠. 토론을 했는데 이 심뇌혈관 질병이 인기되는 말이죠.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면 인천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하고 제때 확진을 받고 거기에 알맞는 말이죠. 치료 수단을 채용해야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좀더 말씀 주시죠.
2: 예, 그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관심병이라 할 때는 주약이 말이죠. 환자분들이 지질대사가 말이죠. 문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암을 해본 분들이 있겠지만 胆固醇이라든가 甘油三酯 이런 수치가 말이죠. 많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말이죠. 지질대사가 문란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의 혈액 중에 말이죠. 지질이가 높아지면서 이게
0: 네.
2: 말이죠. 동맥 내막에 말이죠.
0: 시간이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수는 환경 제고, 산업 인솔, 흥변 부민을 줄손으로 변경이 아름답고 향촌이 흥성하며 주민들이 부유해지는 지능 화폭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3: 도문시 임대 상무위원회에서는 각급 임대 대표들이 일선에 진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2: 대학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의 연변 제2중학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전 심리 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압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청석에는 신시대 흥변부민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경지역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변경관광 등 산업을 발전시켜 변경 주민이 부유하고 변경이 아름다우며 변경이 안정되고 변방이 공고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길림성 동부의 천리 변경선에서 우리주는 환경제고, 산업인솔, 흥변부민을 줄손으로 변경이 아름답고 향촌이 흥성하며 주민들이 부유해지는 지능화폭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수구촌의 논은 변모로 파랗게 단장돼 발랄한 생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수구촌에서는 생태 우수에 입각하고 유기 입살 산업에 초점을 맞춰 토지 통합, 표준화 육모로부터 전과정 친환경 재배에 이르기까지 완산된 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현대화 입살 가공 공장을 가동하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판매 경로를 확장해 수구촌의 량질 입살을 외부 시장에 널리 알려 초민들의 돈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촌 집체 경제도 꾸준히 장성하게 했습니다. 도문시 월청진 수구촌 당지부 서기이고 촌민위원회 주임인 최경남입니다. 우리는 변경 향촌 자원 우세에 입각해 유기 입사를 주도 특색 산업으로 간주하면서 당지부 인솔, 합작사 운영, 농민 참여 모식으로 통일적인 토지 정리, 육모,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입살 품질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현지 유기 입살 브랜드를 널리 알려 초민들의 안정적인 증수뿐만 아니라 촌 집체 경제 발전 장대도 이끌었습니다. 수구촌의 변화는 우리 주 98개 변경촌 지능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 남평진 흥화촌에서는 산란계 양식을 기간 산업으로 삼고 경영 방식을 최적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 산업을 안정적으로 장성시키는 한편 촌민들의 취업 증수도 이끌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대상판공실 3일꾼 한전직입니다. 흥화촌의 산란계 양식산업은 2022년에 시작됐고 240만 원을 투자해 800평방미터 양계장 1개와 부대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해마다 촌집체경제에 9만 6천 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0만 원을 추가 투자해 720평방미터의 조림 달걀 가공기지를 건설하고 껍질 제거, 조림, 건조, 세척, 포장 등 설비를 구입했습니다.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조림 달걀 약 700만 알을 생산해 매년 촌 집체 경제에 수입 20만 원을 보태주게 됩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개통은 변경촌의 관광 발전 새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에서는 마을의 유휴 가옥, 토지 등 자원을 이용해 민속 관광, 변경 관광 등 산업을 발전시켜 대중 증수 치부 경로를 1층 확장했습니다. 용정...

0: 광시 삼합진 북흥촌 당지부 선전위원 김호입니다. 삼합진 북흥촌에서는 변경지역 우세와 민족특색이 입각해 향촌 면모 재고 사업을 힘써 전개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특색 산업 발전을 함께 다잡고 한마음으로 흥변 도민을 추진해 변경 안녕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 수입도 증가시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경 향촌에서 활짝 피어나게 했습니다. 단연 내 우리 주에서는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변경 화미향촌 건설 프로젝트를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전주 농촌 주거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목전 연길시, 도문시 등 4개 현시 행정촌은 전역 정결을 실현했고 화룡시는 아름다운 향촌 시범현을 건설했으며 룡정시는 2025년 전국 마을 청결 행동 성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평리받았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백촌 시범촌 63개를 건설하고 천촌 미려촌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주 농업 농촌국 새농촌 건설 사업 판공실 주임 류수입니다. 연변주에서는 331국도 연선 등 국도, 성도, 현도, 향도 연선, 도시 농촌 결합부 마을을 중점으로 마을 청결 봄철 대회전, 가을철 난관 공략 등 계를 행동을 통괄적으로 펼치고 시설 건설을 완성하며 농촌 주거 환경에 두드러진 단점을 다그쳐 보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천리 변강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더 실속 있는 부민 조치로 변강 토대를 튼튼히 다짐으로써 변경 향촌 지능 발전의 새 장을 엮어가게 됩니다.
1: 6월 2일 우리주는 조항 제2생태환경부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4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7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촌시 1건, 도문시 1건, 도나시 1건, 왕청현 1건, 중점사건 1건, 안도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7건입니다. 그중 토양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57.1%, 기타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4.3%를 차지합니다.
0: 6월 3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2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2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2건입니다. 그중 도나시 1건, 중점사건 1건, 룡정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2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 생태 관련 사건이 1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1: 근년래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명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들이 일선에 심입해 정책을 선전하고 대중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직함으로써 실무와 담당으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심층 추진을 초동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의 한 로후 도로와 공터는 한때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사회구역, 주민, 관련 부문이 협상회의를 소집하도록 조직했으며 현장에서 방안을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진도를 독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단지의 웅덩이가 패인 길은 세멘트길로 포장됐고 공터는 소형 광장으로 됐으며 건강체육기재, 휴식의자, 가로등, 감시 카메라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주민 하흔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구역에 반영하자 인대대표는 이 일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가로등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지금은 밤에 환하고 환경도 좋아져 우리가 나와서 단련하고 산책할 때 안심됩니다. 도문시 향상가도 흥안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입니다. 대중 반영이 강렬한 관건적인 작은 일과 민생 대사에 대해 각급 인대대표들은 현지를 답사하고 돈과 힘을 내 부동산 관리가 없는 주거단지 로면의 웅덩이, 주민들의 출행난, 주차난 등 21개 문제를 잇따라 해결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실제적인 일련의 실사로 민족 단결의 동심원을 그리고 실속 있는 일련의 조치들로 당과 군종 간

정부와 군중의 련심교를 놨습니다. 대중 기대가 바로 인대 대표의 행동 방향입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들은 자금을 모아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망홀, 뚜껑 수리, 수목전지, 오한조사 등 행동을 펼쳐 로후 주거단지가 새로운 모습을 띠게 했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도 신흥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주학봉입니다. 관할구역 75동 로후 층집 조명이 부족하고 환경이 어지러우며 안전 우환이 두드러진 등 문제에 비춰 우리는 인대대표들을 조직해 주동적으로 협조하고 추적 감독하면서 태양광 조명 등 80개를 설치하고 망홀 뚜껑을 수리했으며 전지하고 가혹 우환을 조사했으며 모순 분쟁을 해소시켜 민생 실사를 대중 마음에 들게 처리했습니다. 사회구역은 민족 단결의 작은 창구입니다. 오늘날 천령대표 천계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세 활동은 도문시 20개 사회구역 50개 행정촌으로 확장됐습니다. 163명 각급 인대대표들은 로계로 조제 선전을 350여 차례 펼치고 각종 민생실사 근 300건을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최동표입니다.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대표 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시켜 정책 선전 강연과 대승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사업을 상시적으로 펼치고 인대 대표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선전자, 실천자, 수호자가 되도록 인도함으로써 도문시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키렵니다. 장다허리. 현재 갈수록 많은 인대 대표들이 도문시 거리 골목, 촌과 사회구역을 분주히 누비며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무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면서 흥변보민, 변경안정, 변방공고의 로승에서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조화 안정의 새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막바지 단계 학생들의 시험 전 초전 정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시험 준비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응시 심리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심리 건강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 각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에 입각해 다원화되고 정밀화된 시험 전 심리 지도 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암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긴장하고 조급해하거나 신심 부족, 정서적 불안 등 심리 문제가 쉽게 나타납니다. 연변제2종합심리과 교원 리령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초조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많은 지식점들을 아직 다 복습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식욕 부진이 나타나 밥맛이 없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기복이 비교적 심하고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곤혹을 정밀하게 해소하기 위해 연변제2종합학교에서는 다차원적인 심리보호체계를 내오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학생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나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전 심리 지도 수업을 개설하고 심리 교원이 압력 조절, 정서 통제, 긍정적 심리 조성 등 내용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시험 압력을 정확하게 대하고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대학 입시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리령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중 3학년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 주제 학부모 회의를 열어 학부모들에게 이 특수한 시기에 아이들을 더 많이 동반해주고 격려를 많이 하며 잔소리를 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외 단체 활동을 전개하고 심리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을 이끌고 교실을 벗어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학우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 그들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심리 수요에 대비해 학교 심리 자문실을 전면 개방하고 시험 전 심리 봉사 녹색 통로를 개통해 1대1 심리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교원들은 마음을 터놓는 소통으로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정리하고 목적성 있는 정서 지도, 압력 해소와

0: 경례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전에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리령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음식도 담백하게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압력이 크다고 느낄 때면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부모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올 5월 31일은 39번째 세계 금연의 날이고 주제는 청춘무연 미래 무한입니다. 대중이 연초 위해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장악하도록 돕고자 주 질병 예방 통제 중심에서는 일전 연변 조의 병원과 손잡고 세계 금연의 날 조제 선전 및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호흡내과, 심혈관내과, 신경내과 등 부문 전문가들이 함께 진료를 하면서 연초 위해성, 금연 방법, 심폐 보호, 뇌혈관 건강, 노인 만성병 관리 등 문제에 대답해 줬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혈압,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등 무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장기 흡연, 간접 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금연 방법을 지도하고 불량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줬으며 전문적인 건강관리 건의를 했습니다. 연변조의병원 호흡내과 보조인 의사 란영입니다. 흡연하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에 손상 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병, 신경계통 병변, 노인 만성질병을 유발하고 전 연령단계 사람들의 심신건강에 지속적인 위해를 끼칩니다. 이번 활동은 흡연 위해성에 대한 대중인식을 1층 높이고 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함께 주목하도록 호소했으며 주민들이 과학적인 금연 지식을 유의하고 주동적으로 담배를 줄이거나 끊게 하며 청소년들이 연소 위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조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길 관광상품대회가 6월 2일 정식으로 전민투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등록한 170여 종, 800여 개의 실물 상품 및 근 50개의 설계도 중에서 124종의 실물 상품과 7개의 설계 작품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번 투표 고리에 입선됐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연변문화관광 및 각현시 문화관광 위책 공식 계정에서 QR코드를 스캔해 투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또 연길 서시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부근 등 곳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전개합니다.
0: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배구 선수권 대회가 1일 장춘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용정시 체육학교 여자 배구팀은 을조, 병조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축전을 거쳐 용정시 체육학교 여자 배구팀은 을조 3위, 병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주 퇴역군인 사무국, 왕청현 퇴역군인 사무국에서 연합으로 구축한 전국 모범 퇴역군인 김춘섭 사업실이 일전 왕청현에서 사용에 투입되는데 이는 우리 조 첫 번째 모범 퇴역군인 이름으로 명명된 사업실입니다. 사업실이 설립된 후 홍색문화 전파, 퇴역군인 관심 봉사 등 사업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 퇴역군인 봉사 보장 사업을 실속 있고 세밀하게 수행해 연변의 홍색 교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큰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폭우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2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 그리고 삼농사업에 유리한 정책들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농업정보입니다. 과학영농의 첫걸음 바로 알맞는 비료 사용에서 시작되는데요. 최근 주요 알곡작물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이 발표됐습니다. 시비로 증상과 친환경을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네, 과학적 시비로 생산량 증가 및 친환경성 제고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자 최근 농업농촌부 재배업관리사는 전국농업기술보급봉사센터 농업농촌부 과학적 시비 전문가 지도서도와 함께 주요 알곡작물의 화학비료 권장 사용량을 제정해 정확한 시비로 알곡 식용유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권장 사용량은 주요 알곡작물을 대상한 맞춤형 시비 안내 표준입니다. 편찬 과정의 작업팀은 국내외 알곡작물의 선진적인 시비 경험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년간 축적된 토양 측정 처방 시비 데이터를 통합했으며 벼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알곡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한 생산지의 토양 비옥도 기후조 혹은 재배 모식과 생산량 수준을 대상해 과학적이고 합리한 화학비료 사용량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비료 수요에 따른 공급과 정확한 보충을 실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시비에서 경험에 의거하고 사용량이 많은 원인으로 초래되는 영양분이 낭비되고 생산량이 높지 못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시비 모식에 비해 권장 사용량은 구역과 류형을 나누어 진행하는 개량화한 관리를 강조하고 작물 품종의 특성, 목표 생산량이 높고 낮은 토지 조건이 좋고 나쁘고

에 근거해 화학비료 사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한선 설정을 통해 토양의 지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영양분 공급을 충족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과량의 시비를 통제해 화학비료의 류시를 줄이고 비료의 리용률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권장 사용량은 실용성과 조작성을 두루 고려했는데요. 각지에서 당지 토양의 영양분 및 재배 습관과 결부해 시비 방안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진정으로 농경지에 실시되도록 했습니다. 료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 3대 알곡 작물의 제철 화학 비료의 리용률이 43.3%에 불과해 아직도 향상 여지가 있습니다. 과량으로 시비하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토질 퇴화와 수체의 질산염 함량 표준 초과 등 문제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용량이 실시는 바로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관건적인 조치로 됩니다. 각지 농업 부문에서는 실제와 결부해 실시 방안을 세분화하고 기술 지도와 선전 양성을 강화해 정확한 시비 기술이 천만 세대 농가에 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인 이 시비가 알곡 증상과 환경보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해에서 열린 국제식품전람회 소식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7개 기업이 참가해 조선족 특색 음식과 장백산 생태제품 100여 종을 선보였는데요.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많은 해외 구매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연변 특산물의 경쟁력 한번 느껴보시죠. 네, 최근 2026년 SIAL로 시야 국제식품 및 음료전람회가 상해 신국제박람회중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조는 7개의 기업을 조직해 전람회에서 조선족 특색음식, 장백산 생태제품 등 100여 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조의 특색식품, 장백산 인삼 꿀제품 품은 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참가 기업은 제품 진열, 현장 시식 등 방식으로 연변 제품의 품질 우세와 문화적 내포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해 수많은 국내외 구매자와 업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전국 각지 및 해외 투자자들과 정확하게 접목하고 협력 이행을 협상하며 시장 자원을 발굴하고 판로를 확대 했는데요. 누적으로 100여 개의 대상이 협력, 의향, 고객과 접목해 연변 특색 제품의 인지도, 호감도 및 시장 경쟁력을 일정 끌어올렸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는 요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겨울 가뭄 영향으로 올해 수확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알찬 열매로 품질은 오를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과 땀방울이 만들어갈 7월의 블루베리 벌써 기다려집니다. 안도현 송강진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의 블루베리 묘목들이 왕성한 생장기를 맞이했습니다. 재배농가에서는 농사 시기를 다잡고 가지치기 등 관리보호 작업으로 전면적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관리보호의 관건적인 고리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고 양분이 낭비되지 않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블루베리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흥룡천 블루베리 기지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지난해 겨울 가뭄의 영향으로 일부 블루베리 가지는 마름 현상이 나타나 올해 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지만요. 이 산량이 감소되면 양분이 보다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어 열매의 품질을 향상하게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힘을 내 정교화 관리에 몰두하며 품질 향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0일쯤이면 블루베리가

출시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향 소식 이어갑니다. 이 화룡시에서는 청년 교류 활동이 뜻깊

입니다. 일전 공천단 화룡 시위에서 청춘의 마음을 모으고 민속으로 단결을 이야기하다 주제의 청년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에는 화룡시 여러민족 청년가안부 대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민속 문화의 깊은 매력을 체험하고 민족 단결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광동천에서 특색 있는 민속체험과 문화교류 활동으로 꾸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통해 연변의 민속음식 문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이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경쾌한 장단에 맞춰 장구춤을 배우며 전통 춤 사이의 멋과 흥을 흠뻑 느꼈습니다. 민속 체험이 끝난 뒤에는 민족 단결 문화교류 자담회가 이어졌습니다. 공천단 화룡시위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은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여러 민족 청년들이 왕래 교류 융합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곳곳에 우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농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소득 증대인데요. 네, 오늘 과학 영농 시간에 마련했습니다.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촌민들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 길잡이를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농사로 돈 벌기 누구보다 간절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식량 재배만으로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우리 농가들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1: 네. 최근 연간 나라적으로 전민소득이 안정한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정책을 개괄해보면 첫째로는 양식 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0: 네.

0: 예. 바로 벼, 밀 등 최저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네. 경작지 보호 보조금, 네. 1차성적인 종합 보조금 네. 등을 비롯해서 예, 그 보조금을 지불하며 네. 예, 주요 양식 작물이 원가 보험에 예, 기초해서 그 소득 보험을 더해서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예.
0: 둘째는 예, 농촌 산업 발전으로 소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여기에는 예, 특색 양식, 농산물 가공, 농촌 관광, 네. 전자상 거래, 네. 임하 경제 네. 등 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주어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합작사 선두기업이 농가와 연계해 농업 판매를 보장하고 네. 배당금을 지불하며 네. 취업을 틀어주며 네. 그 농가들에게 그 이익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또한 냉동 유통 및 전자상 거래 봉사점을 건립함으로써 판매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예, 취업을 통한 예, 네. 촌민들이 소득을 보상합니다.
1: 네.
0: 여기는 예, 가정봉사, 전기, 용접, 농기계 네. 등 무료기능 훈련 강습반을 예, 대규모적으로 조직해 촌민들이 예, 기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네. 예, 노인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예. 네.
0: 다음 그 농촌 공익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여기는 네. 예, 도로 보호, 호림, 정결, 하천 관리 등 일자리를 마련해 촌민들이 집 부근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합니다.
1: 네. 네.
0: 넷째는 예, 농촌이 그 유휴 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이런 네. 유휴 자산이 이익을 창출해 촌민들이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여기는 경작지를 이전하거나 네. 합작사에 가입하여 이익 배당을 받게 하며 네. 유후 주택을 민박으로 혹은 네. 그 장코 스튜디오로 만들어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1: 네. 네.
0: 예, 다섯 번째로는 예, 금융 및 사회 보장으로 예, 든든한 뒷받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여기는 농업 관련 대출 확대, 소액 대출 이자 우대, 네. 절차 간소화, 네. 농업 보험 확대, 보상 기준 상향, 농촌 기초 생활 보상, 그리고 의료 양로 보험 수준 제고,
1: 네.
0: 예, 빈곤 탈락 방지 모니터링 에 관한 지원 강화입니다.
1: 네. 예.
0: 다시 말씀드린다면 식량에는 보조금이, 취업에는 일자리가,
1: 네.
0: 자산은 소득으로,
1: 네.
0: 재해에는 그 보험이,
1: 네.
0: 농민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어나도록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전 정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바로 농사지어 돈을 버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이 식량으로 식량 재배로 소득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0: 네. 국가에서도 예, 농민들이 식량을 재배하며 이익을 보고 예, 희망을 갖도록 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주로 다음과 같은 확실한 지원이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가격에 대한 뒷받침입니다.
1: 네.
0: 벼, 밀이 최저 수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 네. 식량은 많으나 가격은 낮고 풍작에도 수확이 없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1: 네.
0: 둘째는 보조금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1: 네.
0: 경작지 보호 보조금,
1: 네.
0: 식량 생산 농가들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이 모두 제때의 전액으로 지급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재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1: 네.
0: 옥수수, 벼, 밀, 콩 등 네. 주요 그 양식 작물이 그 완전 비용 보험과 소득 보험을 더욱 확대하여 자연재해나 시장 변동이 발생해도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이상기후가 빈번한 요즘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일반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어떻게 소득을 더 늘릴 수 없을까요?
0: 네. 여기에는 그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첫째는 적당한 그 규모로 규모를 적당하게 확대하여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기술을 잘 활용하여 좋은 종자와 그 합리적인 경작 방법, 그리고 과학적인 시비,
1: 네.
0: 친환경적인 병충해 예방 조치를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을 높이면서 소득도 자연히 늘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실제로는 손실을 줄이는 것도 소득 증대입니다.
1: 그렇죠.
0: 건조, 저장 시설을 잘 활용하여 식량이 곰팡이가 끼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품성이 더 좋아져 가격도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 많은 촌민들이 농사만으로는 소득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만

0: 쓰리고 있는데요. 정책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 산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네, 현재 그 국가에서 주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로 네. 현역 부민 산업입니다.
0: 네.
1: 예, 쉽게 말해 예, 농촌에 적합하고 농민이 할 수 있으며 효과를 낼 수 있는 예, 그러한 산업을 말합니다.
0: 네.
1: 예,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입니다.
0: 네.
1: 예, 첫째는 특색 있는 재배 사육으로 일촌 일품을 추구하며
0: 네.
1: 과일, 채소,
0: 네.
1: 가축,
0: 네.
1: 수산물을 특화, 고급화하는 것입니다.
0: 네.
1: 둘째는 농산물 가공으로 조기 가공,
0: 네.
1: 그 신선 채소 가공,
0: 네.
1: 포장, 건조, 네. 냉장 등을 통해 산업 사슬을 연장하면서 가치를 몇 배 높인 것입니다.
0: 네.
1: 셋째는 농촌이 신산업으로 농촌 관광, 농가 레스토랑, 체험 농장,
0: 네.
1: 농촌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 판매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자금도 기술도 부족하고 판로가 걱정되는 소규모 이 농가들에서는 그 어떻게 이 산업을 그 발전에 참여해서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요?
1: 네. 여기서 그 정책의 핵심은 바로 농민들과 연계하여 농민을 이끄는 것입니다.
0: 네.
1: 첫째는 그 농민 전업 합적사,
0: 네.
1: 가정 농장을 따라 함께 발전하면서
0: 네.
1: 통일적으로 종자를 공급하고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통일 판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0: 네.
1: 둘째는 그 기업과 연계하여
0: 네.
1: 주식 배당, 취업 고용을 통해 소규모 농가도 산업이 그 사슬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0: 네.
1: 셋째로는 각지에서 그 냉동, 유통, 전자상 거래 서비스를 건설하여 운반할 수 없고 팔 수 없으며 비싸게 팔지 못한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 취업을 통한 소득 증대에는 어떠한 보장과 지원이 있는지요?
1: 올해 중점은 일자리 안정,
0: 네.
1: 기술 향상, 로임 보장입니다.
0: 네.
1: 첫째로는 대규모로 농민 기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0: 네.
1: 가정봉사, 전기기사,
0: 네.
1: 용접공, 농기계 사용,
0: 네.
1: 료양보호 등 기술을 배워서 기술 일꾼으로 취직해 로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0: 네.
1: 둘째로는 임금 체불 관리 강화로 농민공 임금 체불을 엄격히 처벌하여
0: 네.
1: 그 일한 대가를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1: 셋째는 농촌 건설, 농촌 도로, 수리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현지 농민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가족을 돌보느라 외지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네.
1: 첫째로는 그 농촌 공익성 일자리로
0: 네.
1: 도로관리,
0: 네.
1: 산림관리, 환경미화,
0: 네.
1: 하천관리, 정책선전원 등이 네. 대부분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전에 있는 공장도 좋고 그 가공업, 수공예품 등 여러 가지 일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 가정도 돌보고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셋째로는 농촌 관광, 농촌 전자상 거래 발전에 따라 서비스 직원,
0: 네.
1: 분류 직원, 택배 직원,
0: 네.
1: 방송 협조인원 등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0: 네.
1: 이러한 일자리들은 돈도 벌고 가정도 돌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농사위에 그 집이나 땅을 활용해서 우리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1: 네.
0: 네.
1: 그 농촌 주택
0: 네.
1: 경작지가 바로 그 재산성 소득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첫째 그 경작지입니다.
0: 네.
1: 유상으로 양도하여 임대료를 받거나 합작사 혹은 그 기업에 출자하여
0: 네.
1: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주택기지와 그 유후주택입니다.
0: 네.
1: 법에 따라 민박, 창고,
0: 네.
1: 전자상거래 방송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0: 네.
1: 빈집도 돈을 벌게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셋째는 집체자산입니다.
0: 네.
1: 마을 단위 그 집체 산림지 공장 건물을 통일 경영하여 마을이 그 집체 경제를 키우고 연말에는 주민들에게 일정하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이 토지 경작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장기적인 투자와 소득 증대에

0: 영향이 있을까요?
1: 네, 이 점은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농촌 그 토지 2차 계약이 그 만료된 후 네. 예, 30년 다시 연장하여 예, 농민들에게 그 안심을 줍니다.
0: 네.
1: 예, 농민들도 예, 투자로 감행하고 혹은 토지를 개량하며 예, 비닐하우스를 짓고 예, 장기적인 산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
0: 네.
1: 그 소득도 해마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산업을 키우려면 자금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농촌 금융지원 실속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요?
1: 네. 여기서는 첫째 그 농업 관련 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0: 네.
1: 량식 생산 특색 산업
0: 네.
1: 가정 농장 합작사에 그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예, 소액 신용 대출이 더욱 편리해지며
0: 네.
1: 예, 절차가 간소화되고
0: 네.
1: 예, 금리가 우대되어
0: 네.
1: 농가의 그 소액 자금 수요를 예, 충족시킵니다.
0: 네.
1: 셋째로는 예, 농업 보험을 확대하고
0: 네.
1: 예, 품목을 다양화하여
0: 네.
1: 예, 생산량 소득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예, 정책적인 뒷받침을 예, 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박사님이 말씀을 통해 농민 소득 증대는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종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을 다루는 농가들에서는 어떻게 이 종합적인 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 네. 간단히 요약하면 예, 다음과
0: 네.
1: 같습니다.
0: 네.
1: 양식 재배에서는 예, 정책이 예, 뒷받침해주고 있고 예,
0: 네.
1: 산업 발전에서는 예, 플랫폼이 지원하며
0: 네.
1: 취업에는 예, 일자리가 보장되고
0: 네.
1: 예, 자산은 활용 경로가 있으며
0: 네.
1: 예, 금융에는 예, 서비스가 지원합니다.
0: 네.
1: 네, 때문에 정책을 잘 활용하고 항목을 예, 잘 찾아 예, 성실껏 노력한다면 농민 소득은 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예, 그 우리들의 생활이 날마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오늘 내용 잘 분석해보면 촌민 소득 증대는 우리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일련의 조합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은?
1: 예. 네, 그, 위에서 얘기하다시피,
0: 네.
1: 예, 우리 정책을 예, 적당히 잘 활용해서 우리 네. 산업에서의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0: 네.
1: 예, 그러면 양식 재배에서는 예, 네. 양식 재배에 예, 유관된 정책을 잘 활용하여
0: 네.
1: 예, 그 우대 조치를 받도록 하고,
0: 네.
1: 예, 산업 발전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며,
0: 네.
1: 예, 우리가 취업에서는 예, 정책상에서의 이러한 우대적인 정책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며, 예, 우리가 농업자산은 예, 정통한 활용 경로로 예, 거기에서의 그 수입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예, 우리가 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예, 자신에게 맞는 예, 그런 예, 항목을 찾아서 예, 잘 이용한다면 우리 소득은 예, 더욱더 늘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실시하는 첫 해인데요. 우리 성에서도 이 주황 1호 문건에 따른 실시 세칙이 발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요?
1: 네, 올해 중앙 1호 문건에서는 예, 량식 생산량을 1.4억 근 수준으로 안정시키다고 했습니다.
0: 네.
1: 때문에 벼와 밀에 대한 그 최저 구매 가격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0: 네.
1: 최저선을 예, 확실히 지킵니다.
0: 네.
1: 예, 다음 그 보조금 강화입니다.
0: 네.
1: 예,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0: 네.
1: 경작지 보조금,
0: 네.
1: 옥수수와 콩 생산자 보조금은 예, 병시대로 지급됩니다.
0: 네.
1: 예, 올해 량식 예, 기름작물 재배 전용 대출 이자 보조금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0: 네.
1: 만약 재배 규모를 예, 확대하고 싶다면 예,
0: 네.
1: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 보조금을 받아 대출 그 비용을 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셋째로는 예, 기술 그 지원입니다.
0: 네.
1: 올해 국가에서는 흙토지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예, 전문가들 현장에 보내서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0: 네.
1: 우수한 종자와 좋은 그 경영 방법을 사용한다면 예, 단위당 예, 수확량을 예,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우리 주의 특색 산업을 말하자면 연변소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또 특색 산업을 하는 분들 사양업을 하는 사람들 올해 소를 키우는 이 양식호들에 한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요?
1: 네.

0: 연변선을 대상으로 올해 길림성에서는 두 가지 큰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육종 보조금입니다.
1: 네.
0: 핵심 그 사육장에서 매년 200만 원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1: 네.
0: 만약 그 양식호가 우수한 그 배아를 선택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기준에 도달하면
1: 네.
0: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1: 네.
0: 둘째는 규모 보상입니다.
1: 네.
0: 년간 우수한 그 배아 500개 이상을 보급하고 송아지 출산율이 40% 이상일 경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네.
0: 이외에 산업 사슬입니다.
1: 네.
0: 국가에서는 농산물 정밀 가공을 부축하게 되는데
1: 네.
0: 소를 키우는 촌민들은 도축기업 및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연계하여 소고기를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소에 대한 소사육에 대한 농가들에도 정책이 따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이 새농촌 건설과 더불어 농촌은 환경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마을 건설에서는 예를 들면 도로 수리도 좋고 화장실 개소, 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0: 예, 올해 보게 되면 중점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첫째는 기초시설입니다.
1: 네.
0: 농촌이 음료수, 전기, 도로 네트워크를 계속 정비합니다.
1: 네.
0: 우리 주 변경천에는 우선 5만 개의 온실을 건설하여 채소 판매 및 그 저장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 네.
0: 둘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1: 네.
0: 화장실 개조, 쓰레기 처리, 오물 처리가 중점이며
1: 네.
0: 농촌은 그 도시처럼 깨끗하고 네.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1: 네.
0: 실제는 문화관광입니다.
1: 네.
0: 문화관광이 융합입니다.
1: 네.
0: 331 국경도로에 의탁하여 우리 주 소수민족 마을에서 중의약의 그 양생 및 빙설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0: 만약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 있다면 민박 또는 농촌 체험 마을을 개조하여 정부 네.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마을 환경 그 개선에도 계획이 있고 지금 금방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일전에 국가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는 최근 도시와 농촌 취업정책 체계 통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은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농업, 삼농사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그 유리한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어떤 메시지인지요?
0: 예, 이 의견은 취업 우선 정책을 틀어지고
1: 네.
0: 도시와 농촌이 그 취업,
1: 네.
0: 창업,
1: 네.
0: 직업 양성, 권익 보호, 최저 보상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1: 네.
0: 로무 유입지와 유출지 간의 네. 협력을 강화하여
1: 네.
0: 도시와 농촌 간의 쌍방향 이동,
1: 네.
0: 평등한 고용,
1: 네.
0: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 네.
0: 이번 의견을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정책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섯 가지.
0: 네. 첫째로는 도시와 농촌이 취업기회 개발을 통과하고 현시와 향진이 그 취업 공간을 확대합니다.
1: 네.
0: 편민봉사, 문화관광, 빙설경제, 입국경제 등 소비 분야의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여 더 많은 고품질 일자리를 창조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도시와 농촌 간이 균등화된 취업 공공봉사 체계를 통과하고
1: 네.
0: 지역 특성에 맞춰 균형적이고 접근 가능한 취업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1: 네.
0: 지역 간이 그 로무 접목과
1: 네.
0: 취업 정보 매칭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색 있고
1: 네.
0: 평판이 좋으며 규모 있는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인재들이 고향이나 농촌으로 돌아가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셋째는 도시와 농촌이 교육자원 배치를 통과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1: 네.
0: 로무 유립지와 유출지 간의 협력을 통해
1: 네.
0: 양성을 실시하고
1: 네.
0: 기술, 공업, 학원이 농촌 저력층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통과하고
1: 네.
0: 농업 이전 인구의 심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며 상주 지역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함으로써
1: 네.
0: 호적, 신분, 연령 등 평등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합리한 제한이나
1: 네.
0: 취업 차별을 제거하고
1: 네.
0: 사회보험 제도를 보완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도시와 농촌이 빈곤층 취업 지원 제도를 보완하며
1: 네. 재빙

0: 빈곤 방지 대상자와 지원 정책을 떠날 경우 재빈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그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1: 네.
0: 도시와 농촌이 취업 최저 보상 정책을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삼농사업 관련 유리한 정책들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이 정책적 지원 아래 우리 주 농촌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희망이 꽃피는 터전으로 우리 자리매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